그래서 고려가 이제 안녕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씨 중심에 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불법을 가지고 보조 진울, 원묘 요새, 태고 보우, 서산 유정, 함원덕통, 초이, 의순, 용성 진종 등으로부터 쭉까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스님들이 법문할 때 오도성 얽고 개성 얽고 경견 얽으면은 끝에 가서 뭐 하느냐? 남아미타불 해. 어떤 큰 스님들도 전부 남아미타불 해. 남아미타불 하는 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종가품 가운데 하나인 법안종의 연불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고 다섯 번째는 만일연불결사가 이제 특기인데 원래 만일연불결사의 중심지는 어디냐? 강주라 그래요. 강주가 어디냐? 지금 진주예요. 상웅유사 웅면비 연불서성조에 보면은 저 강진에 750년경에 진주 땅 고성에 정토사라는 절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밤마다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연불을 했단 말이야.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탁 하는 데가 그 집 종이 그냥 계속 연불을 하러 따라오는 거라. 뭐 옆에 사람들이 수군거려. 야, 니는 왜 니 혼자만 다니지? 왜 종까지 데려댕기면서 우리의 그 이 모임의 격을 낮추느냐? 우리 연불하는 자리에 종이 들어오니까 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주인이 민망스러우니까, 야, 웅면아, 이거 웅면비라 그러는데 여자 노비야, 웅면아, 네가 하루 저녁에 살을 한 가마니씩 빻아라. 빻고 시간 나면 연불하러 오느라 그랬단 말이야. 살 한 가마니 방에 옛날 뒤들방에 빨라니까 밤새도록 빻아야 돼. 그래 연불하러 오지 말라는 얘기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법당 안에서 연불하는데 그 절 이름이 정토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냥 막 디딜방을 하는데 지 힘 몸이 약하니까 돌멩이를 짊어지고 그냥 무게를 해가지고 디딜방을 여러분 디딜방 잘 모르지 해가지고 막 초저녁에 다 찍어버리는 거야. 찍어버리고 또 와서 법당 뒤에 앉아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같이 오는 주민들이 제발 법당 안에 못 들어오게 좀 해라.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연불하면 되느냐?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저 밖에 가서 연불해. 밖에 가서. 안에 들어오지 마라. 밖에 가서. 그럼 밖에 가서 이제 전부 주민들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다 법당 안에 모여서 남아미타불을 하는데 옥면비는 혼자서 밖에서 연불한다면 연불하는데 이렇게 손을 막 합장하고 하니까 합장하고 연불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합장하고 연불하라 그래. 합장하고 연불하는 힘드니까 말목을 딱 쳐놓고 손을 말목에다가 딱 매가 합장이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장을 이렇게 손을 딱 말목에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막 연불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저기에서 소리가 들려. 옥면비는 극락가거라 한단 말이야. 밖에서 연불하던 옥면비가 휙 법당 안으로 오더니 휙 그냥 법당을 뚫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극락을 가버린 거야. 그래 옥면비가 연불서성교라. 그런데 종이 먼저 연불하고 그 극락한 거예요. 이것이 신라정토라. 우리나라 정토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만일연불이고 오늘 좀 길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장에 일본의 연불수행입니다.
일본의 연불수행도 이거 상당히 스토리가 많은 얘기입니다. 일본도 이전에 이제 정토가 있긴 있었는데 가마쿠라 시대 때 1200년경 우리나라 보조선임하고 같은 시대야. 이때는 동서양에 전부 성인들이 나올 때요. 천주교도 성인들이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한국도 보조선임 나오고 원매여선임 나오고 이런 기라성 같은 성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들이 태어날 때라. 그래서 이제 호넨스님이 딱 이제 일본은 천태 일본은 스님이 되려면은 제일 거기 어디냐? 우리나라 해인사처럼 반드시 희해산에 가서 거기서 수행을 해야 이제 일본에서 최고의 스님으로 저거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희해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 다 젊은 스님들이 전부 거기 희해산에서 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왕족이 천왕족이 있으면은 장남이 천왕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천왕이 되면은 밑에 왕족들은 왕자들은 전부 다 출가를 시켜버렸어.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밑에 왕자들은 다 이제 차남 삼남 이 왕자들은 다 자기가 스님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절에 출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절에 가서 딱 있으니까 그냥 맨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생각나고 비단 옷 입었던 거 생각나고 그냥 그 호화롭게 지냈던 생각만 난단 말이야. 껍데기는 스님인데 속은 그냥 흉악한 속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 왕족이니까 턱 천왕의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 하니까 다 절에서 또 대접 안 해줄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연력사의 주지가 되고 또 관장이 총령이 되고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이 시대는 젊은 스님들이 전부 희해산에 가서 수행하던 40대, 30대, 40대 스님들이 아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불교 망하겠다. 해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 1200년대 하산을 해가지고 이 가마쿠라 시대인데 이 하산을 해서 이 스님들이 중국 유학을 가는 거야. 그래서 법연 스님이 다 하산해서 내려와서 그때 희연산에 있을 때는 지혜 제일 법연이라 지혜가 제일 뛰어난 40대에서 지혜가 제일 뛰어난 큰 스님이라고 하고 아사리라 해서 우르르 받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야. 하산에서 내려와서 우치제일 법연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걸 알아야 되는데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지가 어리석은 걸 알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법연은 무엇을 깨달느냐? 희해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큰 스님이라고 추앙을 해 주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큰 스님이 아니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하산을 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정토종을 부르짖다. 왜 정토종을 부르짖냐? 원효의 유시말락도를 보니까 정토는 범부가 가는 곳이다. 범부가 우수이고 성인은 그 다음이다. 이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정토종이라는 종파를 만든다 해서 선택 연불 보는 집이라는 책에다가 그걸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연 선생님 내려와서 하니까 천태종 계통에서 그냥 왕실을 해가지고 가마쿠라 그 저기 쇼군들을 동원해서 귀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남아미타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법연 스님이 정토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신랑도 기왕을 가가지고 신랑

또 그냥 귀향사를 하는데 성적까지 박탈을 당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스님은 애치고라고 하는데 유배를 따가지고 이제 성적을 박탈을 당하고 체포를 당해가 기성교단의 스님들이 이제 막 조사하러 댕기면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고 막 감옥살이를 시키고 남아미타불을 안 하겠다면 돌려주겠다. 남아미타불을 한다니까. 나는 죽어도 하겠다. 그래서 성적을 박탈을 당해가지고 다 했는데 31살에 애신이라고 하는 비구니를 만났어. 비구니를 만났는데 그 비구니도 남아미타불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가 그냥 어차피 우리는 무성적이니까 살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야. 결혼을 해가지고 사남 삼녀를 둬서 일곱 자제를 두었어요. 일곱 자제. 근데 남아미타불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당신 이름 불러주는 거야. 근데 가족들이 쭉 모여서 남아미타불하는 자식 일곱 사람하고 지금 부부하고 하니까 아홉이가 다 모여서 불러.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아홉 배나 좋아하는 것 같거든, 부처님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가를 몇번더 갔어. 몇번더 가서 그냥 열몇 명이 앉아가지고 남아미타불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그럼 미쳐야 돼요. 그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제가 교단이 됐어. 일본은 대처성이 이때부터 대처성이 생긴 거라. 제가 교단이 돼가지고 그냥 철도 없이 그냥 가정집에다 남아미타불 모셔놓고 막 보라. 그게 절이 돼버려. 가는 데마다 절이야. 가는 데마다 동네마다 절이야. 그래가지고 정토종인데 나는 진짜 정토종이다. 그래서 정토진종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나모아미타불 염불 육자염불 한마디를 하는 데는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 그럼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런 뭐 남아미타불 한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고 귀향 보낼 사람도 없고 귀향을 가고 성적을 박탈당하더라도 나는 하겠다는 이런 신념을 한 것이 오늘날 일본 정토교와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정토계통의 그 종단들입니다. 원이 자공덕 보급어일체야 등여 중생당생각나 북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수고하셨습니다.

0: 새로운 술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고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술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멋지게 이 세상의 마지막 회향을 멋지게 합시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로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해갑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해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해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0: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7: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6: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5: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0: 피어나는 모든 꽃은 언젠가 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화와 달리 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종이꽃 지화인데요. 이런 특별한 꽃을 40년 넘게 만들어왔다는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 무형유산 63호 지화장 석영 스님입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만든 지화만 해도 10만 송이가 넘는데요. 스님이 이토록 많은 꽃을 만들어 온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정성껏 만들어 부처님께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꽃 한 송이에 담아내는 석영 스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석영 스님이 주지로 있는 도량인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도량 한편이 소란스럽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1: 스님, 뭐, 또 뭐 하시려고요?
2: 아이고, 좀 풀 좀 뵐까 하고요.
0: 도량 앞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낼 예정이랍니다. 작업에 앞서 보호면을 눌러쓰고 어깨에 예초기를 둘러맨 석영 스님. 이 순간만큼은 지화장도 주지도 않은 영락없는 일꾼의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초 작업. 능숙하게 예초기를 움직이며 도량 구석구석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한여름 뙤약볕에 승복은 땀으로 젖었지만 쉬어갈 기색조차 없는 석영 스님. 평소라면 조금 미뤄도 될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서둘러 마쳐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3: 내일이 백중날이라 오늘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풀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님들 마주 오는데 또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량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0: 불교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이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인데요. 백중을 하루 앞두고 도량 앞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한 스님. 이제 한숨 돌릴 법도 한데 법당을 분주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4: 이제 부처님의 청정보신 비로자불 원만보신 노선아불 천백억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예, 지금 도량 장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을 걸고 지화와 장식물로 법회가 열릴 도량을 꾸미는 일.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엄과 스님이 인연을 맺게 된 건 한 분의 스승 덕분이었다는데요.
4: 정산제 50호의 정지왕 스님이 이제 장엄 보유자 스님이었었는데 그 스님한테 87년도에 오셔가지고 장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게 돼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90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제가 장엄을 더 맡아서 이제 93년도에 장엄을 설치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계속 이제 끝없이 장엄을 하게 됐죠.
0: 스님에게 장엄을 가르쳐준 이는 바로 지광 스님. 평생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힘썼고 국가 무형유산 제50호 영산제 도량 장엄 보유자로 지정됐는데요. 그 곁에서 장엄의 기술과 정신을 하나씩 보고 배운 석영 스님은 전국의 크고 작은 법회를 오가며 장엄을 이어온 지도 어느덧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5: 더 놔주고 놓고 더 놓고 땡겨 땡기고 놓고 당기고 이 놓고 나사 놔주고 놔주고 놔주고 당겨.
0: 스님은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장엄물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데요. 장엄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4: 행사 때 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행사가 있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도량 장엄을 멋있게 또 부처의 명호를 걸고 장엄하게 해놓으면은 그 도량에 모든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다 옹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지기 때문에 이 도량을 엄숙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면서 또한 마음가짐을 또 가라앉히면서 연괄천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기도를 제대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도량 장엄들이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고 부처님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중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백중을 하루 앞두고 용암사 법당 장엄이 시작됐습니다. 법당 곳곳에 놓이는 것은 스님이 직접 만든 지화인데요. 부처님께 올리는 꽃인 만큼 한 송이도 허투루 꽂지 않습니다. 조금 어긋나면 다시 옮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꽂고 법당과 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손을 봅니다.
3: 가운데 놓는 걸 만들어 놨었는데 조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틀어놨습니다.
0: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석영스님. 내일 이곳을 찾을 이들이 그리운 사람을 마음 편히 떠올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길 바라납니다.

0: 다음날 백중을 맞은 용암사. 이른 아침부터 도량 곳곳이 분주한데요. 일찌감치 법당에 자리를 잡은 석용스님. 그 주변에는 제철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1: 오늘 백중 행사를 위해서 부처님 과일 공양 올리려고 예고 있습니다.
0: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인 만큼 과일 고르는 것은 물론 쌓는 과정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모양과 크기를 맞춰 하나씩 자리 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층층이 쌓는 일.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오늘은 든든한 도반들이 함께합니다.
2: 스님 소개 좀 해주시.
1: 네, 여기 우리 저 스님은 지금 여기 용암사에 많이 도와주시는 고담 스님. 이쪽에 우리 저 빨간 스님은 네팔 스님이신데 왕다라마 스님이십니다.
3: 여기 그 큰 스님하고 이제 열반하셨지만 30년 동안 인연 돼가지고
4: 이 세계는 하나라고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0: 서로 손발을 맞춰 차곡차곡 공양물을 쌓는데요.
3: 테이프 주세요.
0: 그런데 그때 도반 스님이 갑자기 테이프를 찾습니다. 층층이 쌓은 과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단씩 돌려가며 단단히 고정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감는 일에도 석용 스님만의 요령이 있답니다.
5: 똑바로
1: 똑바로 안 돼요. 이런 저 이거 할 적에 이거 저 테이프를 돌릴 적에 그냥 돌리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돌릴 적에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마지막 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리면서 이게 이제 팽.

0: 해져가지고 아주 단단해 이게 단단해 씨.
1: 처음에 이제 그 저 80년대 초에 이제 그 행사 때 갔더니 과일 안 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과일을 뭐 아침에 뭐 빨리 이게 요지를 찔러가지고 이제 보통 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행사는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발랐던 것이 그때가 아마 80년대 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행사에 테이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0: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2: 급한 상황에서 찾아낸 방법이 40년 가까이 이어온 장엄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3: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은 여기다
2: 올리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도반들과 손을 맞춰 준비한 과일 공약물. 이번에는 부처님께 올릴 수박을 준비하는데요.
4: 스님, 수박으로 뭐 해주시려고요?
0: 수박으로요? 아유, 부처님께 꽃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5: 내가 만드는 건 만다라와예요, 만다라. 만자 해가지고 만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절만자.
0: 멋진 꽃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2: 먼저 초록 껍질을 얇게 도려내고 컴퍼스로 중심을 잡으면 준비는 끝! 한지로 지화를 피워낸 것처럼 칼끝으로 수박 위에 꽃잎을 새겨나가는데요. 밑그림도 도안도 없습니다. 글이라는 꽃은 이미 스님의 손이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꽃 중의 왕은 모란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는 이제 최고 귀한 꽃을 공양 올리는 것. 그냥 수박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또 보기 좋고 또 꽃을 보니까 즐겁고.
2: 과일 하나도 그대로 올리지 않고 한 번 더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태 아름다운 공약물로 만드는 석용스님. 부처님께는 공경을 다하고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는 보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세상에 하나뿐인 꽃 한 송이. 수박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0: 과일 공양 정성대로 올려가지고
4: 올리네.
0: 그 공양물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하다 내려가지고 영가님들이 잘 먹고 극락세계 왕상하게 기원하고 주원하고 또 행복하길 또 바랄 뿐이죠.
2: 정성껏 새긴 수박도 다른 과일과 함께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풀을 베고 번을 걸고 지화와 과일을 공양 올리기까지 준비만 하루 넘게 걸렸지만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스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백중법회가 열릴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신도들의 두 손에 들린 건 저마다 준비해온 공약물들. 정성껏 마련해온 떡과 음식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몸을 낮춰 공손히 예를 갖추며 절을 올립니다.
6: 일단은 오면 마음 편해요. 다른 집에서 혼자 그냥 있을 때보다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편해요. 편했습니다.
7: 1년에 한 번씩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 1년에 한 번씩 참도제를 꼭 한 번씩 이제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도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워올리고 두 손을 모으는 신도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곧 시작될 백중법회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다 눈길이 머문 곳은 부처님 전에 놓인 지화. 생화처럼 곱게 피어난 꽃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서야 한지로 만든 꽃인 걸 알아차는데요. 그 정성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절을 올립니다.
8: 연꽃도 금방만 피어나는 거 같고 일일이 한 줄을 염색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꽂아주셔가지고

0: 오늘 영가님들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삼보 부처님과 지자 보살님께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2: 마침내 시작된 백중법회.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힘차게 법고를 울리는데요.

0: 뜬구름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것이 삶이라지만 함께했던 기억과 그리움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그리운 얼굴을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요. 곁에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던 마음을 기도에 담아 전합니다.
1: 마음이 경건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조상님께 그래도 뭔가를 조금 해드렸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2: 그러니까 신도들 하시니까 좋은 데 가서 잘 지내고 내년에 또 와서 다시 만나자고. 내년에 또 만나겠지.
0: 그렇게 올해의 백중도 저물어 갑니다. 다시 찾은 경기도 이천의 작업실. 그런데 오늘은 작업실이 여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스님과 인연을 이어온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두 지화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 지금 꽃을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고 앞에 두 분은 지금 곧 지금 배우는 중이고 그래서 꽃을 사랑해가지고 배우고 있는 중인 아주 착실한 제자들입니다.
0: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과 한국 전통 지화 보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지화를 되살리고 제자들과 제작 기술을 나누며 지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스님 어떠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5: 잘 만들었어요.
4: 천천히 잘 봐주세요.
5: 잘 만드셨어요. 옆에서 땡기, 자 이렇게 땡기시면 되지. 얘가 확 땡기면 뜰 찢어지기 때문에 안에 부분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펴졌다는 거예요.
4: 아, 네.
5: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땡기면서 나중에 이제 맞춘 부분이
0: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기술 하나도 정확히 익혀야 한다는데요. 스님은 제자들이 만든 꽃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고쳐주며 제대로 익힐 때까지 몇 번이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6: 옛 꽃을 복원하고 그걸 또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막중하시다는 그 말에 불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아 이건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꽃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스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화에 담긴 불교 의미와 우리 전통 가치도

0: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지화와 함께해온 석영스님. 스님에게 한지로 꽃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느덧 삶의 일부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1: 지화는 불하여 이제 심하다를, 이제 지화는 부처님의 꽃이고 마음으로 피운 꽃이다라고 이렇게 또 옛날에 심우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참으로 석영스님은 행복하군요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꽃이 피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됩니다.
0: 한지를 만지고 꽃을 피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석영스님. 그 꽃에는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전통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스님은 그 마음을 담아 묵묵히 한 송이의 꽃을 피워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3: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생각합니다.
4: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5: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코

0: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열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2: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고동 경기 동부교구가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배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생명평화와 생태계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상생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내년 묘공당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한마음선언이 현대적 전시기술에 AI를 접목해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한마음선언이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803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 잠수를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사찰 예절을 배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스님 원정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자부대중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나주 다보사가 창건 이래 도량을 일군 원효스님과 진울스님 등 역대 도사 달의 문화재를 봉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노래 자랑으로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가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대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온 생명의 평안과 한강 생태계의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장엄한 수륙작법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까지 상생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강을 마주한 야외 도량에 장엄한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떠난 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넋전춤을 비롯해 바라춤과 나비춤 등 수륙작법이 펼쳐집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이 지난 4일 여주시 천설이 이포보 전망대 주차장 일원에서 한강산사 락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강 생태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2: 생명 그리고 음악이 주는 울림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웃음이 바로 이 축제를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1: 행사의 문을 연 수륙대제에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통을 이어가는 스님들이 참여해 장엄한 법석을 펼쳤습니다. 도량을 정화하고 성현과 영가를 청하는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과 관욕, 괴불 이운과 영산작법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2: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신류불성의 생명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있는 만물들과 구원들에게 불법을 강설하여 해탈로 이끌고자 하는 우주 허공법계에 울려지는 대법석입니다.
1: 수륙대제에 이어 사부대중은 한강을 무대로 대중방생을 봉행했습니다. 미꾸라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우리나라 전통 방생 방식으로 한강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 남한 강변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과 방생의 공덕이 오염되고 지친 한강을 살리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온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4: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를 꾸준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정신과 불교 문화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불자 가수 송우주와 이미리, 박상현, 제1인, 뮤지컬 배우 박성환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 참여 음악회를 펼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수륙제와 방생, 문화공연을 하나의 장으로 엮어 올해 네 번째 법석을 회향한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불교의 생명 존중 정신을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와 연결하며 한강에서 상생과 자비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내년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탄신 100주년인데요. 이를 앞두고 한마음선언이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현대적 전시기술에 AI를 접목해 선사의 삶과 가르침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묘공당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인 내년. 이를 맞아 대규모 기념 전시회를

0: 추진 중인 한마음 선언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앞서 부처님 전에 시작을 고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05일간 조계사 인근 아라아트센터에서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대규모로 열립니다. 사부 대중은 전시회 취지를 들은 뒤 선사의 사상과 AI 영상을 관람하며 의미를 새겼습니다. 일체 재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을 대주제로 현대적 전시 기술과 최첨단 AI 기술을 융합해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우리 사부대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큰 스님께서 걸어오신 100년 열반 후에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시장에 펼쳐질 겁니다.
0: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태원에서 태어나 각고의 수행 끝에 한마음 도리를 깨치고 자비의 삶을 살아온 대행선사의 발걸음이 담겼습니다. 고불식에서 해수스님, 해솔스님, 청백스님이 차례로 헌화하며 원력을 모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아트센터를 여법하게 채울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길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2: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성의 불빛이 더욱 밝아지고 한마음의 도리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0: 이번 전시회는 유품 전시를 넘어 미디어 아트와 메시지 중심의 현대적 연출로 꾸려지는데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법문을 학습한 한마음 선언 AI를 도입해 관람객들이 생활 속 고민을 상담하고 경책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선언에서는 전 대중이 참여하는 굿즈 공모전 등 부대 행사도 병행하며 본격적인 전시 기획과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행선사의 발자취와 사상을 다채롭게 구현해낼 이번 전시에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803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 잠수를 진행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산사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803 자락에 텐트가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친구들과 직접 잠자리를 마련하고 익숙한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803 동화사가 지난 3일 중고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청소년 휴식 프로그램 별난 잠수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쉼을 얻고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사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부터 공양과 예불까지 청소년들은 직접 사찰의 일상을 경험하며 불교 문화를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5: 일이 생기면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크게 내쉬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4: 저녁에는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외 마당에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불멍, 별멍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스님과의 만남에서는 다과를 나누며 평소 궁금했던 점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즉문즉설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6: 별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함께 별과 함께 이 우주의 모든 그런 돌아가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4: 휴대전화와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자신에게 집중해본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예불과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 스님이 원적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의 길을 개척한 설산당 원명 스님. 스님의 영전에 꽃을 올리며 생전 가르침과 포교 원력을 다시 떠올립니다. 연등 국제선언이 지난 3일 설산당 원명 스님 원적 23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성철수님.

0: 힘의 상자인 원명 스님은 러시아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국제 포교의 길을 나섰습니다.
1: 40주년 기념 해가 됐는데요. 예, 창건주이신 은사스님께서 창건 보니까 날짜하고 입적하신 날짜가 거의 똑같대요. 그래서 23주기 및 이렇게 40주년 기념 법회 날이 되었습니다.
0: 1987년 서울 소격동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시작한 국제포교의 뜻을 강화도에서 이어온 연등국제선원. 달해제에 이어 연등국제선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원명 스님이 세운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불교를 알리고 참선을 지도하며 한국불교 세계화 기반을 넓혔습니다. 사부대중은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원명 스님의 뜻을 되새기고 국제포교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2: 영어로 교리를 가르치고 참선을 지도하던 그 작은 법당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사랑방이었고 조계종 국제포교사가 처음 길러진 자리였습니다.
3: 많이 모여서 예전 옛일을 추모하고 또 이제 앞으로를 더 이제 연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0: 특히 연등 국제선원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로 해마다 50여 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찾아 한국 불교와 선수행을 체험하는 국제 포교 도량입니다. 주지 해달 스님은 앞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도량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1: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활동을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세워서 연등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모임도 또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 포교사에 같이 포교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0: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전하겠다며 길을 나섰던 설산당 원명 스님. 스님이 일군 국제포교의 토대는 오늘날 연등 국제선언이 세계 각국 수행자를 맞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덕승총림 수덕사가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당 성우 대선사 탄신 177주기 달해제 및 역대 산중 대덕스님 합동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는 지난 4일 경내 대웅전에서 덕승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주지 도신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달해제로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는 경허선사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본래의 맑은 마음자리로 돌아가 참된 진리를 체득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달해를 모시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달해제는 영단을 향한 대중삼배와 죽비 삼성에 맞춘 입정을 시작으로 헌다 및 헌양, 종사, 영반, 의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설법전에서 제3당 정원대선사 96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회 대표 해창스님,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은 지난 4일 천불선원을 부흥시켜 호학양성에 매진한 재산스님 열반 96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재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자며 직지사의 가풍이 천년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좌고 우면하지 않고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당 정원대선사는 1873년 해인사에서 우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천불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으며 193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정화와 선풍진작에 앞장섰던 초부당 저금대선사의 열반 65주기 추모달해제가 공주 신원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3일 대웅전에서 회주 중화대종사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종봉태진스님, 신원사주지 성관스님, 문도대표 해법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달해제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큰 스님의 깊은 선사상과 자비행을 본받아 실천에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관스님은 달해제에 동참한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금대선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초보당

0: 저금 대선사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마곡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불교 정화운동에 헌신하다 지난 1961년 법납 39년 세수 6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많은 보물을 간직한 절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를 가꾸며 시민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전법도량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켜올 수 있게 해준 역대 조사 다례제로 과거와 소통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다보사 불자들의 특별한 가을 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나주 금성산 천년고찰 다보사. 초가을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내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보사는 지난 3일 창건 이래 도량을 일군 역대조사 달의 문화제와 어린이 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다보사를 세운 신라의 원효 스님과 고려의 보조 진울 스님, 조선의 서산대사 휴정 스님, 그리고 근대 천진도인으로 불린 우화 스님, 봉암사 수자로 존경받던 정명 스님까지 다섯 분을 기리는 다례제가 먼저 열립니다. 같은 시간 아이들은 다보사와 다보사 부처님을 주제로 동시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오후엔 시상식과 노래자랑으로 신나게 놀고 즐겼습니다. 다보사의 역사와 수행을 이어온 과거 스님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보사를 온전히 지켜나갈 미래세대 아이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2년 전 소임을 시작한 주지 만민 스님과 신도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입니다.
2: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 사찰입니다. 역대 조사 다례제와 어린이 축제처럼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법 도량 다보사를 일구어 나갈 계획입니다.
1: 어린이 잔치에는 전남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연휴를 맞은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해 아이들의 글솜씨, 그림솜씨를 뽐냈습니다.
3: 네, 와서 보니까 그림 그릴 수 있게 벽화처럼 뭐가 그려져 있어서 그걸 따라 그려서 잘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1: 이날 글짓기 대상을 차지한 박주경 양은 한국 문학계를 이끌 미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4: 보슬보슬 여우 비가 내린다. 스님은 새벽녘부터 기도를 한다. 누르잠을 잔 동자 스님은 아침녘에 기도를 한다. 나무 아비탑을 관세운 보살 탁탁탁 목탁을 치는 부처님 소리가 들린다. 절의 풍경이 온세미로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1: 천진물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스님과 불자들의 표정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일곱 가지 보배가 땅에서 솟았다는 창건 설화처럼 아름다운 정각과 많은 성보들 그리고 보배 같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다보사 달의 문화제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회암사지 출토 영락 장식을 공개한 특별전과 함께 영락의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고고 미술사적 연구 성과를 더해 회암사가 지닌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왕실 불교의 중심지였던 양주 회암사지. 이곳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은 불상이나 보살상에 직접 조각하거나 부착하는 일반적인 장엄구와 달리 별도로 제작한 독립적인 장엄구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영락의 고고 미술 사학적 의미와 제작 기법을 밝히기 위해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19일 박물관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영락 장식이 남긴 고리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불상 몸에 직접 붙이지 않고 별도의 줄에 연결해 착용하는 거리형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또 주장식의 너비가 약 8cm, 이음 장식도 4에서 6c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160에서 200cm 안팎의 보살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6: 이러한 거리형 영락은 남송의 새로운 장엄 기법을 수용, 발달해 고려의 일원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회암사지 영락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형 영락 장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X선과 CT 등 비파괴 분석을 통해 영락의 내부 구조와 재료를 파헤치자 1mm도 안 되는 얇은 순동판을 두드려 형태를 만든 뒤 문양판과 지판 등 여러 금속판을 조립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장으로 만든 단판형과 앞뒤로 문양판에 덧댄 적층형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0: 만들었으며 금속판을 연결하는 데는 정교한 은땐지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또 표면에서 발견된 여러 차례 도금층을 볼 때 제작 이후 개금이나 보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호박으로 알려졌던 적갈색 보석은 수정으로 백색 보석은 남유리와 진주로 각각 밝혀져 당시 장인의 뛰어난 공예 수준을 입증했습니다.
1: 1mm 미만의 얇은 구리판 3개를 조립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정들을 이용해서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저희가 우선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얇은 금속판에 문양을 새기고 다양한 보석을 정교하게 조립한 회암사지 영락.
2: 독립적 장엄구로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락 장식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회암사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발걸음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 작은 유물 하나에서 시작된 연구가 회암사지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이고요. 나아가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회암사지 영락장식에 대한 연구는 당시 불교장엄 문화와 회암사의 역사적 위상을 밝히는 새로운 단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천년고찰 강릉 보현사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2016 보현사 산사 천년 문화제를 열고 전통 불교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화제에는 산신대제와 삼대화상 다례제 등 천년 산사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문에 나선 월정사회주 정념스님은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온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당부했습니다.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사찰 음식 전시는 김치와 장아찌 등 사찰 음식의 전통과 지혜를 선보였으며 차 문화와 불교 문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산사 음악회에는 엔젤스 합창단과 가수 이혜원, 정승일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로 가을 산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가 지난 3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제22차 시연회를 보행했습니다. 시연회는 광주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호산 스님과 범음 명인 혜령 스님, 이수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련,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오늘 봉행하는 영산제의 장엄한 법음이 널리 울려 퍼져 광주 시민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4년 광주 무형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된 광주 전통 불교 영산제는 매년 호국 영령과 유주무주 일체 고혼, 5.18 민주항쟁 영가의 극락 왕생과 일체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련회를 봉행해 왔습니다. 금강산 화암사가 개천절을 맞아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산신대제는 성각스님을 법주로 관욕과 신중작법, 번공, 작법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동참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서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지 대현 스님은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발언하며 화암사에 모인 모든 분들의 행복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화암사는 신라 질프일사가 창건하고 조선 정조 때 가순궁의 원당인 미타암을 세운 수바위로 널리 알려진 미륵도량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9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856-959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홍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정

불공덕 평삼처 실은 만지신 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남우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6: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7: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6: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 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2: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0: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3: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4: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5: 정말요?
4: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6: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5: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7: 안돼!
8: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5: 설치했어요.
9: 당했다!
10: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5: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삼보 전에 헌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꺼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 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

이념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 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0: 고기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4: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3: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4: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856-9599.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법문이나 사찰 소개의 중심이던 불교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아주 과감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담은 쇼필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불교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냅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춤과 영화 그리고 불교가 만나는 특별한 작품 부다 핸즈 프리퀄의 곽용근 감독님을 모시고 불교는 어떻게 젊은 세대와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네,
0: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네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아, 영광입니다.
0: 아, 네, 예. 바쁘실 텐데.
1: 아닙니다.
0: 우리 지대방 시청자를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네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1: 안녕하세요. 저 영화 부다엔서 프리퀄의 감독 곽용근입니다. 아,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공개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들이 감독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앞서서도 이제 화제가 됐다고 소개를 네. 드렸는데요. 장안의 화제라는 말이 감독님을 위한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다 핸즈 업 프리퀄이 화제몰이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1: 아,
0: 저도 이제 이 쇼트를 지나가다 봤거든요.
1: 아, 네.
0: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체감이 좀 되시나요?
1: 예, 뭐 갑자기 네.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0: 연락이 오고.
1: 예, 특히 네. 영화사 쪽이나 예, 투자사 쪽에서도 연락을 좀 많이 주셔서
0: 그렇군요.
1: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감독님이 거기 출연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감독님께 네. 다시 네. 연락이 오기 시작을 네, 한다. 네, 그거는 네. 뭐 체감하는 정도가 네, 엄청나네요, 사실은. 정말 화제몰이 중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제가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또 잠깐 봤거든요.
1: 아, 네.
0: 네. 동작은 너무 귀여워서 끝까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수녀님은 참 잘 캐스팅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8월 16일에 아주 더 기쁜 소식이 도착을 했어요. 이 부다 핸즈 프리퀄이 인도 벵갈루루 이 영화제에서 3등 수상을 했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0: 어땠습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1: 아, 예. 네. 일단 원래 모든 영화제들이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 선공개를 하면 안 되거든요.
0: 아.
1: 예, 그게 만약에 된 경우에는 좀 페널티라고 해서 좀 감중을 받는 요소라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0: 네.
1: 또 이렇게 또 챙겨 주셔서
0: 네.
1: 솔직히 몸둘바를 모르겠고 저희 스태프들도 많이 기뻐서
0: 네.
1: 많은 또 격려, 축하 이런 네.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0: 아, 유튜브로 쇼츠가 공개돼서 3등이구나. 안 그러면 1등 했을 텐데. 네, 그러셨군요.
1: 네네. 네,
0: 이 부다 핸즈 업이라는 이 제목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제목을 부다 핸즈 업이라고 독특하면서도 대중적인 제목은 감독님의 아이디어이신가 아니면 누구 아이디어인가 궁금합니다.
1: 당연히 제가 했고요. 만들게 네. 된 뭐 특별한 이유는 일단 부다라고 하게 되면
0: 네.
1: 뭐 부처님도 있을 수 있고 뭐
0: 그렇죠.
1: 신도분들이 네. 불교에 관련된 모든 네. 분들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그냥 통칭으로 그냥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핸즈 업.
0: 네.
1: 예, 대중적으로 뭐 손들어 부처 핸즈 업 이러잖아요.
0: 네, 그렇죠.
1: 깨달은 사람들이요. 뭐 리듬에 맞춰 손으로 버쩍버쩍 들어봐라.
0: 네.
1: 라는 걸 어떻게 묶어볼까라고 하다가 핸즈 업 부다.
0: 네.
1: 그래서 아유 부다 핸즈 업이 좋겠다라고 해서 짓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 대중들에게
1: 네.
0: 아주 성황리에 선보인 부다 핸즈 프리퀄은 본편에 앞서서 서사에
1: 네.
0: 이 근원과 인물들이 내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 네.
0: 이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아, 네.
0: 그래도 된다면 네.
1: 장편은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프리퀄은 동자승 캐릭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사고와 어떤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는가만
0: 네.
1: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고
0: 네.
1: 장편 영화에서는 이 아역 주인공 말고도 성인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0: 네.
1: 그 성인 주인공도 이 단편에 나온 동자승처럼 원초적인 자기의 본능과
0: 네.
1: 그리고 약간의 절제된 환경에서의 자기의 본능이 약간 눌러져 있는 상태의 성인 주인공이
0: 네.
1: 동자승을 만나서 다시 본능을 깨우면서
0: 네.
1: 둘 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 아니 성공 스토리. 아, 그렇게 알게
0: 그러면
1: 되십니까?
0: 그 동자가 성장한 성인이 아니고 네네. 다른 스토리가 되나요? 아니면
1: 동자는 그대로고요.
0: 아, 동자
1: 성인
0: 그대로고.
1: 주인공이 여자 네. 주인공이 한 명 들어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다음에는 동료도 좀 출연을 시켜 보세요.
1: 그렇죠. 찾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네. 동자만 나올 게 아니라 네네. 동료도 나와야 네네.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붓다 핸즈업 이 프리퀄을 제작하면서 네. 중점을 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1: 일단 대부분의 영화 그리고 서사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작품들이 대사 전달력이 먼저 우선시 되는데
0: 그렇죠.
1: 그 부분보다는 먼저 원초적인 네. 네. 몸짓으로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게 어떨까?
0: 네.
1: 이걸 다 대사로 풀고 모아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이런 네. 것들이 드는데 그냥 동자승의 원초적인 본능에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전달해보자.
0: 네.
1: 그래서 이 친구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네. 거라고 보시면
0: 그
1: 됩니다.
0: 동자의 눈높이로.
1: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래서 동자가 가장 설명을 쉽게 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성당으로 갔군요.
1: 네네. 그 친구 네. 입장에서는 뭐.
0: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신선했습니다.
1: 네. 본능에 따라 가게 된 거니까요.
0: 그렇죠. 예. 네, 본능에 따라. 그러면 이제 우리 감독님의 시선으로 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어질 본편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1: 아유.
0: 네, 기대가 되는데 이 붓다 핸즈업은 깨달음과 자비의 메시지를 담아서 좀 더 확장된 장편 영화로 전 세계 관객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시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0: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들의 기대가 이 쇼폼만 봐도 사실은 기다려지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기대가 더욱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네.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시죠.
1: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성인 여주인공이 네. 한물간 케이팝 같습니다.
0: 아.
1: 한물간 케이팝 여가수가
0: 네.
1: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자기한테는 이제 한물갔기 때문에 일생일대 최대의 고비가 찾아온 건데
0: 그렇죠.
1: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절에 동자승이 있는데
0: 네.
1: 이 동자승이 자기가 봐왔던 어린아이의 어떤 춤선이나
0: 네.
1: 뭐 이런 몸짓이나 이런 게 전달력을 이게 뭐 남다르다 보니까
0: 네.
1: 여기서 이 친구가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자기 본능을 깨우면서 예, 자기 마지막 콘서트를 위해서 동자승과 함께
0: 아.
1: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꼭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감독님의 그 아이디어가 기발해서 앞으로 아 불교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언어로 불교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있지 않았을까?
1: 아, 네. 네,
0: 어떤 부분이실까요?
1: 일단 동자승이

0: 연불, 예, 개송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예.
1: 그렇죠.
0: 그리고 개송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1: 네.
0: 합장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도 좀 우스워서
1: 그렇죠.
0: 동자승한테 이 개송을 함에 있어서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개송을 하지 말고 그 개송을 함에 있어서 너의 표정이 계속 전달하는 뜻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가 감당하기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춤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춤이라 하면 그냥 노래가 나오고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데 저희는 반주에다가 대사를 삽입을 했거든요.
1: 네.
0: 음악 반주에 대사를 삽입해서 음악이 정해놓은 구간 안에
1: 네.
0: 이 대사를 꼭 집어넣어서 넘어가도 안 되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사를 하면서 자꾸 음악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이 대사가 딱 존재해야 되는데 다음
1: 네.
0: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근데
1: 예.
0: 이게 좀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음악 안에 이 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1: 네.
0: 대한 압박 때문에 마리아 수녀도 그렇고 동자승도 그렇고 연습을 좀
1: 그렇죠.
0: 많이 했습니다.
1: 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 붓다핸즈 프리퀄 이야기를 하면서 동자승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 현진영의 아역 배우 서도중 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춤선, 어린 동자가 저렇게 춤을 잘 춘다고? 네, 사찰 큰 마당에서 내지는 큰 법당에서 저 아이가 춤을 추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근데 보통 춤선이 아니더라고요. 또그 환한 미소, 정말 보배스러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그 웃으면서 수녀님하고 같이 맞춰서 춤추는 거 보니까 보는 사람까지도 기분이 환해지고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도중 군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캐스팅을 하셨는지, 서도중 군을 캐스팅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0: 전국에 있는 아역 연기 학원과 댄스 학원은 다 연락을 해봤고, 그거에서도 못 찾아서, 그다음부터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아역을 다 찾았습니다. 정말
1: 그러셨구나.
0: 많은 시간과 인력들이 투입돼서
1: 네.
0: 찾았는데, 그 이유는, 정해진 춤은 모두 다 잘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케이팝 가수 따라하기 춤 이런 건데, 이런 춤을 잘 추는 친구도 너무 많지만,
1: 네.
0: 이 춤을 자기 것처럼 소화하는 친구는 찾지 못해서 결국엔 인스타나 이런 걸 뒤져서 찾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딱 독특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가 눈에 띄어서
1: 네.
0: 서도중 군을 뽑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친구는 어떤 음악을 주던 간에 그 음악을 약간의 이해를 할수 있는 10초 정도의 시간을 주면, 근육이나 관절이 슬슬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냥 둥둥둥만 해도 근육의 움직임이 쿵쿵이 있으면 쿵쿵이 맞는 근육도 있는데
1: 네.
0: 이는 둥둥둥만 해도 다르게 하고
1: 네.
0: 쿵쿵쿵만 해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봐라. 그래서 이쪽에 좀더 난이도 있는 거를 줘봤는데
1: 네.
0: 잘 못하겠죠. 아무래도 어리니까. 근데
1: 그렇죠.
0: 이 친구의 특징은 집중력입니다. 예, 자기가 집중을 못하면
1: 네.
0: 집중을 해서 그 뜻이 뭔지 모르면 몸이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 네.
0: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어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우레는 아니었는데라고
1: 네.
0: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얘는 이해를 못하면 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음악인데 자기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랬군요.
0: 이 녀석 오빠라. 그래서 이제
1: 제법인데요.
0: 충분히
1: 네.
0: 이해시켰습니다. 지금의 음악은 너의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봐라고 했는데, 그걸 할 때, 저희 모두 놀랐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주 보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딱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감독님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쇼폼을 잠깐 보면서도, 동자가 관절이 따로 노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절 관절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동자승 현진역을 캐스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네. 영화 전체 110분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와. 그러려면은 하다 보면은 원래 갖고 있던 캐릭터에서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가

0: 평상시 살던 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1: 그렇죠.
0: 어쩔 때는 울어야 되고, 어쩔 때는 슬퍼야 되고, 어쩔 때는 기뻐야 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갈등 구조에서의 감정 변화를 오늘은 이렇게 찍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앞서 얘기했듯이 갖고 있는 집중력에 대해서를 제가 높이 샀던 부분이 너 앞에서 이런 감정이었는데 이 감정을 연결해야 되라고 했을 때그 연결을 본인이 깨우치고 먼저 몸으로 이렇게 쓱 꺼내더라고요. 먼저 스피치보다는 자기가 먼저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감정을 딱 잡히고 나서 한번 슛 가볼까? 그러면 탁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라면 영화 110분에서 탄탄하게 자기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스토리와 서사를 쭉쭉쭉쭉 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조연들이 거꾸로 이 친구를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서도준 군이 아마 전생에 춤꾼이었나 봐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어린 동자가. 네,
0: 예.
1: 그렇게 할 수가
0: 저희
1: 없는데.
0: 시대 듣기에는 태어났을 때 응애도 그냥 응애 막 이러면서 했을 것 같다. 이 녀석은
1: 그랬을 것
0: 야, 예, 그냥
1: 같아요.
0: 신이 나서 막 태어났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1: 리듬이 막 몸에 배어 있는 느낌. 그런데 이제 홍윤아 배우하고도 아주 호흡이 잘 맞았어요. 호흡이 좋았는데 평소에 이 홍윤아 씨가 굉장히 밝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밝은 이미지가 작품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22여 분의 길지 않은 런닝 타임이지만은 둘의 관계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홍윤아 씨는 전직 이제 흑인이셨고 처음에 그분을 섭외할 때 수녀님이지만 좀더 특별한 캐릭터와 약간 외형 그리고 누가 봤을 때도 좀 저럴 순 없, 저런 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상식을 좀 비틀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보니까 찾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좀 놀란 게 정극인들, 예, 오리지널 연기자분들만 할수 있는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캐릭터에 대해서에 대한 감정에 대한 뭐 약중강이라든지 아니면 수녀로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을 제가 약간만 요구했는데도 그걸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역으로 제가 이런 감정이면 카톨릭이나 종교계에서 조금 기분 상하지 않으실까 감독님이 좀 판단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너무 좀 굉장히 고마웠고 또 이번에도 물론 이제 불교에서 자문도 구했지만 또 천주교 쪽도 자문을 구하면서 많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흡족하게 마리아 수녀 홍윤아 씨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현장에서 저희가 너무 외려 걱정은 아예 없었고 너무 고맙고 더 해주셔서 역으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기쁘게
1: 그랬군요.
0: 촬영했습니다.
1: 저는 이제 홍윤아 씨하고 동자하고 막 댄스를 하는데 뭐가 딱 떠올랐냐면 오래전에 영화잖아요. 그 천주교 수녀님들이 나오는 영화 시스터 액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재밌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음악은 이제 범패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연불 소리. 저는 제가 옛날에 라디오 방송을 할 때, 누군가가 이제 악기를 다루는 서양 악기 주로, 이 연주자들이 많이 이제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악기를 하나 다루거든요. 스님이요? 어떤 악기요? 목탁. 제가 목탁 잘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범패하고 이 연불소리가 현대적 비트가 같이 어우러진다면 또 어떻게 이게, 어떤 소리를 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범패와 연불소리가 어우러지는 이 현대적 비트, 이런 음악적 시도 또한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악이 극중 무대 그 장면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활용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그걸 어떻게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셨을까?
0: 일단 먼저 좀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저 장편에서는 말씀하신

0: 훨씬 고전, 예, 그리고 전통 악기가 꽤 많이 들어오면서
1: 네.
0: 여기 힙합 비트와 이런 것들이 그루브하게 연결되면서 이미 음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공개고, 사실 이번에는 마리아 소녀님과의 컨셉 때문에 약간 제일 좀 코믹스러운 장르만 택해서 이번 음악이 나온 거고, 장편에는 음악이 정말 다양합니다.
1: 아,
0: 전통
1: 그렇군요.
0: 악기, 아주 세련된 케이팝, 뭐 남미, 뭐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잔치라고 해도 말할 뭐 거의 될 정도로 하는 건데, 그런 이유들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추구하는 몸으로 할수 있는 메시지 전달에서의 음악이라는 건 저한테는 연기자 다음 조연들이 얘기해 주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음악은 그냥 감정을 받쳐주는 대사라고 생각, 그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음악은 동자승이 춤을 출때 옆에서 대사처럼 얘기해 주는 그런 장치로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다르게 아마 춤에도 몰입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에도 이입할 수 있는 장치로 음악을 장르를 결정하고 음색을 결정하고 멜로디를 구성해서 조연처럼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 그거를 일부 달성한 것 같아 좀 뿌듯합니다.
1: 그러시군요. 전통과 현대, 이게 어떤 비트에서 전통적인 비트와 현대적인 비트가 어떻게 어우러지나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 혹시 감독님이 사찰에 가서, 범종루에 걸려 있는 큰 북, 내지는 대종하고 그 운판, 이런 거 걸려 있는 거 봤지요.
0: 자주 보죠.
1: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불 할 때, 그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북 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여름에 습기가 많을 때, 북소리 안 납니다. 겨울에는 아주 그냥 북이 탄탄해져 가지고 소리가 너무 잘 나요. 근데 어른 스님들 안 보실 때 우리가 이 북을 이렇게 치면서 얼마나 흔들어 보겠습니까? 이러고 나름
0: 느낌 있으신데요.
1: 느낌 있습니다. 그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 어린 시절에 복고를 배울 때 우리 도반들하고 장난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물을 이용하는 사물의 소리들, 악기처럼 이용하는 것도 참 다음에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0: 방금 스쳐가는 뭔가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꼭 적용해 보겠습니다.
1: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동자승 현진의 이 자유로운 상상력이 확장되는 시각적 장치로 AI를 활용해서 그 판타지 장면은 아주 보는 재미를 더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 보살이 그렇게나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AI가 저렇게까지 잘 그려 주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 불교 안에서의 두 보살님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확실하게 캐릭터를 만들어 내셨는데 어떻게 두분이 보살님을 이렇게 출연을 시켰을까? 그 묵직하신 분들인데.
0: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그냥 누구나 그냥 보면 묵직하시고, 그리고 근엄하시고 엄숙하고,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무작정 내가 빌기만 해야 되고, 들어주실지 모르지 모르지만 그 이상도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아이라면 맨날 보던 게 그거고,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친구, 동자승이라면,
1: 그렇죠.
0: 밖에 나가면 그 푸근한 아줌마들, 그리고 선한 어른들, 이런 거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해서, 요즘 친구들도 또 가장 또 힙하고 재밌고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거라서, 관세음보살님이 추구하시는 거, 지장보살님이 추구하시고, 그 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틀어지지만 않는다면, 캐릭터를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그냥 인자하시고 막 그냥 모든 민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1: 맞습니다.
0: 분이고, 그냥 인자하시고 말씀도 없고 웃음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한테 혹시 라미란 배우처럼 따다다다다 수다, 그리고 잔소리 많은 분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 다만 이게 갖고 계신 방향성이나

0: 그각 보살님의 각 그런 뜻을 해치지는 않는다면
1: 네.
0: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잡았고, 지상보살님도 사실은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법무장관 같은 뭐 이런
1: 네.
0: 뭐 심사 하시는 분한테 약간 좀 선한 느낌의
1: 네.
0: 여리여리한
1: 예.
0: 중년 아저씨의 충청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넣어서,
1: 네.
0: 근데 이게 저희 영화에서 가장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지점이라서 만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1: 아,
0: 다만 이제
1: 그러셨구나.
0: 이게 제 영화에서 오랜 기간을 잡아먹는
1: 네.
0: 시간이었으면 너무 시간이
1: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미디어로 영상 많이 만들어서 포교에 많이 활용을
0: 아,
1: 하거든요.
0: 네.
1: 얼마 전에 이제 전국민의회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요. 미디어 아트로 제작해 오신 그 교수님이, 아, 부처님이 뭐그 비구니 회관에 양쪽에 문수보현 보살님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냥 세상 구경을 두분슉 날아서 가시고, 또 부처님이 처음 딱 나오실 때 이러고 춤을 추고 나오세요. 얼마나
0: 아,
1: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이 뭐랄까 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0: 저도
1: 들었거든요.
0: 같은 생각인데요.
1: 네.
0: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훈육하는 방식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예.
1: 그럼요.
0: 그 훈육에 맞게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살님이나 부처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더 친근하게 그렇게
1: 네.
0: 다가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런 그 캐릭터로
0: 네네.
1: 세상에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0: 네.
1: 네,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눈 맞추기 하면서
0: 아,
1: 그런
0: 네네.
1: 모습으로 해주셔서 너무
0: 아유, 별
1: 감사합니다.
0: 말씀을.
1: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붓다 한저 프리퀄의 곽용근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고품격으로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감독님을 이렇게 딱 뵈면서, 아, 감독님 스타일이 힙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0: 예.
1: 많은 분들이 감독님을 안무가로 더
0: 아,
1: 많이
0: 예.
1: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네. 영화를 이렇게 연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0: 네, 뭐 솔직히 춤으로는 할 만큼 해본 것 같고,
1: 아.
0: 예. 뭐 어떤 장르든 어느 장소 매체를 떠나 다 해본 것 같지만, 그때만 느꼈던 제 개인적인 갈증은 대사를 그렇게 많이 해서 전달을 서로 해도
1: 네.
0: 결국 영화관 가서 보는 사람들은 재미없고 저게 말이 돼? 저거 개연성이 맞아? 이러면서도 뭐 시나리오를 못쓴 것도 아닌데 그
1: 네.
0: 뭐가 문제일까? 그럼 나도 내가 잘했던 걸 가지고 저 대사만큼 전달력만큼을 한번 영화에 적용해보자. 그래서 도전했는데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안무와 영화는 모두 다, 뭐랄까, 춤이라는 거는 동작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영화는 이제 모든 뭐 연기를 통해서 그 감정을 다 전달하는 건데,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감독님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 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0: 여러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직접적이다.
1: 네.
0: 근데 안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사람이 할수 있는 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절이 바깥으로 안 움직이듯이
1: 네.
0: 그거의 범주 안에서 펼칠 수 있는 체력의 한계까지 계산하면서, 그리고 또 땅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런 뭐 어떤 중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모든 영화는 모든 상상을 총동원해서
1: 그렇죠.
0: 각 개인별에 갖고 있는 캐릭터, 뭐그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사람과 줄거리를 이어가고, 그게 어떤 공간이든 간에 기술과 자본이 합쳐져서
1: 네.
0: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전달력 측면에서는 춤과 영화는 별 차이가 없지만 하지만 이 전달력자 전달하는 그 개수가 네. 많고 풍부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영화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1: 그렇죠. 네. 그래서 감독님은 그냥 영화 감독부터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풍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춤이라는 세계를 알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네네, 네네. 몸의 쓰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보다 몸의 움직임이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말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세치 혈하고
1: 네. 맞습니다.
0: 어쨌든 진실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고 그걸 판단하는 거 솔직히 입하고 표정밖에 없지만
1: 그렇죠.
0: 몸짓은 입만 빼고 다 보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적인 진실을 더 찾을 수 있는 전달력이라면 몸짓을 저는 우선으로 꼽고요. 아. 예. 말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진실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상대방에게 풍부한 감정을 전달하는 건 몸짓이지 않을까?
1: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작품 속에서 열 마디 말보다 한 동작의 춤이 더 큰 감동과 공감을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감독님은 네. 이제 이 작품을 그 구상하고 또 감독을 하시면서 네. 배우들에게 요구하는 열 마디 말보다 한 동작의 춤의 의미 네. 어떻게 전달을 하셨고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해내실 건지
0: 네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자한테 체조를 하지 말아라 동작을 순서대로 할 바에는 그거는 대역을 쓰면 된다
1: 그렇죠
0: 하지만 당신이 이 춤을 즐길 때 그 표정은 누가 봐도 앞에 있는 들렸던 대사와 연결되는 감정이 반드시 전달돼야 된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춤을 추면서 앞에 있는 대사가 연상이 되지 않거나 네. 뒤에 있는 나올 대사에 대한 예비 네.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지문을 다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뭐 현진을 바라보는 수녀의 눈빛 네. 어느새 앞선 감정과 대비 좀 더 네. 따뜻하고 예. 호응할 수 있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환한 미소로 바뀐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오더를 주면은
1: 지문 이해하기가 네. 어렵겠네요.
0: 아, 예. 그 춤을 추면서 그 감정을 막 느끼면서 춰야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춤의 정확도보다는 감정 위주로 전달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1: 아, 야 쉽지 않네요. 지문이 많으면 네. 네. 그러면 성인 배우들이 감독님 보고 네가 해. 이러면 어떡하실라고.
0: 뭐 근데 다행히도 예, 잘 재밌어 해서.
1: 네.
0: 예,
1: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100% 이해가 안 될 때는 감독님께 또 여쭤보겠죠. 뭐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이 좋겠습니까? 서로 네. 의논해 가면서.
0: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을 갖고 전달하는 건데.
1: 네.
0: 안무가가 발달된 근육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올곧이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1: 그렇죠.
0: 저희가 이번에 힘들었던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이 사람이 되는 범주 안에서의 관절 범위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를 찾아내는 저희가 안무를 줘도 못하면서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도 저는 감정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홍윤아 씨 쪽에서 제가 그 의사를 좀 많이 반영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윤아 씨가 이게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의논을 하는 거죠. 이게
1: 그렇죠.
0: 이 동작을 함에 있어서 이 감정이 전달되나?
1: 네.
0: 합의를 봤을 때 뭐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서로가 예.
1: 환상적인 감독님과 배우들의 케미네요.
0: 네. 네.
1: 근데 우리 이제 곽 감독님께 이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모시기 전에도
0: 네네.
1: 불교를 중심에 둔 영화를 제작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인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네네. 같아요.
0: 아무래도 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네. 어딘가 기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렇게 뭐 낯설지 않은 공간이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저도 이제 약간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법당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이어폰이 조금 열려 있어가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이어폰을 막 끌려고 하는데 그 케이스 못 찾아서 제가 그냥 끼웠거든요
1: 네.
0: 끼어서 듣는데 옆에서 절하시는 분들, 합장하시는 분들, 삼배 드리시는 분하고 음악이 딱 맞아 들어지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1: 그랬어요.
0: 네.
1: 득득
0: 뚝딱.
1: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고 또 이렇게 쫙 올라보시는데 또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웃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게 진짜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
0: 네.
1: 이거 리듬으로 이렇게 엄숙하고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 소원이니 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무르고 애들 입장에서 그냥 리듬감 있게 살리면 좋지 않을까?
0: 네.
1: 법당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나도 이렇게 듣는데
0: 네.
1: 상상인데 뭐 어때?
0: 어때요?
1: 예, 그러면서 제가
0: 네.
1: 써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0: 이제 우리가 법당에 가서
1: 네.
0: 어느 사찰은 오른쪽일 테고 어느
1: 네.
0: 사찰은 왼쪽일 텐데
1: 네.
0: 그 화엄성주님 계시잖아요. 신중단이라고 하고 거기에 104의 화엄성주님이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불자들 외워한다. 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화엄성주님들의 캐릭터 한번 현실적으로 구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오, 참 재밌을 것
1: 예,
0: 같아요.
1: 너무 많은 아이디어, 시나리오 많이 바꿔야
0: 어머,
1: 될것
0: 제가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1: 같은데.
0: 왜냐하면 사천왕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뭐 각그 우리가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그 융화되면서 토속적인 신앙이나 이런 게다 스팟됐잖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작품을 함께하는 우리 배우들께서 불교를 잘 이해 못하고 또 이웃 종교를 신앙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랬을 때 이해도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감독님은 극복을 하셨을까?
1: 처음에 캐스팅할 때이 친구들이 불교 영화인지 모르고 왔어요.
0: 그랬군요. 그냥
1: 와서
0: 코믹한 영화?
1: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0: 네.
1: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쳐야 되나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0: 예.
1: 어찌됐건 불교라는 단어 자체에 아무래도 좀 자식이 믿고 있는 종교에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춤을 추거나 동자승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합을 맞추면서
0: 네.
1: 아니,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0: 네.
1: 전달하는 건데 이거 이상의 더 좋은 소통 방식이 있을까라고 하니까 맞네요. 그냥 재밌으면 되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아주 기꺼이
0: 네.
1: 재밌게 참여하면서 전혀 춤으로의 소통은 문제가 없이 해결됐습니다. 예.
0: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배우들은 더 많은 거를 경험할 수
1: 예.
0: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종교는 그럴 때는 가로놓기. 가로 안에 딱 넣고
1: 네.
0: 자기가 체험하는 거죠. 그
1: 그쵸, 그쵸.
0: 얼마나 풍부해집니까?
1: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0: 그럼요. 그래서
1: 그러게.
0: 불자들이
1: 네.
0: 그걸 잘해요. 우리 불자들은. 네.
1: 그렇구나.
0: 다른 이웃 종교에 그걸 하더라도 그런 생각 없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독님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1: 예,
0: 궁금했고요.
1: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0: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 SNS의 누적 조회수가 이렇게 1억 회를 기록했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약 63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아주 관심이 높으세요. 근데 전 세계 누구나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이 영화가 문화포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너무 이제 과찬이신 것 같고 저는 그냥 전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뭐지? 다 자막만 봐야 되나?
0: 네.
1: 예. 그중에서도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던 이 몸짓과 음악들이 또 불교,
0: 네.
1: 예, 동자승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서사 안에서의 이게 포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0: 네.
1: 그건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격려와 각오가 생기게
0: 아유,
1: 돼서
0: 정말
1: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열심히
0: 다음에는
1: 하겠습니다.
0: 불자 대상 드려야 될것 같아.
1: 아이고, 그러세요.
0: 너무 감동적이고요.
1: 예.
0: 앞으로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작품들 어떻게 계속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 어떤가 궁금하고요. 이 부다 핸즈업 시리즈 이후에
1: 네.
0: 구상하고 계신 어떤 작품 뭐 작업이 있으실까요?
1: 시나리오는 많이, 예, 좀 작업을 하고 있고.
0: 제가 팁 드린 것도 가끔 네,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시나리오 써보십시오. 예, 예.

0: 아주 열심히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그러시군요. 어느새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0: 아,
1: 해야 될 시간인데요.
0: 네.
1: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감독님 모신다고 했는데, 이 기침 감기로 너무 오랫동안
0: 아,
1: 제가
0: 전혀
1: 한
0: 못
1: 일주일
0: 느꼈어요.
1: 고생을 했는데요. 좋은 목소리로 배워야 되는데,
0: 아닙니다.
1: 이렇게 정말 죄송하고, 우리 BTN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0: 네.
1: 뭐 전하고 싶은
0: 아,
1: 끝말씀
0: 예.
1: 내지는 뭐 앞으로 이런 거 부탁해서 관심 가져주세요라든지 네. 네, 말씀 끝으로 좀
0: 네.
1: 해주십시오.
0: 아,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예, 종교
1: 그래요?
0: 방송을 나온 건
1: 네.
0: 처음인데, 이게 BTN 불교
1: 불교
0: 방송에, 예, 불교,
1: TV입니다.
0: BTN 불교 TV라는 자리에 와서 느껴본 거지만, 아, 역시 다르구나. 예, 다른 종교와 좀 다르게, 좀더 푸근하고, 제가 또 익숙해서 그런지,
1: 그렇죠.
0: 아, 네, 이런 분위기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장편 먹고 이제 준비 막바지에 달아가는데,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불자분들의 응원도, 예, 바라겠고요. 저희 영화 좀 영화, 유튜브에 또 부단해서 질문 나오니까 많이들 보셔서 장편 때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감독님, 또 다음 좋은 작품 만드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저처럼 감기 들지 마시고, 네, 꼭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좋은 작품 또 나오게 되면 꼭 연락 주십시오. 또 모시도록
0: 알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사찰과 성당, 동자승과 수녀님. 어른들이 만든 종교적 고정관념을 지운 자리에서 두 존재가 마주합니다. 순수한 몸짓은 종교와 사람을 나누지 않고요. 공존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정진과 성찰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대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 몇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남종현 불자님, 장정자 불자님, 그리고 한근희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또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예술적인 부처님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0: 옷을 찾기. 불안정한 성육안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감옥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4: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

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의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일을 쓴 이슬람 여성들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억압이나 자유의 부재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일은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쓰게 된 걸까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려 30여 년간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를 연구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분이죠. 동덕여대 오은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0: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지혜 다락방에서는 처음 오셨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동덕여대에 재직 중이고요. 투르크학과 이슬람 여성을 전공하는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0: 네, 교수님. 제가 앞서서 교수님을 유라시아 투르크 전문가라고 소개를 네.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라시아 투르크 전문가는 어떤 연구를 하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먼저 이제 유라시아라고 붙인 이유는 투르크 민족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서 이제 그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투르크족 하면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르키예부터 시작해서 아제르바이잔, 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투르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의 역사, 문화, 언어, 민속 모든 그 이문학적인 그

0: 기반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또 이게 중앙아시아만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연방에 뭐 시베리아 알타이 공화국 이쪽에도 투르크족의 투르크족이 기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문명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투르크어 계열을 쓰는 유라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까지를 말씀해 주신
0: 네네.
1: 건가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동학이나 중앙아시아학과는 다른가요?
0: 일단 이제 지역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물론 중앙아시아에서 연구를 하지만은요. 이 투르크학이라는 것을 유독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네.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어떤 문명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문화적으로 얽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학이라는 개념을 또 다시 문명의 관점에서 다시 체계화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제 강연을 듣다 보면 더 친숙해질 텐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생소한 이 분야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실 때는 더욱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되신 거예요?
0: 처음에는 뭐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문학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정독 도서관에서 이제 논문을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네. 이제 제3세계 문학론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전율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몇몇 나라들의 문학만이 아니라 제3세계 문학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과정에서 이제 투르크 문명권에 대한 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도 그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분야를 확장시켜가면서 투르크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야, 도서관에서 논문 한 편을 보고 이렇게 30여 년간 이 문화를 연구한다는 거 마치 운명처럼 만났다고 표현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도 이 투르크어를 쓰는 이 계열의 문화권들이 그렇게 개방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공부를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거나 어렵다 하는 순간은 없었을까요?
0: 물론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네. 유학 시절에도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론 유학 시절의 외로움이나 뭐 공부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이 학위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네. 어떤 청사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제 그 연구자로서도 제가 뭐 이제 지금 뭐 수십 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네, 네.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또 나의 미래에 대한 그 네. 부분도 함께 고민을 안고 오셨는데 뭐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대단한 수상 경력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올려야겠습니다. 네. 지난 7월이죠. 아제르바이잔 문화부로부터 이 투르크학 발전과 국제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네. 공로 메달을 받으셨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늦었긴 하지만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뿐이 아닙니다. 또 2020년에도 아제르바이잔 문학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학자에 오르셨고요. 네네. 2014년에는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 최초로 국가 박사 학위를 네. 수여받으셨습니다. 사실 뭐 오늘 하루 종일 소개를 해도 부족할 네. 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도 교수님의 연구가 이렇게 타문화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거 어떤 힘이 있다고 보시나요?
0: 일단 이제 국제학계에서 저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저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네. 한국 학계의 투르크학에 대한 어떤 비전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제르바이잔 문화부에서 수상한 부여한 그 공로 메달이긴 하지만 네. 아제르바이잔 지역 연구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번 행사는 그 투르크학 100주년 기념 대회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투르크학 전반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한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한국인 학자긴 하지만 이 투르크학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네. 그런 연구 업적들을 많이 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자면 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라는 투르크 세계 그 지역 백과사전을 저희가 네. 편찬을 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 저희 20여 명 정도의 집필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세계 최초로 나온 백과사전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국제학계에서는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그 투르크 국가기구와 연계된 투르크 아카데미라는 이제

0: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1: 네.
0: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에서 온그 투르크 학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전이
1: 네.
0: 18세기 이후에 가장 훌륭한
1: 이야,
0: 백과사전이다.
1: 찬사네요.
0: 이런
1: 네.
0: 찬사를 받았고 또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업적을 냈는지 놀랍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투르크학이라는 그 분야를 이제 한국 학자가 리더하고 있다라는
1: 네.
0: 측면에서 이제 그 국제학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저희 그러니까 올해 2026년 3월에 동덕여자대학교에 이제 제가 주도를 해서
1: 네.
0: K실크로드 투르크학과라는 대학원을 학과를 새로 신설을
1: 네.
0: 했거든요. 근데 그 학과의 그 시스템 자체가 투르크 세계 지역학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만든 또 어떤 최초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제가 국제학계에 나가서 많이
1: 네.
0: 소개를 했고 어필을 했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고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 학자가 해나가고 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1: 네.
0: 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성학자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굉장히 권위적인
1: 좀
0: 그 가부장적인
1: 보수적이죠. 네.
0: 문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또 놀라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0: 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을 편찬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들것
0: 네.
1: 같은데, 마찬가지였을 것
0: 네.
1: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가 대중에게 좀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또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0: 제가 이제 2016년도 2월에 동덕여대 부설연구소로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를 이제 신설을 했어요. 설립을
1: 네.
0: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국내에 투르크학이라는 개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투르크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국내에 없었어요.
1: 아예
0: 그래서
1: 없었나요? 네.
0: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투르크학을 연구를 주도하는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뭐 세미나, 콜로키엄을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매달 주관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화에 전 기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면에서도 뭐 번역 작업이라든가
1: 네.
0: 아니면 그 이제 특수어긴 한데 뭐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거를 이렇게
1: 네.
0: 학생들에게도 이제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외국 대학에서 저희 연구소랑
1: 네.
0: 공동으로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뭐
1: 아.
0: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뭐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이
1: 협력,
0: 들어와요.
1: 협업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0: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단순히 학술이나 연구 작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관외교
1: 네.
0: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래도 투르크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함께하는 이 시간도 대중에게 또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를 알리는 또 다른 걸음이기도 하잖아요. 교수님과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를 베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이슬람 여성의 베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호기심도 많지만
1: 맞아요.
0: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일을 쓴 여성은 무조건 이제 억압받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인권 억압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만 보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여러 가지
1: 네.
0: 어떤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좀더 깊이 있는 그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이웃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베일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정말 호기심이 많거든요. 베일을 쓴 이슬람 여성들을 보면 궁금증은 많지만 제대로 알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겠죠? 먼저 강연 청해도 될까요? 강연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베일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슬람 여성의 히잡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베일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뜻밖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베일은 이슬람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슬람권의 여성과 그 문화를 연구했었는데요. 베일이 단순히 머리와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신앙도 있고, 신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성 자신의 선택과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먼저 베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9월 이란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22살의 여성 지나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 도덕경찰의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금 중에 쓰러졌고 끝내는 세상을 떠났고요. 이 사건이 이란 전역에 거대한 시위로 번졌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널리 울려 퍼진 구호는 여성 생명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두른 천안장이 문제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베일을 둘러싸고 여성의 존엄, 생명, 국가의 통제, 시민의 자유가 한꺼번에 드러난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베일을 벗으면서 항의했고 어떤 여성은 베일을 쓴 채 그 항의에 연대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베일을 썼는가 벗었는가 이런 게 아니죠. 누가 그 선택을 명령했고 여성은 스스로 그 베일 착용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일은 종교 복장을 넘어서 생명과 자유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성의 의복이 어떻게 국가 권력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적인 거고요. 개인의 몸에서 자기 표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 종교적 믿음, 가족, 공동체의 기대, 국가의 규범 이게 한자리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베일을 써야 된다라고 명령하면 베일은 당연히 통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국가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해도 당연히 이때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베일이 한 여성에게는 신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강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에게는 저항과 정체성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의 의미는 그 의복, 천, 그 자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베일을 둘러싼 관계와 권력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일은 어디에서 시작됐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도 베일을 썼다면 누가 베일을 쓸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베일은 어떻게 여성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세 질문을 풀고 나면 베일을 단순히 억압이다, 신앙이다 이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무슬림 여성이 머리나 몸을 가린 그 베일을 히잡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히잡은 명칭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히잡은 그러니까 베일의 통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오늘날 머리카락, 목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정숙함과 그 가림의 원칙 전체를 뜻하는 거죠. 또 튀르키예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그때 보실 수 있는 게 머리수건을 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여성들이 쓰는 것을 머리 가리개라는 뜻으로 바시우르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교 이런 것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머리수건을 가리는 일상적인 표현 자체가 히잡이고 베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니캅을 보시면 니캅은 얼굴을 가리는 이제 마스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얼굴을 전체 가리게 되는데 그거를 니캅이라고 하고요. 차도르는 이란에서 많이 쓰는 형태의 그 베일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까만색이고 머리와 몸을 감싸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얼굴은 드러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아바야는 주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나 걸프 지역에서 널리 입는 그 긴 옷 그런 것들을 이제 아바야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보수적인 형태의 베일, 그게 이제 부르카죠. 그래서 부르카는 몸과 얼굴도 가리고 심지어 이제 눈까지도 망사로 처리한 아주 보수적인 형태의 베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베일이라는 것은 시대와 지역, 유행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요. 또 이슬람 여성의 베일은 뭐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하나로 고정된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란에 보시면, 꾸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표준화된 히잡. 그러니까 우리가 히잡 제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가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꾸란에는 다른 맥락에서 히잡, 키마르, 질바르,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히잡의 원래 뜻은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꾸란에서도 많은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막이나 이제 공간적 경계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요. 키마르는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머리 쓰개, 머리 덮개를 가리키는데요. 또 질바르는 몸 위에 걸치는 넉넉한 겉옷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란이 특정 시대에 완성된 패션 도안을 제시한 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복식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숙함, 관계 윤리, 공동체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각각 그 이슬람 사회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 베일의 형태, 베일의 규범 이런 것들이 달라져 왔습니다. 이제 아주 시간을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일은 언제부터 착용했을까라는 질문을 보면 우리는 이제 베일이 이슬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베일은 이슬람보다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통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중동 지방을 보시면 사막 기후고 아주 뜨거운 햇볕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베일은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생겼던 자연 발생적인 인간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시간이 이제 지나면 베일 착용을 규정한 그 법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13세기의 중아스리아 법률법인데요. 이슬람이 성립한 거는 이제 7세기죠. 그래서 두 시기 사이에는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아시리아의 그때의 베일과 이슬람의 히잡이 같다는 뜻은 이제 아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여성의 머리와 몸을 가리는 관행,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이슬람보다 훨씬 이전부터, 고대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일의 기원을 단지 꾸란의 한 구절이나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종교에서만 찾으면 역사에 그리고 문명의 큰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처음 베일을 만들고 썼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리고 최초의 순간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률은 국가가 요구한 규범을 보여주고요. 이제 사람이 뭐 실제로 언제나 그대로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미술, 뭐 문학 이런 작품들을 함께 다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오래된 자료 하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아시리아 법에 누가 베일을 쓸지를 정했다. 이제 이런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아시아라 법률집이 흥미로운 이유는 베일을 단순히 개인 취향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법의 관심은 어떤 모양의 베일을 썼는가, 어떤 모양의 베일을 써야 아름다운가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 베일을 써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베일을 쓰면 안 되는가? 이거를 법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복장이라는 것이 개인의 취향,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당시 베일은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게 하는 표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몸에 붙이고 다니는 신분증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베일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은 여성, 허락받지 못한 여성 그 사이에는 권리, 보호, 처벌 이런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아시리아 법에 따르면 혼인한 여성, 과부, 자유신분의 여성 이런 여성들은 베일을 써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베일을 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결혼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실 부인은 베일을 썼고요. 그 첩 같은 경우에도 정실 부인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만 베일을 쓰도록 허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매매 여성이나 노예 신분의 여성은 베일을 쓰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베일을 썼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같은 베일인데 누구에게는 의무, 누구에게는 허용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베일의 핵심이 단순한 신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베일은 어떤 한 여성이 혼인을 했는지, 자유신분인지, 특정 어떤 가문이나 가구에 속했는지, 그래서 이 보호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외부에 알리는 기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호라는 말을 오늘날의 권리 개념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보호를 받는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 그리고 가문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고대의 베일은 특권이면서도 당연히 통제였죠. 쓸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뜻하기도 했지만 그 지위는 가부장적 질서가 정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베일이 단순한 신분의 표시가 아니었다라는 말 뜻이 조금 분명해지죠. 베일은 그 여성이 혼인했는지 자유신분인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이거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기호였는데요. 사람들은 베일을 보고 그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옷차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읽는 법적 기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호는 여성을 보호하는 경계가 되기도 했지만요. 여성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어떤 여성은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경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일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보호, 배제, 지위, 통제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앙시리아 법률집 A 제41조에는 이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첩을 아내의 지위로 끌어올리고자 할 때 여러 명의 이제 증언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 앞에서 베일을 씌우고 이 여성은 나의 아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베일이 당연히 장식이나 의복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법적 관계가 달라졌음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혼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사회적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의 천이 몸을 가리는 동시에 그 여성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베일의 의미가 어떤 천 자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청을 인정하는 법과 공동체의 시선에서 나온다 이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꼭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아시리아 법에서 베일 규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2000년 뒤에 초기 이슬람으로 바로 이어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두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고요. 수많은 제국이 있었고 언어, 민족, 종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의 몸을 가려야만 정숙한 여성이다라는 관념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 관념은 뭐 비잔틴 제국, 유대교, 기독교 모두 이런 그 문화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잔틴 제국이나 뭐 유대교, 기독교 보면 다 여성들이 머리를 가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당시의 시대상,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여성의 베일은 이슬람 이전에 고대
서아시아, 중동에서도 존재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일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의 문화적 자원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이 아시리아 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관념을 제도화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슬람이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권도 어떤 종교도 그 문화적 진공에서 다 갑자기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라비아는 비잔티움, 사산 왕조, 유대교, 기독교 이런 공동체의 다양한 그 관습이 만나는 곳이었고요. 이 머리와 몸을 가리는 복식도 이제 이미 여러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러한 관행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게 아니라 새로운 유일신 신앙 이런 것과 공동체 윤리 이런 거 안에서 재해석해서 다시 탄생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익숙한 언어와 생활 양식 속에서 가르침을 전달하는데요. 기존의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바꾸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베일을 이해할 때는 복식의 형태가 어디로 왔는가, 그리고 그 형태에 어떤 종교적 의미가 부여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베일의 논쟁은 이제 당연히 여성의 옷차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꾸란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꾸란 24장 30절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또 남성에게도 정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숙의 윤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여성 한쪽에만 맡겨진 의미는 아니고요. 남성, 여성 모두 자신의 시선과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상호적인 요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을 빼고 여성의 머리수건만 강조하면 이제 꾸란의 윤리를 조금 좁게 해석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옷차림이나 남성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이제 이 꾸란의 출발점은 여성의 몸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대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꾸란 24장 31절 여기에는 이제 키마르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키마르는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머리 덮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자락을 가슴이 트인 부분 위로 들이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옷 색깔, 뭐 천, 재질, 길이, 모양 이런 거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목, 얼굴을 어디까지 가려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법학자들이 있죠. 그 율법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베일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해석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의 문장과 후대의 해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꾸란의 구절은 그 당시의 머리 덮개를 정숙의 윤리와 연결하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히잡 형태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런 것에 대한 제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하나지만 그 텍스트를 몸에 구현하는 방식은 역사 속에서 다양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바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질바부는 이제 꾸란 33장 59절에 질바부란 말이 나오고요. 예언자 무하마드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믿는 여성들에게 겉옷을 몸 위로 드리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목적은 이게 여성 보호관에 입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몸을 가려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슬람에서는 여성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평등관, 두 번째는 남녀 유별관, 세 번째는 여성 보호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보호관은 히잡을 써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쓰는 그 질바부와 그 꾸란에서 제시한 질바부가 뭐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형태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지역은 자신들의 기후, 직물, 생활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베일을 발전을 시켰고요. 거기에 또 종교적 해석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베일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몸을 가리는 베일이지만 공동체적 의미가 부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꾸란을 읽는데 왜 지역마다 베일의 모습이 다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전의 문장만으로 실제 옷의 형태가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석이고요. 해석 전통, 법학자들의 해석이죠. 그리고 기후, 노동 환경, 계층, 가족 문화, 뭐 식민 경험과 국가 정책, 세대와 유형,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의 차도르, 튀르키예의 바시우르투스, 뭐 걸프 지역의 아바야, 동남아시아의 화려한 색상과 무늬의 히잡,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서로 다른 역사, 생활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도 삶의 시기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죠. 신앙이 깊어서 쓰기도 하고, 가족의 압력 때문에 쓰기도 하고, 직장과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베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에게 정확히 이 모양의 옷을 요구한다, 이런 건 너무 단순화된 해석이고요. 꾸란은 하나지만 해석, 생활, 제도, 이런 것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베일 역시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베일, 히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가지 층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베일은 원래는 몸을 덮고 더위와 먼지를 피하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그 인간의 발명품이 혼인, 자유신부, 가문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속을 뜻하는 신분과 어떤 법적 표식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믿음과 절제를 실천하는 종교적 의미와 도덕적 표현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게 이제 근현대로 이어져 왔을 때는요, 국가에 대한 저항, 공동체 소속, 개인의 선택을 드러나는 정치와 정체성의 언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의 여성에게, 베일을 쓴 여성에게는 이 의미들이 여러 겹으로, 중첩적으로 겹쳐서 드러납니다. 어떤 여성은 신앙 때문에 쓰기도 하고, 동시에 아름답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패션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강요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벗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은 금지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똑같이 베일을 쓴 여성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슬림 여성은 왜 베일을 쓰는가? 라는 그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이 여성은 어떤 조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문장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일은 이슬람보다 오래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 증거는 이슬람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대의 베일은 공적 법적 표지였습니다. 신분, 혼인 여부, 뭐 가문의 소속,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기호이기도 했죠. 세 번째, 이슬람은 기존의 여성에 대한 관념, 여성의 몸은 가려야 된다는 관념에 대한 복식 관행을 종교 윤리 안에서 재해석하고 제도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신다면 베일을 하나의 종교적 명령이나 의무, 억압, 이런 거로만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베일은 하나도 아니고요. 하나의 시작도 아니고, 하나의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베일의 긴 역사를 살펴봤죠. 이제 그 이유는 과거의 그 복식사를 뭐 하나 더 외우고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겉모습만 보고 한 여성의 신앙과 자유, 억압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일의 의미는 시대와 지역, 권력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베일을 입거나 베일을 벗는 여성들의 목소리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한 여성이 베일을 쓰고 싶어 하는데 국가가 벗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일까요? 반대로 여성이 베일을 벗고 싶어 하는데 국가가 쓰라고 강제하고 명령이라면 그것은 신앙일까요? 자유의 기준은 베일을 썼는가 벗었는가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선택했는가, 거부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는가, 그 선택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쓰라 이런 명령과 벗으라 이런 명령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과 서양 그리고 문명의 경계에서 베일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N 불교TV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알찬 방송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BTN이 전해야 하는 콘텐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BTN 불교TV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 보내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은경 교수님과 함께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 더 흥미로운 이야기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혜의 다락방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에 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에 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법음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

후에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소리소리 마하소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계 스님이 마을회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4: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5: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밭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6: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3: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 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

0: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0: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2: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3: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4: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5: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마마.
1: 제가 참으로 궁금해서요. 마마가 하객이신지 아니면 적이신지.
0: 오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1: 방금 프라세네지 도안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왔어요. 치욕을 당한 표정이던데요.
0: 잘 됐군요. 제가 말하려던 걸 알아들은 것 같으니.
1: 프라세나짓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0: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1: 전하의 외교 수완을 확실히 알겠어요. 먼저 숭배 의식의 말을 태자의 마체에 묶어놓은 다음 코설라 국왕 프라세나짓한테 손님들을 함께 환영하자고 말했어. 그래서 샤카 왕들이 숫도다나 대왕에게 회의에서 분노하도록 만들었지. 대왕의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계신 거군요.
0: 정신 바짝 차려야 단답한 이왕. 당신은 대왕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은 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모자랐으니.
1: 하고 싶은 말이 뭐요?
0: 비록 당신한테 뱀처럼 날카로운 이빨은 없지만 온몸에 독을 품은 건 분명하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
1: 드러나던 전하!
0: 그리 화낼 거 없어 단답하니와.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니까. 당신이 샤카 왕자의 눈독을 들이고 있듯이 나 역시 그렇소. 말했듯이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요.

0: 단답한 이왕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어차피 회의도 참석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1: 대왕.
2: 대하 말씀이 맞아요, 단답한 이왕. 회의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 마마도 오셔야만 합니다. 마마의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3: 아미타 마마, 혼자 돌아가서 뭐 하시게요? 야소다라도 여기 있는데 고모부도 회의 때문에 남기로 하셨으니 여기 그냥 계세요.
4: 그래 어머니, 며칠 더 계세요. 회의 후에 떠나셔도 되잖아요.
5: 원래 시집간 딸 집엔 오래 머물러선 안 되지만 여긴 마마의 친정이기도 하니까 더 머무셔도 우린 괜찮답니다.
6: 좋아요. 여긴 제 친정이지요. 하지만 이제 고판의 집이다. 그러면 날 무슨 구실로 붙잡아 볼래?
3: 하하, 아미타 마마, 너의 시고모님이기도 하니 무슨 구실로 붙잡을래?
4: 아미타 고모님, 정중히 부탁드려요. 이 결혼식을 위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으니 부디 며칠만 더 머무셔서 이 새 신부가 고모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6: 새 신부인 네가 그렇게 성심껏 부탁을 하니 여기 있으마.
5: 봐요, 야소다라가 말만 하면 되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더니 따님이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들으십니다.

0: 인사드립니다, 폐하.
1: 뭐이니, 이가 이 시간에 용건을 말해봐.
0: 이런 시간에 찾아온 걸 용서하소서. 결혼식이 끝난 후 다른 기녀들은 모두 다 향락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폐하, 칸치니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히야! 히야!
1: 궁 안에서 간친 일본 사람이 있느냐?
3: 없습니다.
4: 폐하, 해나 의식을 하던 날 밤 칸치니가 공주님 방에서 나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3: 맞아요. 저하고 만났죠. 당신의 전원을 받고 호숫가로 당신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칸치니가 와서는 태자가 다른 왕자들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해나를 바른 후 궁각 외출은 금기라고 말했어.
5: 난 당신을 호숫가로 부른 적이 없는데.
3: 그럼 왜 타무카는 나한테 와서 당신이 날 호숫가로 불렀다고 했을까?
5: 저는 그런 말을 타무카한테 한 일이 없습니다.
1: 타무카, 네가 야소들한테 그 말을 전했느냐?

0: 예배야.
1: 누구의 부탁으로?
2: 말해봐, 타무카. 누가 시켜서 그런 말을 전한 거야? 말해봐. 간춘이. 간춘이가 부탁했어요.
1: 네가 어떻게 아느냐?
2: 저기 간춘이가 타무카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간춘이가 제 수중을 떴죠.
0: 예, 맞아요.
3: 하지만 형,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타무카한테 전했을까?
2: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아.
4: 그날 칸춘이가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 더러워진 베일도 가져갔어. 빨아오겠다고 하면서.
3: 하지만 왜 그랬을까?
2: 그거야 칸춘이만이 대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지. 예.
1: 아미토단, 향락궁의 기녀 칸춘이를 찾아서 내 앞에 데려오라고 사령관한테 지시하라.
5: 예, 배야.
3: 걱정 마라, 모희니. 칸춘이가 어디 있든 곧 찾을 테니. 왜 그런 허위 전언을 했는지도 알게 될 거고.
0: 예. 물러갑니다, 배아.
6: 시타르타, 넌 그런 질문을 제가 된 칸춘이한테 해야 될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질문은 끝까지 답을 알 수 없게 되지. 이제 칸춘이는 그런 질문의 하나가 돼버린 거야.

0: 나를 보고 있는 거니?
1: 아니요.
0: 그럼 별과 얘기를 하는구나?
1: 아니요.
0: 그럼 부엉이하고 대화하는 거니?
1: 아니에요, 숙모.
2: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1: 숙부님, 모인이가 와서 칸신이 얘기를 한 이후로 자꾸 칸신이가 걱정됩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꼬리를 물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그녀는 왜 타무카를 통해 내가 호숫가로 고파를 불렀다고 전했을까? 그리고는 호수로 못 가게 막았고.
2: 쓸데없는 걱정이 많구나 싯달았다. 병사들이 두루 찾고 있다. 일단 찾고 나면 모든 답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어쨌든 일생을 기녀로 살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다. 언제라도 적당한 짝을 만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 떠나는 거야. 아마 칸춘이도 누군가를 찾았겠지.
1: 제발 그랬으면, 그런 일로 그랬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2: 너무 감정적이면 못 쓴다. 기녀 하나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상관 안 해.
0: 그리고 이런 밤에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있어야지. 야소다라가 꿈에 부풀어 잠 못 이루며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넌 어둠 속에서 칸친이 걱정만 하고. 결혼식 다음 날에 이렇게 신부를 버려두는 신랑이 어디 있다든. 없지, 안 그래? 스타르타, 네 첫 번째 의무는 야소다라란다.
1: 예, 숙모님.
0: 그리고 돌아가선 신부한테 그런 질문을 막 해선 안 된다. 대신 사랑을 듬뿍 주렴.
1: 네, 숙모님.

0: 야소다라 공주님, 태자마마 오십니다.
1: 당신을 계속 기다렸어.
2: 왜?
1: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을 보여주려고.
2: 내가? 내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고파?
1: 안 줬음 말고. 하지만 이 고파가 항상 선물을 잊지 않고 챙기는 건 잘 알고 있지? 지난번엔 당신 피리를 가져갔잖아.
2: 맞아. 이번엔 모름초 간 거야.

0: 이제 말해봐. 여기에 언제 색을 입혔어?
1: 모르겠어, 고파. 당신 기억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이 조각상으로 왔고, 그리고는 갑자기 여기에 색을 입혔어.
0: 당신의 사랑의 선물이 내 맘에 들어.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1: 뭔데?
0: 당신이 찾아내봐. 잘 살펴봐. 그래, 이건 당신의 시력 검사이기도 해. 이 조각상에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연인만 보여.

0: 이 주사로 이마에 연지를 찍는 건 여인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겠다는 뜻이지. 이 연지가 여인의 마음에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풍요한 시기인 결혼 생활을 일깨워주니까.
1: 당신은 내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0: 대답해라 대바다타. 내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야만 하겠냐? 대답하라 했다.
1: 아들은 칸치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당신은 어째?
0: 입 다물어 망걸라. 이놈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저 두 눈이 말하고 있잖아. 말해라. 이전에도 칸치니 때문에 너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 칸치니가 불쑥 나타나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2: 그럴 수 없어요.
0: 그럴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3: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0: 무엇 때문에 죽여? 말해, 왜 죽였어?
3: 그년이 야소다라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요.
0: 야소다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1: 야소다라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거니? 대받았다!
0: 납치를 해?

0: 대왕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우리를 다 불태워 죽일 거야!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릴 거야!
1: 도대체 넌 왜 그러니? 전투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난 표적을 놓친 일이 없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잖아. 뭐 때문에 머리가 아닌 왕관을 썼던 거야?
2: 내가 그때 시다르타를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에? 무슨 이득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고 프라스나짓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 가뒀겠죠. 그럼 야소다라뿐만 아니라 왕좌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타르니 그놈이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계획대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했을 거고 시다르타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1: 죽어? 그는 불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지. 화원에 전갈을 숨겼는데도 살아남았고 신혼 침대에 전갈을 놔뒀는데도 또 살아남았어.
2: 지난 세월 동안 두 분이 하신 일은 그저 시도와 노력이었죠. 결과가 뭐예요? 오직 실패. 그뿐이잖아요. 실패뿐.
1: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0: 무슨 방법?
1: 수도자. 기억해요, 당신? 내가 아시타 성인이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시다르타 생일날에 수도자의 물병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제 때가 왔어요. 수도자, 현자, 슬픔, 자비. 그리고 속세를 떠나 숲으로 가는 거죠.
0: 알아듣게 말해봐요.
1: 보세요. 시다르타에겐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든가 아니면 숲속으로 떠나든가. 만약 죽지 않으면 숲속으로 갈 수 있겠죠. 그저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다르타를 금욕생활로 이끌어가는지.
3: 보거라 시다르타, 이건 방이 7개 달린 저택이고 이건 방이 9개 달린 저택이며 이곳엔 방이 12개가 달려있다. 너희 두 사람을 위한 집이다. 결혼에 단 꿈을 둘이서 잘 즐기라는 뜻으로 마련했다.
4: 그런 게 왜 필요한가요, 아바마마?
3: 필요하다 뭐다. 배우자가 서로를 깊이 잘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란다.
4: 그렇다면 아바마마, 저는 고파와 함께 다른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요.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며 분위기가 고요하고 숲에 가까운 곳으로요.
3: 에, 그렇게 하려우나.
5: 당신이 아들한테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서도 며느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3: 당연하지, 당연해.
5: 러시카?
6: 이게 뭐예요, 어머니?
5: 이 실팔찌엔 아기를 회임하라는 축복이 들어있단다. 이걸 신부의 오른쪽 손목에 묶고 있으면 바로 아기를 회임하는 순간에 이 실이 저절로 끊어진다고. 그렇게서 그러시더구나.
4: 어마마마, 그런 걸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5: 전통에 대한 믿음이지. 시다르타, 우린 전통을 존중해야 돼.
4: 하지만 전통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해요. 외람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글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알몸으로 숲속을 다녔고요. 그런데 우린 옷을 입어요. 그들은 나무 위나 동굴에서 잤지만 우리는 집을 지었어요.

0: 사냥을 했지만 우린 미를 경작하죠. 변화는 도처에 있어요. 규칙에도 변화는 있어야죠.
1: 시타르타, 어떤 건 신의 소관이라 바꾸는 건 옳지 않단다.
0: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신에 관해 말만 들었지 창조주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이 없어요.
2: 페아,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3: 알았다, 아미토달. 가자, 시타르타. 오늘 회의에 가면 나한테 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다.
0: 어떤 질문이든 다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아바마마.
3: 만약에 우리 결정에 사심이 있다고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투표에 미칠 영향은 생각 말고 네 소신대로 말하거라.
0: 염려 마세요. 우리의 정직에 우리의 힘입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샤카 가문의 누구든 그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지난번 가문 회의는 태자의 결혼식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남아있는 문제를 제고해보고 투표를 실시할 겁니다. 슈토다나 대왕과 시타르타 대자는 전투 중 내린 결정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어찌
3: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늘 내 어찌 지도자가 돼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이 수도다나 왕이 샤카 가문 회의 참석자들에게 청하노니 질문 시작하오.
2: 시타르타 태자, 자네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전쟁 전략을 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0: 시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전쟁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제 마음이 전쟁 중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양국의 병사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혈 참사로 득을 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4: 자네는 적을 무찌른 후 살려보냈다. 그게 정치인가?
2: 고살라고 고왕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0: 마마의 질문이 좀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프라세나짓은 처음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되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우정은 증오의 적이지 않습니까? 프라세나짓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2: 그거 유감스러운 일이군, 왕자. 모두가 자네처럼 생각하진 않아. 프라세나짓은 치욕을 꼭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떠나면서 가필라바스트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더군.
0: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마도 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미래 걱정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4: 수도다나 대왕, 코살라 국가 전투를 치르느라 우린 인명을 많이 잃었어요. 마차와 무기를 마련하느라 황실 금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3: 걱정돼요. 하지만 당신은 전쟁밖에 답이 없었소.
2: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지금 어째서 프라세나짓한테 전쟁 비용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3: 곧 받을 거예요.
2: 언제요? 프라세나짓이 다시 공격할 때요?
5: 맞아요!
2: 말씀하세요! 프라세나짓을 초대한 건 그저 폐하 마음대로 하신 일입니다.
0: 전쟁을 하기 전 프라세나짓은 우리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엔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2: 잘했군, 대자. 그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운 모든 샤카인들한테 대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0: 무가치한 희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샤카 전사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0: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부상당한 병사한테 손수 다가가서 그 고통을 위로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부상자한테 제대로 된 식사도 괜찮은 삶도 못 줘요. 목숨만을 부지시킬 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부상당한 병사들의 집에서도 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승리를 자랑하면 끝이지만 불구가 되고 무기력한 그 사람들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걸 짐작이라도 해봤습니까?
1: 우리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칼을 뽑아야만 한다. 우리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 그래요. 당연하지요.
0: 이 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저 피바다를 잃을 뿐이죠. 칼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줄 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려면 전쟁은 생각지 마십시오. 전쟁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죠.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 뿐. 그저 또 다른 전쟁이 올 뿐입니다. 오늘 저는 가문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평화를 응원하고 지킬 겁니다.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3: 이건 가문에 대한 모욕입니다.
4: 아, 뭘 모욕입니다.
5: 모욕입니다.
4: 맞습니다. 모욕이에요.
3: 이건 모욕입니다.
6: 이건 우리
7: 하지만
6: 대한 모욕이에요.
7: 태자의 말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어요.
8: 여러분은 대왕과 태자의 신념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시죠.

샤카 가문의 지도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투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수도다나와 태자를 지지하는 샤카 왕들은 차고 있는 칼을 내 오른쪽에 놓고 나하고 태자를 반대하는 왕들은 칼을 내 왼쪽에 놓으셔. 투표 결과가 나를 반대하는 거로 나온다면은 나는 왕관을 벗겠어. 만약 내가 이기는 경우에는 왼쪽에 칼을 놓은 왕들은 다시 왕관을 쓸 수 없게 될 거야. 이제 투표를 시작하시오. 정확하게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만약 반대표를 던지신다면 뒷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본 회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0: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폐하. 전 샤카 가문이 폐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시타르타 태자를 지지합니다. 반대자는 전무했고, 따라서 전원이 폐하와 시타르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겁니다.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1: 숫도다라 대왕!
2: 반대!
3: 폐하, 이 약을 드시옵소서.
4: 프란세나 진왕 납시오!
3: 조금만 더 드세요.
5: 부르셨어요?
6: 부른 건 어젠데 이제 나타나냐?
5: 병석에 누운 환자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6: 나는 몸이 병들었다만 너는 뜻이 병들었구나. 이미 한 번 패배한 마당에 샤카국에 또 전쟁을 벌이는 건 배신 행위야.
5: 이 전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요. 형제국이 되자고 해놓고는 비겁하게 제등에 칼 꽂았어.
6: 프라세나지, 복수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샤카 가문 결혼식장에 있었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
5: 저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샤카 연합국에 대한 전쟁을 두렵지 합니다!
3: 폐하! 폐하! 폐하!
5: 카피아 파시트를 붙여버릴 겁니다!
3: 폐하! 폐하! 폐하!

0: 이젠 전쟁을 막지 못하겠군. 장례식을 준비하라!
1: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단다.
2: 무슨 일이에요, 숙모? 정말 기쁘신가 봐요.
1: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왕국이 다 기쁜 일이다. 모두가 다 기쁜 일. 왜냐고? 왜냐면 대자, 네가 곧 왕이 될 거기 때문이지. 아, 대자, 슬퍼하지 말고 축하할 일이란다. 아, 그 샤카 회의에서 아무도 너한테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서?
2: 예, 숙모님. 이 일은 정말 놀랍네요.
1: 아, 놀랍고도 기쁜 일 아니니? 놀랍고도 기쁜. 너는 뭐잖아, 즉위를 하게 될 거다. 그 전에 네 왕국을 한번 둘러보고 싶지 않니?
2: 보고 싶어요.
1: 백성들도 만나보고 싶고 말이야?
2: 그럼요.
1: 백성들이 정말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단다. 너도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니?

0: 있죠, 숙모님. 하지만 아바마마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1: 그래, 그건 맞다. 이리 와보렴. 널 위해 가져온 거란다. 마음에 드니? 아니, 열진 마라. 우선 닫아두자꾸나. 이건 네 거야.
0: 하지만 열어보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1: 내 말이 그 말이다, 얘야. 이 작은 상자는 그토록 열어보고 싶어하면서 네 거대한 왕국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대왕은 잔치를 벌이고 너한테 왕관을 씌워줄 거다. 너를 샤카 연합국의 왕으로 선언하는 거지. 하지만 얘야, 그에 앞서 네가 다스리게 될 백성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길 바란다.
0: 아니에요, 숙모님. 숙모님 말이 맞아요. 제가 왕국을 일주하며 백성들을 만나봐야겠어요.
2: 축하오, 왕비, 축하오. 빈자한테 음식을 나누어주고 브라만들한테도 잔치를 베풀도록 하시오. 오늘 당신의 아들이 모든 샤카 왕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어. 모두 시다르타의 말에 집중하고 그 생각에 감탄을 했지.
3: 자세히 좀 말씀해보세요. 궁금해요.
4: 폐하께서 아셔야 할 건 단 하나. 그 누구도 회의에서 태자한테 반대하는 투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 대단해. 우리 조카가 여기서도 칭찬을 받고 있네요.
2: 나는 시다르타 네가 이제부터 왕국을 다스리고 정치와 법제에도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난 곧 너한테 대관식을 치러주고 이후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단다.
0: 대관식이요? 하지만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파와 함께 여행을 해도 좋다고요.
2: 그래, 그건 내 허락한다. 돌아온 후에 대관식을 하지. 그래, 어디로 갈 계획이냐?
0: 카필라바스트 국경 너머로요.

0: 아니, 그 이유는?
1: 아바마마, 저는 우리가 다스리게 될 곳들을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도 우리 백성인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샤카 연합국 전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바마마.
0: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드러나단 아미토단 대바다타가 거기 있으니 너한테 그곳 상황을 계속 알려줄 건데.
1: 하지만 아바마마, 제가 그곳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0: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태자.
1: 이유는요?
0: 이유가 전혀 없다!
1: 그렇다면 저도 왕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왕관도 쓸 수 없고요.

0: 같아.
1: 어째서 모두가 나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들은 널 하찮게 생각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 그건 안 돼. 내 아버지, 분노는 무슨 짓이든 해.

0: 날 보라니까!
1: 야소다라한테 암살죄를 물어야겠군.
2: 저는 항상 아바마마가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렀어요. 저는 이제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5: 여명 청사, 여명 808, 2억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6: 여명 808 정말 좋아요.
5: 상쾌한 아침 참 좋은
6: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7: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8: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중.

0: 모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전.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3: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4: 모르질 않죠, 저희도.
2: 네.
5: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4: 우와. 안 쓰는데 왜 저런 거?
1: 우와! 갑자기 하시네.
6: 아니, 거짓말하지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0: 저는 항상 아바마마가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렀어요.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도 없어요. 아바마마, 저는 이제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샤카 연합국의 왕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게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카운다냐 현자는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왕은 백성의 마음을 알고 그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1: 스타르트.
2: 아무래도 폐하, 태자의 뜻이 너무 강경한 것 같습니다. 폐하, 태자의 청을 허락하시지요.

어째서 모두가 나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왜? 그럼 알아내야지 방법을. 반란! 누구한테? 모두한테. 그들은 널 하찮게 생각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 그건 안 돼. 내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 아들을 자신이 정한 한계 안에 가두고 너를 전사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를 못 내게 막는 사람? 너 자신을 생각해봐, 시타르타. 그렇게 이런저런 제안에 구속돼서야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나한텐 왕국도 필요 없어. 잊지 마. 명성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 명성은 효도에서도 오지. 새는 날개가 자라면 곧장 둥지를 떠나 하늘로 솟아오른다. 동물은 숲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그런데 인간이 돼서 그리 매어 살아? 모든 족쇄 벗어버려!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말하건대 분노는 무슨 짓이든 해. 안돼, 난 못해. 달아나! 날 봐! 안돼, 달아나!

날 봐! 날 보라고! 안 돼! 날아나란 말이야! 안 돼! 날 보라니까! 날 봐! 날 봐! 날 보라니까!

0: 아바마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타르타를 현실과 백성들로부터 언제까지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
1: 대왕이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아드님은 성자가 될 겁니다.
2: 네가 아시타 성인의 예언을 몰라서 그런다.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0: 저도 압니다.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2: 그렇다면 방법을 말해보거라. 어떻게? 바차스파티 구루가 말하기를 시타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성정이 세심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지. 고통으로 인해 수도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했지. 수도자.
0: 그건 사실이겠죠. 지금까지는 혼자 몸이었지만 이젠 제가 함께 있습니다. 절 한번 믿어보세요.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모든 고통과 걱정과 슬픔에서 멀리 떼어놓는 거니까요. 배아, 며느라기 고파의 말이 맞습니다. 그엔 지금껏 혼자였지만 이젠 고파와 함께입니다. 또한 고파가 시타르타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고파를 믿어보십시다. 며느리한테 맡기시지요. 용맹한 왕을 세우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좋아요. 며느라기 너를 믿어보겠다. 시타르타하고 네가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0: 태자 마마!
1: 태자!
2: 잔나!
0: 예?
2: 마차를 세워. 태자! 태자! 태자!
3: 무슨 일이야, 고파?
2: 당신이야말로 갑자기 모든 걸 뒤로하고 여기로 왔잖아. 찬나하고 계속 찾아다녔어.
3: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 자신과 싸움을 하느라. 큰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샤카 영토를 돌아보겠다는 것뿐이었는데 아바마마는...
2: 부왕은 허락을 하셨어.
3: 허락하셨어?
2: 어...
4: 맞아요, 태자마마.
2: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3: 뭐라고 하셨는데?
2: 시다르타는 샤카 영토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도 좋다고 하셨지.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겠다. 단 하나,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난 반대하지 않겠다.
3: 농담하는 거 아니지?
2: 어, 사실이야.
3: 그 말은 내가 지난

0: 세월 동안의 제 안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은 거네?
1: 맞아, 태자.
0: 아, 찬나! 이제 구속도 없고 반대도 없고 제한도 제약도 없어. 지평선 끝까지 가자.
1: 그래.
0: 내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2: 예.
0: 머나 먼 길. 돌아가는 모퉁이도 없는 길. 그 길을 내 마음대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지.
1: 왜 그래, 태자?
0: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고파. 변화의 바람이 분다고. 가자. 찬나, 샤카 영토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다 가보고 싶어. 흙도 만져볼 거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은 다 할 거야. 마찰 더 빨리 몰아, 찬나. 말한테 바람처럼 달리라고 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모든 도시를 빠짐없이 다 볼 거야. 그래, 그들의 음악, 언어, 모든 걸 다 말이야.
3: 헤나의 식후 궁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1: 찬나, 마찰 세워.
0: 왜 그래, 고파? 어디로 가는데?
1: 저기,

0: 베일에 헤나가 묻었네요. 갈아입으셔야겠어요. 가시죠.
1: 이건 내가 헤나 의식을 할 때 입었던 그 베일이야. 이 베일을 어디서 찾았나요?
2: 제 건데요.
3: 사실대로 말하세요.
2: 아니에요. 저쪽에 가면 오두막이 있어요. 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한. 이건 그곳 덤불에서 주운 거예요. 찢어져서 제가 꿰매 쓰고 있어요. 그 밖엔 아는 게 없어요.
3: 불이 난 오두막.

0: 여긴 잿더미밖에 없네요, 태자마마. 이런 곳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1: 분명 뭔가 있어. 안 그러면 그 베일을 어떻게 발견했겠어? 다시 말해, 칸치니가 여기 왔었다는 거야?
0: 아직 생각일 뿐이죠.
1: 카운다냐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답을 찾는 사람한텐 그것이 다가온다고 말이야.
2: 하지만 여기엔 당신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 잿더미뿐인데. 잿더미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이제 갈까? 궁에서 다들 걱정하고 계실 거야. 태자!

0: 때론 잿더미가 말을 하기도 하지. 그리고 잿더미가 지금 말하고 있어. 이 목걸이가 형 거라고. 형! 형! 형 어디 있어 타무카? 어딨냐고! 형!
1: 무슨 일이냐? 왜 소린 지르고 그래?
0: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묻자!
2: 왜 그러니 대장?
0: 이거 형 목걸이에서 떨어진 거 맞지?
1: 맞는데 왜?
0: 그러니까 칸츠니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네. 칸츠니 대 알고 있잖아.
2: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대장? 그리고 이 조각은 이 조...

0: 조약은 어디서 찾은 거야?
1: 고파의 베일을 찾은 바로 그 잿더미에서요. 그날 밤 칸치니가 세탁하겠다고 가져간 베일이죠. 알잖아 형! 칸치니가 어디 있는지 형은 알지?
2: 아니, 난 아무것도 몰라.
1: 그럼 목걸이 조각이 어쩌다 거기에 가 있는 걸까?
2: 이미 말했듯이 난 모르는 일이야.
1: 내 결혼식이 열리던 날 밤 형은 궁에 있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에야 돌아왔지. 숙모님이 걱정하셨고.
2: 하고 싶은 말이 뭐냐?
1: 난 형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어떻게 거기 있는 건지. 간친이를 또다시 강제로 압박했던 거 아니야? 그러다 거절을 당하니까 죽여버린 거고!
2: 아니!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여기서 그녀를 죽여버렸을 거야! 그런 짓 버리려고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 나는! 도대체 어떤 목걸이 조각을 말하는 거냐, 시타르타? 봐! 여길 보라고! 몇 개나 원해! 말해봐! 네가 하녀와 하인들한테 네 장신구를 나누어주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목걸이를 칸치니한테 주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래! 야소다라의 베일도 거기서 발견됐다고? 그렇다면 야소다라한테 암살죄를 물어야겠군.
0: 대자! 대받았다! 대자 놔라! 대받았다!
3: 그만!
0: 대야!
3: 대받았단 말이 사실이다, 시타르타. 대바다타는 그 기녀를 죽이지 않았다. 짐의 첩자들 보고에 의하면 타르닉의 시체가 칸치니 옆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1: 타르닉이 누군데요?
3: 칸치니 애연인이지. 향락궁으로 칸치니를 자주 만나러 오곤 했다 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달아나려고 했었는데 타르닉한테 적이 많아서 누군가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구나.
0: 보세요, 폐하. 보세요. 우리 대바다타가 좀 못된 구석은 있어도 살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 너는 형을 살인자라고 불렀다. 살인자!
3: 미안하오, 망갈라. 시타르타, 형한테 사과하라. 사과하라니까!

0: 내 느낌에는 여전히 형이 범인이야.
1: 시타르타, 내가 칸친이를 죽였다는 건 신이 오셔도 증명할 수 없다.
2: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시타르타.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내가 네 형이라는 거. 형이란 말이다, 알겠어?

0: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어.
1: 그냥 그렇게 돼 고파.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
0: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0: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짐처럼 느껴지잖아.
1: 짐이라 부르든 의문이라 부르든 나한텐 똑같아. 왜 나한텐 항상 그런 일이 생길까? 도처의 갈등과 충돌이야. 연합군 영토에서는 견해의 충돌, 형하고는 이상의 충돌, 아바마마와는 장벽을 부수느라 충돌하고, 전쟁에서는 충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대한 갈등, 이런 갈등들 때문에 나는 때로 자제력을 잃어. 아니면 깊은 명상에 들어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오늘도 봐. 숙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
0: 이 모든 갈등이 하나의 답으로 해결될 순 없어. 당신 주변의 상황을 바꾸면 어때? 우선 당신부터 시작하자. 샤카 왕국을 일주하는 게 당신 뜻이잖아. 폐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새로운 곳으로 가면 좋잖아.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1: 아, 그래 고파. 슬픔이 없는 그런 곳으로. 아, 그래 좋아.

0: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아버님의 허락이 저한텐 축복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말씀하신 모든 걸 잊지 않겠습니다. 태자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게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희 걱정은 하시지 않겠다고요. 그래, 알았다. 왕비 마마를 잘 살펴주세요.
1: 너도 네 몸과 시다르따를 잘 보살펴야 한다.
0: 예, 그리고...
1: 그리고 상서로운 시각이 끝나기 전에 어서 떠나렴.
2: 예페야, 시다르타의 여행 준비는 철저히 했겠지?
3: 당연하죠, 페야. 병사들을 미리 보내뒀습니다. 일부는 왕자 부부를 지키기 위해 같이 가고요. 호위 무사들도 변장하고 따라가니까 왕자는 그들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태자의 여행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겁니다.
4: 태자 마마, 오늘 머무르실 장소에는 인근에 꽃이 만발한 계곡이 있어요. 공주님이 좋아하시는 꽃도 있다고 해요. 봐! 저기 공작 두 마리가 있어. 마차를 세워 찾나?

0: 어째서 뒷걸음질을 치는가? 그저 질문을 하고자 할 뿐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왜 뒤에 공작 깃털을 묶고 있는 거지? 이건 어떤 의식용인가 전통인가?
1: 그건 아닙니다.
0: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몸을 장식하기 위함인가? 또는 의복의 일부인가?
1: 아닙니다, 대장마마. 이건 장식도 아니고 의복의 일부도 아닙니다. 저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2: 태자마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니 어서 말씀하세요.
3: 그저 이곳의 전통입니다. 저희가 닿으면 토양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발자국을 깃털로 지우며 걷는 겁니다. 브라만이나 전사들이 그 위를 밟지 않도록 하려고요. 모든 불가촉 천민은 뒤에 이 깃털을 달고 다닙니다. 예.
0: 이건 무슨 전통인가? 인간을 이리도 모욕하다니.
1: 외로움 되오나 대자마마, 저희는 가야 합니다. 늦으면 매를 맞습니다.
3: 예, 가야 해요. 예.

0: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러 프라세나짓은 전쟁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샤카 왕들한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세나짓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자도 궁을 떠난 상황이잖아요.
1: 우리나라 국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에 충당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폐하. 그리고 현재 재정 상황은 비상에 쓰일 재원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2: 걱정 마시오. 우디아인 대신을 만나서 필요한 재물을 가져가세요. 시타르타 왕자가 돌아오는 대로 프라세나짓한테 말하겠소.
1: 질문 있습니다, 숫도다나 대왕. 만약 프라세나짓이 비용 지불을 거절한다면 어찌하실 겁니까?
2: 그럼 마하코살 대왕한테 말씀드려야죠. 대왕은 정의로우시니 프라세나짓 부왕의 말씀을 거역하진 못할 거요.
3: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고파?
4: 무슨?
3: 아이 우는 소리 같은데?
4: 맞아. 여봐라. 누가 우는지 알아보라.
5: 어린 소년입니다.
3: 무슨 일 있니? 넌 누구야? 울고 있구나. 이름이 뭐니?
4: 전 다룬이에요. 저한테 제 가족 형이 있어요.
3: 그래.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4: 병사들이 잡아갔어요.
3: 병사들? 병사들이 뭐 때문에 잡아갔지?
4: 형이 홍역에 걸려서요.
3: 그렇다면 의사한테 데리고 간 거겠지?
4: 아니요. 형을 신도시로 데려간 댔어요.
3: 신도시?
6: 만약 태자가 신도시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날엔 정말 큰일인데.
3: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부모한테 데려다 줘야겠어. 집은 어디니?
4: 저기요. 따라올래요?
3: 그럼 가자. 어서.
7: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잘 모르는 숲속으로 가는 건 안 좋습니다.
6: 오늘 밤엔 다룬한테 음식을 먹이고 여기에서 재우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럼 괜찮겠지?
4: 네, 알았어요.
3: 갈까?

어서 오세요, 대자마마. 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마마.

보잘것없지만 저희한테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태자마마가 드셔주시면 저희의 행복입니다.

0: 어떻게 다섯 식구가 이토록 적은 밥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1: 어쩌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 항상 서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전쟁이 있었으니 그들도 방도가 없지요.
0: 다룬이 말하기를 병사들이 형을 어딘가 신도시로 데려갔다고 하던데.
1: 신도시요? 아니요, 대자마마. 자연치유를 말씀드린 게지요.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의사들이 진료한다고요. 제 큰아들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친척과 함께 보낸 겁니다, 대자마마.
0: 형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울었고.
1: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네요.

0: 그럼 시타르타 태자마마신가요?
1: 그래.
0: 마마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단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0: 아버지. 저분이 태자마마예요.
1: 아니, 신이시다.

0: 갈등이 또 생겼어, 고파.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음식이 한 조각도 없는 상황이야. 또 다른 사람은 너무나 부자라서 숭배의식 때 금을 브라만한테 바쳐 동물을 희생시켜 제단에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왜? 고파, 우리는 궁에 살아.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머니 말씀이 신은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다 하셨어. 그렇다면 인간의 발이 닿았다 해서 신이 어떻게 불결해질 수가 있어?
1: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점점 추워지는데 안으로 들어갈까?

0: 공주마마, 태자께서 이걸 마시면 추위가 좀 덜해질 겁니다.
1: 밤에는 찬물로 목욕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했었잖아. 그런데 태자는 말을 듣지 않아.
2: 난 괜찮아. 놀리지 마, 고파.
0: 공주마마, 걱정 마세요. 날씨가 변하면 누구나 다 추위를 느껴요. 하지만 몸이 곧 추위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어쨌든 태자마만 추운 지방으로 생전 처음 오신 거잖아요.

0: 로시카, 설마 태자에게 무슨 일은 없겠지?
1: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코파.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신도시로 가면 되지. 다른 아버진 말에 의하면 거기 가면 다 치료를 해준다니까. 그곳에 좋은 의사들이 있으니 나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0: 공주마마, 태자마마의 발톱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오직 마마만이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몸의 열을 주는 게 최선입니다. 찬나,

0: 설아! 어디 가는 거냐?
1: 대자마마를 만나려고요.
0: 그건 안 된다.
1: 마마께서 제 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0: 만날 수 없다고 했잖니. 고집 그만 부려.
2: 얘야, 그분들은 며칠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오렴, 알았지? 어서 가. 이 아이가 다시는 태자를 못 만나게 하거라. 아이의 말도 전해선 안 돼.
0: 본부대로 하죠.
2: 아이가 태자한테 신도시 얘기를 했다. 태자가 신도시에 대해 진상을 아는 날엔 우리 목이 다 달아난다.

0: 태세맘만 어떠세요? 좀 나으셨어요?
1: 일출을 보겠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
0: 그 말씀은 체열 치료법이 성공적이었다는 거군요. 이게 뭐예요, 공주마마?
1: 무슨 일인데?
0: 팔목에 있던 실팔찌요.
1: 무슨 실팔찌?
2: 고로께서 이 실팔찌를 너에게 주셨다. 아기를 회임하라고. 아기가 잘 들어서면 이 실팔찌가 저절로 끊어지게 된단다.
0: 실이 끊어졌어요. 사실이에요? 시타르타 마마도 이 사실

0: 씨를 아세요? 그럼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1: 내가 말하면 안 돼. 우선 왕비 마마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마께서 알려야.
0: 현명한 생각이에요.
1: 루시카?
0: 네?
1: 루시카가 전에 시타르타의 유모였다고 들었어. 이제 시타르타의 아기한테도 유모가 돼줄래?

0: 가자 고파. 찬나가 눈 쌓인 산 꼭대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겠대.
1: 하지만 난 오늘 사원에 가고 싶은데 태자.
0: 왜 고파? 어째서 갑자기 신을 뵙고 싶어?
1: 마음이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 그냥 그러고 싶어.
0: 좋아. 찬나, 지금부터 우리들은 신을 뵈러 사원으로 간다.

0: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뭐 좋아. 하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어. 당신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
1: 그렇지. 당신 열이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2: 대자마마! 대자마마!
0: 다룬? 멈춰, 찬나.
2: 대자마마!
0: 왜 그래, 다룬? 왜 우는 거니?
2: 어젯밤에 우리 형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분명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형을 강가로 데려갔어요. 대자마마 저랑 같이 가요.
3: 다론, 가서 형 곁에 있어라. 다론, 대자마마께서 사원에 가셨다가 네 집에 가실 거야.
2: 아니요, 어서 함께 가요.
1: 다룬, 우리는 산에 있는 사원에 가야 해. 늦을까 걱정이구나.
2: 안 돼요, 대자마마. 어서요.
0: 사원이 어딘가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1: 어떻게 그렇게 무신론자 같은 말을.
0: 사람들은 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 그럼 세상에 왜 그리 슬픔이 가득한 거지? 이 아이의 눈에는 왜 눈물이 있는 거지? 난 우선 이 문제부터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자, 다룬.
4: 자, 어서 시체를 들어서 물에 띄우자. 대왕의 명령을 다들 알잖아. 태자 앞에는 어떤 슬픈 사건도 있어서는 안 돼.
5: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4: 들어라! 어서!
0: 멈춰라!

0: 말을 안 해주네, 고파. 세 번째 등불은 왜 밝히는 거야?
1: 앞으로 당신의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람.
0: 방금 뭐라고 했어, 고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2: 태자는 파자 파티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라고요.
3: 순간순간 저는 두려워져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4: 태자, 태자가 돌아왔어.
5: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6: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5: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7: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5: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7: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8: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부따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
9: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0: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덕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부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5: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6: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4: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료가 좀 많습니다. 4페이지나 되는데 그것은 방송국에서 편집할 때 참고를 하라고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토는 제일 먼저 누가 했느냐? 자장률사가 했어요. 자장률사가. 자장률사가 아미타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장률사가 했고 그 뒤에 이제 원효스님, 법이스님, 의상스님, 의적스님, 현일스님, 또 원척스님, 태연스님, 경원스님, 둘륜스님 등이 여러 가지가 이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여기에 자장스님 이후부터 신라정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고려시대에 오면 광종 때에 이제 지종이라는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명연수의 법안종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연말 고려말 조선초 이어서 이제 계속 내려와서 백용성 스님 때까지 이어옵니다. 두 번째 보면 원효대사의 연불대중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원효 스님이 크게 정토를 일으켰습니다. 신라는 불교가 들어와서 귀족들만이 부처님을 믿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아닌 사람들은 절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초기에는. 그리고 스님이 되는데도 임금이 허락을 해야 스님이 돼. 그래서 임금의 서성이니까 스님들은. 귀족 중에서도 상류층만이 자제분들이 출가하고 또 경주 월성

죽은 걸 바로 옆에다가 헝 절을 지었단 말이야. 이것이 황룡사라. 궁궐 바로 옆에 절을 지어서 황룡사를 짓고 또 그 옆에 분황사를 짓고 그 옆에 절을 짓고 그 옆에 절을 짓고 해서 절이 그냥 쭉 궁궐하고 이어져 있었어. 이어져 있어. 이것은 이제 무슨 불교라 그러냐? 귀족 불교라 그래. 그때는 귀족들이 아니면 한문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님들하고 왕족들만 글을 아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글을 다 알아가지고 편하게 다 쓰지만도 말과 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미국의 허인들 영어 잘하지. 말은 하는데 글은 못 써. 미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 잘한다고 해서 영어 글씨 잘 쓰느냐? 못 써요. 문장을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글 몰라도 말은 했잖아. 한글 모르는 할머니들도 말은 다 했는데 편지 한 통 못 쓰고 한글 간판 있으면 못 읽었어. 그러니까 말과 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귀한 부처님 말씀을 만 백성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원효대사는 큰 스님이라고 대접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불경을 읽으려니까 읽을 수도 없고 하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나마미타불은 할 수 있으니까 나마미타불만 해라. 나마미타불만. 그런데 원효대사가 이제 기존의 그 불교 교단이 아주 그냥 쫙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나마미타불을 가르치려면 그 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제작거리를 헤매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단에서 안 놔둔단 말이야. 징계한단 말이야. 불러다가. 그럼 원효대사 가만히 생각하고 이러다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다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 나에게 도끼가 있는데 도끼에 자루가 없구나. 이 도끼에 자루만 있으면은 내가 나라를 바칠 기둥을 하나 만들 텐데 참으로 애답다 이렇게 노래 불렀단 말이야.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이제 향가로 만들어서 노래를 막 애들이 부르고 막 하니까 그것이 소문소문이 들어가서 김춘추 무열왕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무열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 스님이 도끼는 있는데 도끼 자루가 없다 그런 거라. 그러니까 도끼가 이렇게 있으면 자루가 있어야 이렇게 해서 팍팍 찍어가지고 기둥을 하나 만들 텐데 도끼가 제 역할을 못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스님이 장가 보내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냥 장가 가버리면은 파괴성이 돼버리니까 이 장가 보내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원효스님을 딱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오는데

그 경주에 가면은 요석궁이라고 있어요. 요석공주가 있는 단 말이에요. 요석공주는 김춘추 무열왕의 딸인데 일찍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냥 전쟁에 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 홀로 된 공주가 살을 낳고 궁을 지어줬는데 그 요석궁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늘성 앞으로 싹 지나가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에 월천교라는 다리가 있어. 월천교라는 지금 월천교 잘 지어가지고 밤에 가면 막 조명해서 그냥 해놓은 거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지? 유럽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안 가봐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유럽보다 더 나서. 월천교 밑에 요석궁으로 가는 다리가 있었어. 그 지금 있는 월천교 밑에다가 다리를 하나 더 해서 요석궁으로 가는 다리를 있단 말이야. 어느 날 임금이 딱 보니까 원효 스님이 저 밑으로 갔다가 그 다리를 건너서 늘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 다 이제 거기다가 군인들을 딱 잠복시켜서 잠복시켜 놓고 원효 스님이 그 다리 위를 건너올 때 시비를 붙여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원효 스님을 강물에 딱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강물에 던져버리니까 그냥 원효 스님이 그냥 장군들이 그냥 다리에서 그냥 강으로 던져버리니까 강물에 빠지고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 아유, 스님, 왜 이러세요? 스님, 옷이 다 젖어서 이렇게 댕기면 되겠습니까? 그래, 여 앞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옷이나 말려서 가십시오. 하고 원효 스님을 안내한 곳이 요석궁이야. 옷말리로 들어갔다가 요석공주한테 잡혀가 3일 동안 잡혀서 거기에서 설총을 만들었단 말이야. 원효 스님은 불교의 대가인데 설총은 유교의 대가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라를 바칠 기둥을 설총을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파괴가 딱 되니까 원효 스님 파괴했다, 아들 낳았다 하니까 막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막 원효는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런데 저 쫓아낼 수도 없어. 교단에서 쫓아낼 수도 없어. 왜? 태종 무열왕의 사위가 돼버렸으니까. 안 그랬으면 자각본에서 그냥 처치해버렸을 텐데, 종교재단이랑 무슨 데요? 처치해버릴 텐데, 처치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놔둬서 그냥 임금님 빼기 있으니까, 내 세상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해도 누가 갚지를 못해. 그래요, 원효 스님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남아미 탑을 부르고 무예가 무예를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 가면은 장터에, 약 파는 장수. 왜그 뒤에 북매고 뭐 다리로 해가지고 둥둥 찌들이면서 그냥, 그약 팔고 동동구름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혼자 다니면서 그냥 춤추고 조롱박을 메고 다니면서 그냥 뛰리고 하면서 남아미타불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남아미타불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원효대사는 무량수경 종묘에서 뭐라고 하느냐? 왕생의 정의는 발버리십니다. 극락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발 버리십니다 말이야. 안혁따라 삼략산 버리라. 염불은 종인도다. 염불은 간접적인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씨앗이 있으면 씨앗은 진짜라고 한다면 아무리 씨앗이 있더라도 씨앗을 심어가지고 물과

햇볕과 이것이 없으면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과 햇빛이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생겨나지는 못해. 그래서 진짜 염불은 뭐냐? 진짜 정토에 가려면 뭐냐? 극락세계에 대한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지 않고 염불하는 것은 안 돼. 씨앗 심지 않고 콩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야. 또 콩을 아무리 심었더라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야 돼. 그것이 염불이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아무리 하더라도 극락세계의 존재와 아미타불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씨앗 없이 그냥 콩 심지 않고 물 주는 것하고 물 주면서 콩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설사 나무아미타불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극락세계가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콩의 씨앗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만 주고 조금만 하더라도 그냥 바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이것이 원효스님의 무량수경 종료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원효스님은 무량수경 종료에서 이제 물어요. 진짜로 부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부처님은 다섯 가지 지혜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다. 그런데 원효스님이 뭐라 그러냐? 무량수경 종료에서. 야, 그것은 부처와 부처끼리만 아는 얘기야. 우리 중생이 그 경계를 알 수가 없어. 중생의 지혜로서는 부처님의 오지 사지를 알 수가 없어. 다섯 가지 지혜를.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무료로 믿어. 앙신. 앙신의 반대가. 앙신을 거꾸로 한 게 뭐야. 신앙이에요. 신앙. 앙신을 거꾸로 한 게 신앙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철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 앙신이라. 그냥 아 부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다음에 뭐냐. 일양복신이라. 다 엎드려서 그냥 부처님 믿어라. 믿어야지. 응? 일양복신. 오로지 믿을 뿐이야. 오로지 일향이라는 오로지 한 길로 어? 복신. 팍 엎드려서 믿어라.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 어? 우리는 땅에 이렇게 오체 투지하지만도 완전히 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온 몸을 땅에 탁 붙이면서 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야. 그 서원 하나로 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신부로 사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 확신을 가지면은 어떠한 고비도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그리고 응신해라. 마땅히 믿어라. 마땅히. 마땅히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은 자기가 한번 그냥 나무아미타불 법을 펴기 위해서 천하 사람들이 손질을 하더라도 박해선이나 손질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임금의 부마가 되어가지고 천지를 따르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거야. 원효스님 무슨 요속 공격 탐나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귀족불교를 서민불교로 만들 것이냐? 신라 삼국 통일의 후에 후유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라.

그래서 무량 유시말락도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 왜 극락세계를 만들었냐? 아미타불이. 왜 극락세는 범부를 위해서 만들어. 범부. 범부가 극락 가는데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살이다. 성인이다. 그랬어. 성인이 인도나 중국 불교에서는 전부 성인만이 수행을 많이 한 보살만이 극락 갈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신라와서는 소민이 가는데 우수인. 소민이 가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가 세계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불교가 뭐냐? 정토신앙 남아미타불. 여러분들이 남아미타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은 우리 아미타경 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 책도 내가 전부 박사학위 논문에서 분석해서 한 내용입니다만은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날짜가 많을수록 좋은 극락한다. 그래서 만일염불에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경흥스님의 정토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경흥스님이라는 스님은 원래 백제스님이었어. 백제스님이었는데 이제 신라가 통일되고 난 뒤에 백제에서 이제 스님이 백제 출신의 스님이었는데 신라에서 백제 사람들을 다 저기 백제 사람들이 전부 경흥스님을 따르고 경흥스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신라에서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경흥스님을 왕사로 시겠다, 국사로 시겠단 말이야. 왕사로 다 모셔놓으니까 경흥스님 이제 분황사에 계셨어요. 분황사에 계시면서 이제 그 반월성에서 이제 궁궐에 법문하러 다 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냥 그 마차에다가 다 그 장엄을 차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제 궁궐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는 분황사에 어떤 스님이 다 왔는데 망태를 하나 메고 온 거야. 망태를 하나 메고 다 왔는데 뭐 비린내가 치질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스님들이 아 세상에 스님이 망태를 메고 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서? 그러니까 명태가 들었다. 마른 명태가 들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 스님들이 막, 세상에 스님이 내가 마른 명태를 갖다가 망태에 매가 짊어지고 댕기면 되느냐? 나는 마른 명태를, 죽은 명태를 모시고 메고 다니는데, 네가 스님 산마를 타고 댕기지 않느냐? 산마를 타고 댕기지 않느냐? 살아있는 말을 타고 이제 공중에 가지 않느냐? 이거야. 경전에 보면 말 타는 비구는 극락 못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는 죽은 고기도 메고 다니는데 네가 스님은 살아있는 말도 타고 댕기지 않느냐? 이제 밖에서 그런 시비가 딱 나. 경황 스님이 딱 만나려고 내다보니까 그냥 어디 갖고 없어. 보살이 나타나서 채찍을 한 거야.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그 후부터 경흥스님은 사치를 다 버리고 고급차를 타지 않고 그냥 요즘 말하면 고급차를 타지 않고 그냥 서민차를 탔단 말이야. 그래서 경흥스님은 염불하면서 염불이 뭐냐? 나무아미타불을 일심명호 일념이라는 염이라는 것은 뭐냐? 염 일념을 일칭이라고 그랬어요. 소리라고 불러 소리라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소리를 입으로 내라. 소리를 내라.

무량수술 연문찬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세 권짜리를 전부 분석해서 박사학위를 논문을 쓴 거라. 그래서 경황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접어들면서 고려가 이제 왕건 태조가 고려를 개국을 했는데 왕건이 가만 보니까 호족들이 전부 힘이 있으니까 호족들의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가서 뭘 했느냐. 가는 데마다 장가를 가버렸어. 장가를 여덟 군데를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호족들이 뭐야, 자기 사위가 임금이 되는 데는 다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 왕건 태조가 궁예가 나쁜 짓 하는 걸 마지막에 나쁜 짓 하니까 그냥 궁예의 반발을 일으켜서 전부 다 갔다가 아이고 우리 사위가 임금이 되니까 찬성한다 해가지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사위까지는 이제 좋아. 그런데 자기 외손자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호족들이 야단이란 말이야. 호족들이 야단이라서 이제 태조 왕건이 25년 동안 이제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큰아들 혜종이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됐는데 큰 저거니까 장손이니까 임금이 됐는데 몸이 약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외갓집이 여덟 군데니까 어머니가 여덟 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신경 쓰다 보니 그냥 2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정종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꿈을 꾸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그냥 외갓집에서 그냥 반란을 일으킨 꿈을 꾼단 말이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4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광종이 딱 임금이 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냐. 그 스님들은 막 호족들하고 해서 적심적불다, 누구도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선종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고 있는데 중국의 연명연수 스님이라는 스님이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만선동기집.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가지 연불하고 참선하면은 다 극락가는데 호레이를, 뿔난 호레이를 타고 극락간다 그래서 보니까 참선만 할 것이 아니라 연불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이 연불법을 들으면은 선종의 스님들의 그 거센 그 세력을 줄일 수 있구나 해서 광종이 국비 유학생 스님들을 35명을 뽑아가지고 지종이라는 스님을 비롯해서 35명을 뽑아서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 누구 밑에? 연명연수 스님 밑에 유학을 보내면서 나는 고려왕 광종인데 내가 스님의 만선동기집을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36명의 스님들을 스님의 제자로 보낼 테니까 잘 가르쳐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수정염주라든지 뭐 금난가사라든지 이런 선물을 보냈어요. 그 기록이 있어, 그 기록이.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연명연수 밑에서 법안종이라는 남종선 다섯 종파 가운데 연분을 겸하는 종이 법안종이라. 그걸 받아들여와서 이제 참선만 하는 스님들한테 연불까지 하니까 연불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연불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다 순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연불하는 사람이 독하면 그 연불 잘못한 거라. 연불

그래 딱 그냥 그 칼날같이 기센 그 적심적 불서를 주장하는 그 선종이 딱 연불까지 딱 하니까 그냥 차분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야. 안정이 되니까 광종이 몇 년 동안 죽었는데 26년 동안 재위를 했어요. 26년. 그래서 고려가 이제 안녕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시 중심에 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불법을 가지고 보조 진울 원묘 요새 태고 보우 서산 유정 함원덕통 초이 의순 용성 진종 등으로부터 쭉까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스님들이 법문할 때 오도성 얽고 개성 얽고 경견 얽으면 끝에 가서 뭐 하느냐? 나무아미타불해. 어떤 큰스님들도 전부 나무아미타불해. 어? 나무아미타불 하는 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종가품 가운데 하나인 법안종의 연불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고 다섯 번째는 만일연불결사가 이제 특기인데 원래 만일연불결사의 중심지는 어디냐? 강주라 그래요. 강주가 어디냐? 지금 진주예요. 상흥유사 웅면비 연불서성조에 보면은 강진에 750명경의 진주 땅 고성에 정토사라는 절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밤마다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연불을 했단 말이야.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탁 하는 데가 그 집 종이 그냥 계속 연불하러 따라오는 거라. 뭐 옆에 사람들이 숨거려. 야, 너는 왜 네 혼자만 다니지? 왜 종까지 데려댕기면서 우리의 그 이 모임의 격을 낮추느냐? 우리 연불하는 자리에 종이 들어오니까 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주인이 민망스러우니까, 야 웅면아, 이거 웅면비라 그러는데 여자 노비야, 웅면아, 네가 하루 저녁에 살을 한 가마리씩 빻아라. 닦고 시간 나면 연불하러 오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 안 가면 방에 옛날 뒤들방에 빨라니까 밤새도록 빨아야 돼. 그래 연불하러 오지 말라는 얘기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법당 안에서 연불하는데 그 절 이름이 정토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냥 막 디딜방을 하는데 지 힘 몸이 약하니까 돌멩이를 짊어지고 그냥 무게를 해가지고 디딜방을 여러분 디딜방 잘 모르지? 해가지고 막 초저녁에 다 찍어버리는 거야. 찍어버리고 또 와서 법당 뒤에 앉아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같이 오는 주민들이 제발 법당 안을 못 들게 좀 해라.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연불하면 되느냐?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저 밖에 가서 연불해. 밖에 가서. 안에 들어오지 마라. 밖에 가서. 그럼 밖에 가서 이제 전부 주민들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다 법당 안에 모여서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웅면비는 혼자서 밖에서 연불한다. 연불하는데 이렇게 손을 막 합장하고 하니까 합장하고 연불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합장하고 연불하라 그래. 합장하고 연불하는 힘드니까 말목을 딱 쳐놓고 손을 말목에다가 딱 매가 합장이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장을 이렇게 손을 딱 말목에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막 연불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저기에서 소리가 들려. 옥면비는 극락가거라 한단 말이야. 밖에서 연불하던 옥면비가 씩 법당 안으로 오더니
휙 그냥 법당을 뚫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극락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면빙의 연불서성교로. 그런데 종이 먼저 연불을 그 극락한 거예요. 이것이 신라 정토라, 우리나라 정토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만일연불이고, 오늘 좀 길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장에 일본의 연불수행입니다. 일본의 연불수행도 이거 상당히 스토리가 많은 얘기입니다. 일본도 예전에 이제 정토가 있긴 있었는데, 가마쿠라 시대 때 1200년경 우리나라 보조선임하고 같은 시대야. 이때는 동서양에 전부 성인들이 나올 때요. 천주교도 성인들이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한국도 보조선임 나오고, 원매여선임 나오고, 이런 기라성 같은 성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들이 태어날 때라. 그래서 이제 혼인스님이 딱 이제 일본은 천태 일본은 스님이 되려면은 제일 거기 어디냐? 우리나라 해인사처럼 반드시 희해산에 가서 거기서 수행을 해야 이제 일본에서 최고의 스님으로 저거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희해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 다 젊은 스님들이 전부 거기 희해산에서 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왕족이 천왕족이 있으면은 장남이 천왕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천왕이 되면은 밑에 왕족들은 왕자들은 전부 다 출가를 시켜버렸어.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밑에 왕자들은 다 이제 차남 삼남 이 왕자들은 다 자기가 스님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절에 출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절에 가서 딱 있으니까 그냥 맨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건 생각나고, 비단 옷 입었던 건 생각나고, 그냥 그 호화롭게 지냈던 생각만 난단 말이야. 껍데기는 스님인데 속은 그냥 흉악한 속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 왕족이니까 턱 천왕의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 하니까 다 절에서 또 대접 안 해줄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연력사의 주지가 되고 또 관장의 총령이 되고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이 시대는 젊은 스님들이 전부 희해산에 가서 수행하던 40대, 30대, 40대 스님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불교 망하겠다. 해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 1200년대에 하산을 해가지고 이 가마쿠라 시대인데 이 하산을 해서 이 스님들이 중국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연 스님이 다 하산해서 내려와서 그때 희해산에 있을 때는 지혜 제일 법연이라 지혜가 제일 뛰어난 40대에서 지혜가 제일 뛰어난 큰 스님이라고 하고 아사리라 해서 우르르 받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야. 하산에서 내려와서 우치제일 법인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걸 알아야 되는데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지가 어리석은 걸 알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법인은 무엇을 깨달느냐? 희해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큰 스님이라고 추앙을 해 주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큰 스님이 아니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하산을 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정토종을 부르짖다. 왜 정토종을 부르짖냐? 원효의 유시말락도를 보니까 정토는 범부가 가는 곳이다. 범부가 우승이고 성인은 그 다음이다. 이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정토종이라는 종판을 만든다 해서 선택 연불 보는 집이라는 책에다가 그걸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연 선생님 내려와서 하니까 천태종 계통에서 그냥 왕실을 해가지고 가마쿠라
그 저기 쇼군들을 동원해서 귀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남아미 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법연 선생님이 촥 정돈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신랑도 귀향을 가가지고 신랑도 그냥 귀향사를 하는데 아 성적까지 박탈을 당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 선생님은 에치고라고 하는데 유배를 따가지고 이제 성적을 박탈을 당하고 체포를 당해가 기성교단의 선생님들이 이제 막 조사로 당기면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고 막 감옥살이를 시키고 남아미탑을 안 하겠다면 돌려주겠다. 남아미탑을 한다니까 나는 죽어도 하겠다. 그래서 성적을 박탈을 당해가지고 다 했는데 31살에 애신이라고 하는 비구니를 만났어. 비구니를 만났는데 그 비구니도 남아미탑을 좋아하는 거야. 둘이가 그냥 어차피 우리는 무성적이니까 살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야. 결혼을 해가지고 사남 삼녀를 둬서 일곱 자제를 두었어요. 일곱 자제. 근데 남아미탑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당신 이름 불러주는 거야. 근데 가족들이 쭉 모여서 남아미탑을 하네. 자식 일곱 사람하고 지금 부부하고 하니까 아홉이가 다 모여서 부르니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아홉 배나 좋아하는 것 같거든 부처님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가를 몇 번 더 갔어. 몇 번 더 가서 그냥 열 몇 명이 앉아가지고 남아미탑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는 그럼 미쳐야 돼요. 그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제가 교단이 됐어. 일본은 대처성이 이때부터 대처성이 생긴 거라. 제가 교단이 돼가지고 그냥 절도 없이 그냥 가정집에다 남아미탑을 모셔놓고 막 보라. 그게 절이 돼버려. 가는 데마다 절이야. 가는 데마다 동네마다 절이야. 그래가지고 정토종인데 나는 진짜 정토종이다. 그래서 정토진종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 육자연불 한마디를 하는 데는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 그럼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런 뭐 남아미탑을 한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고 귀향 보낼 사람도 없고 귀향을 가고 성적을 박탈당하더라도 나는 하겠다는 이런 신념을 한 것이 오늘날 일본 정토교와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정토계통의 그 종단들입니다. 원이 자공득 고급의 일체야 등여

0: 새로운 순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고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멋지게 이 세상의 마지막 회항을 멋지게 합시다.

0: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에 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에 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0: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803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환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 야선의 종풍. 사보대 중에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알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0: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네.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1: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1: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1: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1: 네,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1: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1: 네.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1: 예.
0: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0: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장학훈 연세.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0: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이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당시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사병을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1: 네.
0: 빼고.
1: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0: 오, 네, 한
1: 달은.
0: 달.
2: 예.
1: 한
0: 조금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0: 네.
1: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1: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1: 네.
0: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

0: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쵸.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요.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

0: 그거를 찍어보니까
1: 네.
0: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0: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어머니,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3: 많이
2: 모양이에요.
3: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3: 네.
2: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던
3: 아, 저
2: 것
3: 아픈 거 제일
2: 같고.
3: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3: 네.
2: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4: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0: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0: 네.
3: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3: 허리에 차는 거
1: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3: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3: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그렇죠.
2: 네.
3: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3: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

0: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네.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에 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에 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옥현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3: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0: 밝힙니다.
1: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0: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2: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고동 경기 동부교구가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 배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생명 평화와 생태

0: 803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 잠수를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사찰 예절을 배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스님 원정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자부대중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나주 다보사가 창건 이래 도량을 일군 원효스님과 진울스님 등 역대 도사 달의 문화제를 보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노래 자랑으로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가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대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온 생명의 평안과 한강 생태계의 회복을 바라냈습니다. 장엄한 수륙작법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까지 상생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강을 마주한 야외 도량에 장엄한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떠난 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넉전춤을 비롯해 바라춤과 나비춤 등 수륙작법이 펼쳐집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이 지난 4일 여주시 천서리 2포보 전망대 주차장 일원에서 한강산사 락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강 생태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2: 생명 그리고 음악이 주는 울림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웃음이 바로 이 축제를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1: 행사의 문을 연 수륙대제에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의 전통을 이어가는 스님들이 참여해 장엄한 법석을 펼쳤습니다. 도량을 정화하고 성현과 영가를 청하는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과 관욕, 괴불 이운과 영산작법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2: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신류불성의 생명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있는 만물들과 구원들에게 불법을 강설하여 해탈로 이끌고자 하는 우주 허공 법계에 울려지는 대법석입니다.
1: 수륙대제에 이어 사부대중은 한강을 무대로 대중방생을 봉행했습니다. 미꾸라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우리나라 전통 방생 방식으로 한강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 남한 강변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과 방생의 공덕이 오염되고 지친 한강을 살리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온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4: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를 꾸준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정신과 불교 문화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불자 가수 송우주와 이밀이, 박상현, 제1인, 뮤지컬 배우 박성환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 참여 음악회를 펼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수륙제와 방생, 문화공연을 하나의 장으로 엮어 올해 네 번째 법석을 회향한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불교의 생명 존중 정신을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와 연결하며 한강에서 상생과 자비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내년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탄신 100주년인데요. 이를 앞두고 한마음선언이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현대적 전시기술에 AI를 접목해 선사의 삶과 가르침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묘공당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인 내년. 이를 맞아 대규모 기념 전시회를 추진 중인 한마음선언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앞서 부처님 전에 시작을 고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05일간 조계사 인근 아라아트센터에서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대규모로 열립니다. 사부대중은 전시회 취지를 들은 뒤 선사의 사상과 AI 영상을 관람하며 의미를 새겼습니다. 일체 재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을 대주제로 현대적 전시 기술과 최첨단 AI 기술을 융합해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6: 우리 사부대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큰 스님께서

0: 걸어오신 100년, 열반 후에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시장에 펼쳐질 겁니다.
1: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태원에서 태어나 각고의 수행 끝에 한마음 도리를 깨치고 자비의 삶을 살아온 대행선사의 발걸음이 담겼습니다. 고불식에서 해수스님, 해솔스님, 청백스님이 차례로 헌화하며 원력을 모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아트센터를 여법하게 채울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길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2: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성의 불빛이 더욱 밝아지고 한마음의 도리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1: 이번 전시회는 유품 전시를 넘어 미디어 아트와 메시지 중심의 현대적 연출로 꾸려지는데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법문을 학습한 한마음 선언 AI를 도입해 관람객들이 생활 속 고민을 상담하고 경책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선언에서는 전 대중이 참여하는 굿즈 공모전 등 부대 행사도 병행하며 본격적인 전시 기획과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행선사의 발자취와 사상을 다채롭게 구현해낼 이번 전시에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팔공산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 잠수를 진행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산사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상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팔공산 자락에 텐트가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친구들과 직접 잠자리를 마련하고 익숙한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팔공산 동화사가 지난 3일 중고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청소년 휴식 프로그램 별난 잠수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쉼을 얻고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사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부터 공양과 예불까지 청소년들은 직접 사찰의 일상을 경험하며 불교 문화를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5: 일이 생기면은 크게 숨을 들여마시고 그리고 크게 내쉬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4: 저녁에는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외 마당에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불멍, 별멍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스님과의 만남에서는 다과를 나누며 평소 궁금했던 점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즉문즉설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6: 별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함께 별과 함께 이 우주의 모든 그런 돌아가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4: 휴대전화와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자신에게 집중해본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예불과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 스님이 원적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의 길을 개척한 설산당 원명 스님. 스님의 영전에 꽃을 올리며 생전 가르침과 포교 원력을 다시 떠올립니다. 연등 국제선언이 지난 3일 설산당 원명 스님 원적 23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상자인 원명 스님은 러시아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국제포교의 길을 나섰습니다.
8: 40주년 기념회가 됐는데요. 장건조이신 은사스님께서 창건 보니까 날짜하고 입적하신 날짜가 거의 똑같대요. 그래서 23주기 및 이렇게 40주년 기념법회 날이 되었습니다.
7: 1987년 서울 소격동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시작한 국제포교의 뜻을 강화도에서 이어온 연등국제선원. 다례제에 이어 연등국제선언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원명 스님이 세운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불교를 알리

0: 그리고 참선을 지도하며 한국불교 세계화 기반을 넓혔습니다. 사부대중은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원명스님의 뜻을 되새기고 국제포교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1: 영어로 교리를 가르치고 참선을 지도하던 그 작은 법당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사랑방이었고 조계종 국제포교사가 처음 길러진 자리였습니다.
2: 많이 모여서 예전 옛일을 추모하고 또 이제 앞으로를 더 이제 연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0: 특히 연등 국제선언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로 해마다 50여 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찾아 한국 불교와 선수행을 체험하는 국제포교 도량입니다. 주지 해달 스님은 앞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도량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3: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활동을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세워서 연등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모임도 또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포교사회에 같이 포교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0: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전하겠다며 길을 나섰던 설산당 원명스님. 스님이 일군 국제포교의 토대는 오늘날 연등 국제선언이 세계 각국 수행자를 맡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덕승총림 수덕사가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당 성우대선사 탄신 177주기 달해제 및 역대 산중 대덕스님 합동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는 지난 4일 경내 대웅전에서 덕승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주지 도신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달해제로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는 경허선사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본래의 맑은 마음자리로 돌아가 참된 진리를 체득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달해를 모시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달해제는 영단을 향한 대중삼배와 죽비 삼성에 맞춘 입정을 시작으로 헌다 및 헌양, 종사, 영반, 의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설법전에서 제3당 정원대선사 96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회 대표 해창스님, 해인총림 방장, 학산대원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은 지난 4일 천불선언을 부흥시켜 호학양성에 매진한 재산스님 열반 96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재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자며 직지사의 가풍이 천년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좌고 우면하지 않고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당 정원대선사는 1873년 해인사에서 우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천불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으며 193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정화와 선풍진작에 앞장섰던 초부당 저금대선사의 열반 65주기 추모달해제가 공주신원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3일 대웅전에서 회주 중화대종사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종봉태진스님, 신원사주지 성관스님, 문도대표 해법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달해제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큰 스님의 깊은 선사상과 자비행을 본받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관스님은 달해제에 동참한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금대선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초부당 저금 대선사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마곡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불교 정화운동에 헌신하다 지난 1961년 법납 39년 세수 6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많은 보물을 간직한 절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를 가꾸며 시민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전법도량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켜올 수 있게 해준 역대 조사 달해제로 과거와 소통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다보사 불자들의 특별한 가을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5: 나주 금성산 천년고찰 다보사. 초가을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내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보사는 지난

0: 3일 창건 이래 도량을 일군 역대조사 달의 문화재와 어린이 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다보사를 세운 신라의 원효 스님과 고려의 보조 진울 스님, 조선의 서산대사 휴정 스님, 그리고 근대 천진도인으로 불린 우화 스님, 봉암사 수자로 존경받던 정명 스님까지 다섯 분을 기리는 다례제가 먼저 열립니다. 같은 시간 아이들은 다보사와 다보사 부처님을 주제로 동시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오후엔 시상식과 노래자랑으로 신나게 놀고 즐겼습니다. 다보사의 역사와 수행을 이어온 과거 스님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보사를 온전히 지켜나갈 미래세대 아이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2년 전 소임을 시작한 주지 만민 스님과 신도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입니다.
1: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 사찰입니다. 역대 조사 다례제와 어린이 축제처럼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법 도량 다보사를 일구어 나갈 계획입니다.
0: 어린이 잔치에는 전남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연휴를 맞은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아이들의 글솜씨, 그림솜씨를 뽐냈습니다.
2: 네, 와서 보니까 그림 그릴 수 있게 벽화처럼 뭐가 그려져 있어서 그걸 따라 그려서 잘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0: 이날 글짓기 대상을 차지한 박주경 양은 한국 문학계를 이끌 미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3: 보슬보슬 여우비가 내린다. 스님은 새벽녘부터 기도를 한다. 누르잠을 잔 동자 스님은 아침녘에 기도를 한다. 나무 아비탑을 관세운 보살 탁탁탁 목탁을 치는 부처님 소리가 들린다. 절의 풍경이 온세미로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0: 천진물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스님과 불자들의 표정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일곱 가지 보배가 땅에서 솟았다는 창건 설화처럼 아름다운 정각과 많은 성보들 그리고 보배 같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다보사 달의 문화재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회암사지 출토 영락 장식을 공개한 특별전과 함께 영락의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고고 미술사적 연구 성과를 더해 회암사가 지닌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왕실 불교의 중심지였던 양주 회암사지. 이곳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은 불상이나 보살상에 직접 조각하거나 부착하는 일반적인 장엄구와 달리 별도로 제작한 독립적인 장엄구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영락의 고고 미술 사학적 의미와 제작기법을 밝히기 위해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19일 박물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영락 장식이 남긴 고리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불상 몸에 직접 붙이지 않고 별도의 줄에 연결해 착용하는 거리형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또 주장식의 너비가 약 8cm, 이음 장식도 4에서 6c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160에서 200cm 안팎의 보살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6: 이러한 거리형 영락은 남송의 새로운 장엄 기법을 수용, 발달해 고려와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회암사지 영락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형 영락 장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X선과 CT 등 비파괴 분석을 통해 영락의 내부 구조와 재료를 파헤치자 1mm도 안 되는 얇은 순동판을 두드려 형태를 만든 뒤 문양판과 지판 등 여러 금속판을 조립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장으로 만든 단판형과 앞뒤로 문양판을 덧댄 적층형이 함께 확인됐으며 금속판을 연결하는 데는 정교한 은땜질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또 표면에서 발견된 여러 차례 도금층을 볼 때 제작 이후 개금이나 보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호박으로 알려졌던 적갈색 보석은 수정으로 백색 보석은 남유리와 진주로 각각 밝혀져 당시 장인의 뛰어난 공예 수준을 입증했습니다.
7: 1mm 미만의 얇은 구리판 3개를 조립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정들을 이용해서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저희가 우선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 얇은 금속판에 문양을 새기고 다양한 보석을 정교하게 조립한 회암사지 영락.
8: 독립적 장엄구로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락 장식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첫 시도라고 할 수

0: 이 자리가 해암 사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 유산 등재를 향한 발걸음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작은 유물 하나에서 시작된 연구가 해암 사지의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이고요. 나아가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회암사지 영락장식에 대한 연구는 당시 불교장업 문화와 회암사의 역사적 위상을 밝히는 새로운 단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천년고찰 강릉 보현사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2016 보현사 산사 천년 문화제를 열고 전통 불교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화제에는 산신대제와 삼대화상 다례제 등 천년산사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문에 나선 월정사회주 정념 스님은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온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당부했습니다.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사찰 음식 전시는 김치와 장아찌 등 사찰 음식의 전통과 지혜를 선보였으며 차 문화와 불교 문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산사 음악회에는 엔젤스 합창단과 가수 이혜원, 정승일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로 가을 산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차단법인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가 지난 3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제22차 시연회를 보행했습니다. 시연회는 광주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호산 스님과 범은 명인 해령 스님, 이수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련,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오늘 봉행하는 영산제의 장엄한 법음이 널리 울려 퍼져 광주 시민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4년 광주 무형 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된 광주 전통 불교 영산제는 매년 호국 영령과 유주무주 일체 고혼, 5.18 민주항쟁 영가의 극락 왕생과 일체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련회를 봉행해 왔습니다. 금강산 화암사가 개천절을 맞아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산신대제는 성각스님을 법주로 관욕과 신중작법, 권공, 작법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동참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서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지 대현스님은 남북평화와 번영을 발언하며 화암사에 모인 모든 분들의 행복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화암사는 신라 질프율사가 창건하고 조선 정조 때 가순궁의 원당인 미타암을 세운 수바위로 널리 알려진 미륵도량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에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화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

디지털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공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위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

0: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평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법무사와 시인으로 활동한 대한불교 전법도량 김동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먼저 귀삼보하옵니다. 저는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으며 해공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또한 수원 우만동에 소재한 대한불교 전법도량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균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전법포교도 열심히 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중한 말씀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대표님의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이목공, 전법의 길. 와, 이목공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동네 어르신 두 분이 갑자기 며칠 사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제 그제까지 인사를 드리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인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세계 사상 전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 이 책을 읽어보고 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세계 여러 종교의 그런 사상과 철학 이런 책을 다 보고 예. 죽음에 대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저에게 수승하게

0: 다가왔고
1: 오.
0: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하여 제 참다운 인생의 길을 열고 찾아봐야 됐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당시에 예, 불교 학생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다 보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불교 학생에서 봉철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1: 예.
0: 이분은 주로 참선을 만 주로 수행하는 그런 수자 스님이신데 이분이 저의 구도 열정을 들어보시고는 인천 용화사에
1: 예.
0: 경어 망공 스님의 법을 이은 이런 눈밝은 선지식 스님이 계시는데
1: 예.
0: 그분이야말로 너를 깨우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야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환희심이 난지를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러나 이분이 건강이 좀 근래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1: 예.
0: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1: 예.
0: 아, 이 스님이 열반하시면 나는
1: 예.
0: 누구한테 법을 이렇게 구하지 이런
1: 예.
0: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길로 가방을 들고
1: 예.
0: 인천 용화사로 뛰어가게 됩니다.
1: 그때 중학교 때인가요?
0: 고등학교 1학년
1: 고등학교 때.
0: 예. 그래서 그 용화사에 도착하니까
1: 예.
0: 거기 대중 스님들이
1: 예.
0: 여기는 행자를 받는 곳이 아니니까
1: 예.
0: 용주사나 송강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 예.
0: 멀리서 왔으니 그러면 큰 스님을 친견이라도 하고 가라 이렇게
1: 예.
0: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오.
0: 기다리니까 그 당시에 한원 갔다가 우리 정강 큰 스님이 들어오시길래
1: 정강 큰 스님.
0: 예, 정강 큰
1: 예.
0: 스님. 거기서는 조실 큰 스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1: 예. 유명하신 분이죠.
0: 예. 지금 송남 스님의 그 스승
1: 예.
0: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삼배의 절을 올리고, 그러자 큰 스님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너 마음의 소치인데 어찌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왜 제가 마음을 볼래야 볼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까?
1: 고등학생 때
0: 예,
1: 그런 대화를
0: 예,
1: 하셨어요.
0: 그래서 그러니까
1: 오.
0: 이놈이 종현생 종현멸주로다
1: 오.
0: 인연 따라서 이놈이 왔구나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저를 머리를 깎도록 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조실방에 시봉을 하도록 해서 그큰 스님에게 이제 시봉을 하게 됩니다.
1: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여주셨어요?
0: 대중 스님들은 파격적이기 때문에
1: 놀래가지고.
0: 놀래고 그렇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근데 그 용화사에서는 낮에는 울력을 하지만 야간에는 야간 정진을 또 시킵니다.
1: 밤에 또.
0: 그래서 큰
1: 예.
0: 스님은 거의 주무시지를 않아요.
1: 이야.
0: 근데 저를 밤에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참선법을 이렇게 저한테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 직접 배우셨네요.
0: 예, 그래서
1: 이야.
0: 그 은혜를 생각해서 지금도 저에게는 온중이라는 법명과 함께
1: 예.
0: 다른 스님들에게는 다른 납자 스님들이 오면은 다 판치생모화두를 줍니다.
1: 예. 판때기
0: 예,
1: 이빨에
0: 판때기
1: 털이
0: 이빨에 설란
1: 났구나.
0: 이치를
1: 예.
0: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1: 오.
0: 대부분 판치생모를 주로 주시는데
1: 예, 판치생모.
0: 저는 이목고를 주시면서
1: 이 목고.
0: 예, 이목고를 주시면서 이와 끝까지 잘 공부를 드러내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 이야.
0: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강 큰 스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 이야, 참으로 수승한 인연입니다. 저도 20대 때 선원 다닐 때 용화선원에서도 살았고요. 인천 용화사, 용화선원에서도 살았고. 그때 선방 다닌 스님들이 다들 이제 그 테이프로 들었던 법문이 정강 스님 참선법, 성담 스님 참선법 정말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0: 옛날에는 거기를 법보선언이라고 했습니다.
1: 법보선언. 옛날에는. 지금도 법보선언이죠.
0: 그래요? 옛날에는 영화사, 밑에는 영화사. 선빵은 법보선언이라고.
1: 아, 그랬군요. 네, 그렇게 저희는 그냥 용화선언이 법보선언이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는 용화사
0: 법보선언.
1: 네. 아, 그게 맞네요. 네. 그 큰 스님께 직접 참선법을 배우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고승열전 시리즈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고승열전 시리즈의 정강 스님. 네. 예, 그 당시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셨다면서요. 그 경어 스님, 망공 스님의 법을 잃은 정강 스님의 그 선문다, 법거량 그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뭐 환희심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스님이 직접 친견하고 머리도
0: 깎고 밤에도 잘 거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상에 앉으셔가지고 참선하고 이렇게 정에 들어 계십니다.
1: 그러면 이 이목고라는 화두를 받고 또 참선 수행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관음기도, 지장기도와 인연을 맺어서 또 염불 기도 수행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0: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후로 인연 따라서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법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뜻대로 드러내지 않고 같은 직장보다도 다른 대기업체에도 제가 이렇게 취직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같은 부처님 법이나 세속법이라 하더라도 법자 밑에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평범한 법원 공무원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부처님 법과 세속법을 다 아우르셨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써가지고 당시에 강원도는 일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지망을 해서 강릉 법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인근 산사에 가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몸은 속세에 있지만 마음은 저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행을 계속 줄곧 해오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역시 휴가를 받아서 대등산 태고사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1: 태고사? 네. 도천스님 계시던 곳이죠?
0: 그렇죠. 그 태고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참선하는데 그때는 참선이 전혀 수행이 되질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1: 마음이 불편해서.
0: 왜냐하면 제 위로 형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아서
1: 아이고.
0: 어린 조카 셋을 두고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로서는 큰 충격이고 또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린 조카도 제가 또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수행을 하려는 저에게 그런 짐이 이렇게 되고 또 가슴 아픈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 일주일 동안은 수행이 잘 되지 않아서
1: 마음에 짐이 있어서
0: 마지막 날 밤은 법당에 들어가서 지장 보살님을 밤새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1: 지장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셨군요.
0: 지장 보살님을 밤새 부르고 돌아오는데 저는 이 참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는 그런 조금 약간 상이 있어가지고 이 기도는 당시에 노보살님들이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신중단에도 절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1: 저희 때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
0: 봉철 스님 같은 분은 천수경도 못합니다. 지금 잘 열반하셨습니다만은 천수경도 못하시고 신중단에 절도 안 하세요.
1: 참선만 하셨고.
0: 그렇죠. 이름 그래서 기도는 이런 노보살님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절박해서 지장보살님을 밤새 부르고 갔더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1: 이거구나.
0: 그리고 기도에는 당연히 이 가피가 따른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됩니다.
1: 어떤 가피요?
0: 쉽게 말하면은 예. 그 형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1: 1년뿐이 네. 못 산다는 형님이요?
0: 그걸 세브란스 병원과 아산 병원의 예. 차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뇌종양이 이렇게 머리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수술이 안 됩니다.
1: 수술이 안 됐는데 네.
0: 한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뇌를 열어서 거기서 그분을 도려내는데 전체적으로 속립성으로 퍼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1: 손을 못 쓰네요. 네.
0: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1: 30년이 넘었는데 네. 와.
0: 그거로 또 제가 여러 가지 주변의 잡다한 일들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염불하고 기도하면서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제가 예. 야 기도 가피라는 것은 예. 비록 우리가 깨달음에서 수행을 하지만은
1: 예.
0: 관음지장 이 양대 보살님은 원력을 가지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듯이
1: 예.
0: 우리 중생들에게는 관세음 보살님은 어머니요.
1: 지장보살님은
0: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관세음 보살 기도를, 관음 기도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론 참선을 계속 하지만은 병행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관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0: 하루는 제가 직장에서 와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1: 예, 예.
0: 잠깐 이렇게 앉아있는데
1: 예.
0: 비몽사몽간에 제 몸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네. 어느 후원에 이렇게 저를 내려놓는데 어느 스님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거기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완전 백인은 아니고 엽이라고 이렇게 인도 공주님 모습 비슷한 그 모습이 있어요.
1: 인도 공주님.
0: 예, 예. 우리 탱화에 그런 탱화도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오늘 절에 가면니까
1: 예.
0: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박사 같은 여비라고 네. 하는데 그런 걸 입으신 아주 아름다우신 그런 분을 제가 뵙고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절을 콩선이 올리면서 관세음보살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1: 예.
0: 그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칭견하게 되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제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1: 이마를 만지셨어요.
0: 포교 많이 하세요.
1: 포교 많이 하세요.
0: 포교 많이 하세요. 세 번을 포교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1: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0: 네. 저는 옛날 책을 보다 보면 이마 만져준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1: 나오죠.
0: 저는 무슨 이마를 만져주나 전혀 믿지를 않고 의심을 했던 실제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를 만져주셨어요.
1: 본인이 체험하신 거네요. 네.
0: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깨어서 보니까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런 이적을 제가 경험을 하고
1: 예.
0: 한편으로는 무량한 환희심도 났지만
1: 예.
0: 한편으로는 근데 법원 공무원이
1: 예.
0: 스님이 아닌데
1: 예.
0: 아직 깨달음도 확철되어 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이룩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포교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교를 할 수 있을까?
1: 어떻게 해야 포교를 할까?
0: 법원 공무원이 어떻게 포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1: 예.
0: 우연히 보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1: 예.
0: 대대적으로 포교사를 선발을
1: 맞아요.
0: 한다는 그 공고가 나와 있어요. 예,
1: 포교사 양성한다고?
0: 포교사를.
1: 예.
0: 그래서 이거다.
1: 그래
0: 조계종 포교사가 된다면은 우리 훌륭한 스님들을 도와서 포교 현장에 가서 우리 대중들에게 포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야.
0: 제가 불교 학생일 때도 교화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1: 예, 교화부장.
0: 그래서 그때 무진장 스님 이렇게 초청에 오면은
1: 예.
0: 그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1: 그 유명하신 설법 제일이었던
0: 예,
1: 그 무진장 스님.
0: 무진장 스님 예.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또 학생들에게. 불교 학생이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한 거 그런 교화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1: 이야.
0: 제가 이거다 싶어서 포교사가 되기로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이야.
0: 그랬는데 오. 제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제가 보교사가 되게 되고 보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0: 오.
1: 저는 동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0: 예.
1: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국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불교학계로 불교문화사를 필수 학점으로 교양 필수로 이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포교사 고시에 보면은 참 자격이 종단에서 인정하는 불교대학 2년째 이상의 불교대학의 졸업자에 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왔으면 되는데 불교대학 안 나왔고 또 제가 대학원 선학원도 선학과에 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0: 예.
1: 다녔는데 그것도 졸업하지 못했고
0: 오.
1: 그래서 학부에서 받은 학점 그다음에 선학과에 그 제가 중국 선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학점 그다음에 선수 과목을 또 이수한 학점이 있습니다. 선학과 불교학과 선수 과목을 이 학점을 가지고 삼화불교대학교를 찾아가서
0: 예.
1: 학장 스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0: 예.
1: 학장 스님이 삼화불교대학교 불교학과 정규
0: 예.
1: 대학은 아닙니다만 4년째입니다. 거의는 거의 4학년에 저를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삼화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포교사 고시에 이제 떳떳하게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포교사가 되셨군요.
1: 그리고 이제 저는 바빠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에 바쁘다 보니
0: 예, 바쁘시죠.
1: 있고 이렇게 막 생활을 하는데 자꾸 저를 찾는 전화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에서 무슨 전화냐 했더니 불교 각종 매스컴에서 불교 TV, 불교 신문, 법보 신문, 현대 불교 신문 돼서 저에게 인터뷰를 해달라 하면서 제가 제 2회 포교사 고시에 수석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게 1회 때는 서류 전형으로 주로 뽑았기 때문에 최초의 포교사 고시의 수석 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0: 이야, 포교사 고시 수석 합격을 하셨군요.
1: 그래서 과분하게도 제가 당시에 30년 전에 여기 불교 TV에 제가 생방송에도 출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0: 이야, 30년 전에 우리 불교 TV
1: 네.
0: 생방송에도 나오셨고.
1: 예.
0: 아, 참으로 멋지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1: 아닙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정강 큰 스님을 만나서 이목고 화두를 받아 수행하시고 또 지장 기도와 관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시고 또 비몽사몽의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포교하세요, 포교하세요, 포교하세요. 세 번의 당부를 듣고 어떻게 포교하지 하다가 결국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되시고 정말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대표님.
1: 감사합니다.
0: 제가 좀 감동받아서 가슴이 울렁거려요.
1: 별 말씀을요.
0: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사람 곁에 전법 도량.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 전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어떤 그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서 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 간절히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이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방황을 하게 되고 이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할 때 부처님 법을 단순히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삶의 곁으로 부처님 법을 가지고 가서 이분들에게 부처님에게 인도하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또 알려주면서 스스로 살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 곁으로 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사람 곁에 전법도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사람과 함께하는,
1: 그렇습니다.
0: 중생들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 전법도량. 참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목고 화두수행도 하시고, 또 관음기도, 지장기도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0: 이런 질문을 좀 올리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신가요? 예.
1: 저는 당연히 우리는 금강경을
0: 금강경.
1: 우리 조계종의 소위
0: 예.
1: 경전이고
0: 예.

0: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십니까? 의지하는 경전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불자님들이 금강경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 금강경 너무나 훌륭하고 뭐 출중하단 말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경전이죠. 그러면 또 우리 대표님께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또 법을 전하는 전법포교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 뭐 가장 의지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 저는 부처님의 가장 그런 좋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면서 제가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0: 예.
1: 명운 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0: 자타일시
1: 성불도.
0: 성불도. 이야.
1: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때는 제가 새벽에 산사에서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저는 핵심이 아닐까
0: 핵심이죠.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1: 우리가
0: 성불도.
1: 이 소화정래 명운가피력을
0: 예.
1: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0: 예.
1: 이 일체 우주의 모든 법계 중생들과 같이 성불하사이다. 이 원은
0: 예.
1: 한편으로는 나 역시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이 들어있는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정래 명운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바로 대승불교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그러한 좋은 글귀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면서도 그 뜻을 좀 깊이 새겨서 이 대승 보살심을 낸다면은 참으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불교의 가르침, 말씀 중에 하나가 자타일시 성불도거든요. 원하옵건대 이 모든 세상에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행이 시의시 되다. 제가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저걸 맞춰야 되는데요. 답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목고 화두 수행도 하시고,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기도도 하시고, 지금 처음 들었지만 금강경도 또 이제 가장 좋아하시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의 활동 중에 시를 사랑하는,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아, 시으시니까 수행이 시가 되다라고 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와, 맞췄습니다. 수행이 시가 되다. 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1: 제가 시를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대둔산 태고사에 도천 큰 스님이 경호 스님의 그 제자이신 수월 큰
0: 스님,
1: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으신 금강산에서 수행하신 도인이십니다.
0: 제가 며칠 동안 모셨어요, 옆에서.
1: 아,
0: 도천 스님께서요, 도인이란 소문 듣고 제가 20대 때 찾아가서 옆에서 모셨는데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밤마다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저를 엄청 귀여워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화두 공부가 제일 잘 됐어요. 아, 그때 계속 공부했어야
1: 저도
0: 됐는데.
1: 인연입니다. 저도
0: 인연입니다.
1: 저를 아주 예뻐하셨거든요.
0: 그렇군요. 예.
1: 정한 스님이나 이렇게
0: 알죠?
1: 정한 스님이 질투할 정도로 저를 예뻐로
0: 그때
1: 하셨어요.
0: 기도하고 계셨죠?
1: 예. 근데 정한 스님은 지장 기도를 그때 열심히 하시고
0: 다 아시는
1: 계셨고.
0: 분들이에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강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의지할 분이었기 때문에

0: 예, 도천 큰 스님에게 제가 가서 공부도 점검을 받고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도천 스님이 비록 백척간두에 섰다 하더라도 진일보하라. 백척간두 진일보하라 하시면서, 더 네가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머리 깎고 톡으로 들어가서 용맹정진을 해서 네가 겉에서 맴돌지 말고 자리는 제대로 찾았는데 뚫고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토굴 생활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서 강원도와 포천 경계에 포천 관음산 자락에 스님들이 많이 공부했다는 그 토굴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제가 수행을 10여 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 집을 나와서요?
0: 네, 예.
1: 그 출가 생활을 하신 거네요.
0: 뭐, 이런 종단의 출가가 아니고 저
1: 스스로 머리 깎고.
0: 스스로 제가 번뇌를 벗어나고 수행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1: 공부하다 죽어라. 유명한 얘기죠.
0: 공부하다 죽으라고 옛날 큰 스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1: 맞습니다.
0: 하시면서, 수행자가 공부하다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을 각오로 이렇게 참선에 매달려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생각이 넓어지면서 임재록에 나오는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1: 유명한 말씀이죠.
0: 어느 때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 참다운 동정 이려가, 하두가 동정 이려가 되고 몽중 이려가 된다면은 그게 수행 아닌 바가 없고, 저기 산에서 짖는 산새 소리가 무정설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소리,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낙엽 한장 떨어지는 그 모습에 법 아닌 게 없고 화두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제가 그 느끼는 감정 또는 감성, 그리고 가족을, 떨어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그러한 회한 이런 마음에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이것을 모아놨는데, 이게 하나의 시가 돼서, 저는 이게 제 시는 제가 문학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아니고 시인이 되고자 쓴 시가 아니라, 수행의 과정에서 하나의 호사로서, 취미로서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절집에서 불임 문자 하고 직지인심하라는 게 우리 선불교에, 네, 자세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압축되고 중첩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시를 통해서 제 마음의 수행의 조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흔적을 남겼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소중한 시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제가 이 시를 읽기 전에 꼭 제가 밝히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깨달음의 노래를 쓰고 이 시를 썼다는 게, 깨달음을 제가 확철대오에서, 깨달음을 완성해서 이러한 오도송으로 쓴게 아니고, 저는 수행자가 조금 등력을 얻고 식이 좀 맑아져서 어떤 사소한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참다운 깨달음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참다운 깨달음이 아닌데 불구하고 깨달았다는 망상이나 또는 이러한 아르마리나 직연을 갖는다면은 수행자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 깨달음의 노래는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노래가 아니라 깨달음을

0: 향해서 예. 큰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예. 수행자의 치열한 아. 구도의 예. 노래라고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예.
0: 제가 우리 영주사 경내에 있는 우리 정강근 스님의 사리탑에 예. 상가 이 시를 예. 같이 올리고자 합니다.
1: 예.
0: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청해 듣겠습니다.
0: 깨달음의 노래.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하였으나 어둡고 답답하더니 오늘은 다만 뚜렷이 밝아라. 10년 공부에 다만 이것뿐인데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산과 물이 다하는 곳에서 나를 잊어도 걸림이 없어라. 동산의 둥근 달은 숲을 위로 비추고 새해의 갈매기는 언덕 아래로 나르네. 나무아미타불.
1: 나무아미타불.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불교에서 거사님은 수행을 깊이 하시는 분들을 거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0: 예, 예.
1: 거사님, 제가 감히 거사님의 이 소중한 시의 말씀에 제가 감히 입을 붙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예.
1: 소중한 맞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거사님,
0: 예.
1: 우리 김동규 대표님,
0: 예.
1: 제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등줄기에 전기가 찌릿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0: 그 말씀.
1: 평생을 수행하신 우리 불자님, 진실한 불자님을 오늘 모시고 요새 애들 말로 제가 진심으로 오늘 힐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우리 거사님, 김동규 대표님의 그 수행의 향에 제가 진심으로 찬탄 올립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더 깊은 대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우리 거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올리겠습니다. 김동균 대표님, 평생 진실하게 수행해오신 우리 거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피란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발언이다.
0: 네. 예.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은 돈을 주세요. 승진을 시켜 주십시오.
1: 예.
0: 아들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1: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0: 뭐. 다 일방적으로 달라는 이야기만 그렇죠. 주세요.
1: 예.
0: 하니 일부 교회 사람들이 기복불교라고 예.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1: 예.
0: 그러나 저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1: 예.
0: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불교 학생에 들어가는 절 양쪽에 써진 게 평생을 제가 그 발언으로 삼고 있는 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1: 위로는 완전한
0: 위로는 깨달음을
1: 없고.
0: 구하고
1: 예.
0: 중생을 구제한다는
1: 예.
0: 그런 뜻인데
1: 예.
0: 저는 처음에는 먼저 깨달음을 구한 다음에
1: 예.
0: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예.
0: 조금 더 공부가 되니까 선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선후가 없다.
0: 지금에 이르러서는
1: 예.
0: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대승보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위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며
1: 예.
0: 제가 중생들에게 사바세계 들어가서 중생들과 함께 지장보살님처럼 간세음보살님처럼 중생을 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예.
0: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1: 오.
0: 그러므로 제가

0: 사실은 오늘 올 때도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크게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불교 TV를 틀었는데 목이 잠기고 열이 올라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아, 불교 방송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거기서 웨이브를 하고 있는 걸 같이 웨이브를 하면서 제가 물론 불교 TV라고 합장 웨이브를 하기 전에는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060 제가 800에 7000번을 전화를 한번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전함에 그래 돈 응? 지폐 한 장을 넣고 우리가 향을 사르고 절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저는 불교 TV를 보면서
1: 또 후원 포교도 하시고
0: 060 807 응? 전화 한번
1: 7000번
0: 전화를 하고 웨이브를 할때 같이 제가 몸이 아프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오늘 불교 TV 가서 제가 그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광우 스님을
1: 아유, 부끄럽습니다.
0: 뵙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목이 좀이 잠긴 목이 좀 풀리고 열이 좀 내려서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몸이 거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다운 발언이 있어야 거기에 가피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일방적으로 제가 전생에 짓지 않고 현생에도 짓지 않은 복을 불보살님께 달라고 희고한들 쉽게 그 가피가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불교를 위하여 깨달음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진실한 가피를 발언을 하고 이게 가피를 구한다면은 나무에 그림자가 비치듯이 예, 그림자처럼 이 가피가 명운 가피력이 분명히 따르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제넘게 드리고 있습니다.
1: 가피는 발언이다. 명운 가피러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늘 안 나오시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1: 가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 동안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 불자님 모시고 소중한 감동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856-95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2: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 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 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 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5: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4: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 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연명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냐, 내지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죽음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언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으로 가기 위한 선택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를 만나보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거 같으면 생을 마쳤을 순간에도 기계와 약물의 힘으로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오랜 꿈이 실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삶이 연장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길병원의 박광우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우 교수님은요, 신경외과와 또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더블보드 두 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교수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말씀 중에도 과연 생명을 연장하는 게 삶이 연장되는 것과 같을까라고 잠깐 텀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 얘기를 박광우 교수님과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연명치료, 연명의료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이제 연명의료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근본적으로는 다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죽음을 앞둔 내지는 더 이상 기계적 치료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져가는 그런 치료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기관 인공호흡기 치료라든지 뭐 승압제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승압제 혈압을 높여주는 치료.
0: 승압제.
1: 네. 네. 그런 치료법들 자체가 실은 일반 치료랑은 똑같은데 대신 이제 연명의료라는 거는 이제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한테 받는 치료. 생명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0: 아, 그러니까 치료와 의료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니고.
1: 네, 맞습니다.
0: 이제 생명 의료라는 거는
1: 연명 의료.
0: 연명 의료죠. 네. 생명을 연장시키는 네. 의료 기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역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인류의 오랜 꿈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불로장생을 꿈꾼 시절도 있었고 말이죠. 어떤 것들이 연명 치료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이제 우리 법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심폐소생술.
0: 심폐소생술.
1: 네,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 네. 아니면 이제 항암제 치료. 아니면 이제 혈액투석. 이제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승압제나 뭐 이런 치료들을.
0: 저희가 흔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할 때가 인공호흡기와 같은 건가요?
1: 이제 인공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고요. 산소 치료는 또 그냥 산소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명의료 중단하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치료. 다시 말해서 뭐 물, 뭐 영양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산소 치료, 혹은 뭐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는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연명의료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이어져가는 치료. 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치료, 뭐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뭐 기본 뭐 승압제라든지 뭐 이런 치료법들이 주로 이제 우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되는 행위인 거고 이거랑 별도로 나는 이제

0: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환자를 그렇다고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렇다고 뭐목 졸라서 죽이는 것처럼 산소를 공급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아파 죽겠는데 힘든 그런 치료를 안 하는 어떤 진통제 치료,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치료, 완화와 관련된 치료는 연명의료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소위 안락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소극적 안락사, 뭐 적극적 안락사가 있을 때
0: 네.
1: 소극적인 건 이제 연명의료 들어가던 거를 중지하는 것.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떼는 것, 그죠?
0: 네.
1: 아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굉장히 가장 인간의 깊은 고민의 순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0: 네.
1: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런 거잖아요. 뭐 재벌 누가 누워 있고 아니면 권력자 누가 누워 있고
0: 네.
1: 그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뭐 악행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걸 떼버린다든가 혹은 진짜 의료진들이 뭐 동의서를 받아서 중단한다든가.
0: 네.
1: 근데 이제 환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군요. 지금 이 말씀하신 연명의료의 수단들이.
0: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명의료라고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회복 불가능할 것, 그리고 죽음에 임박할 것.
1: 아, 회복 불가능할 것.
0: 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에게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연명의료 중단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래서 좀 하나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임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잘 뇌출혈 수술을 해서 수술을 잘 돼서 살아는 났지만 의식이 못 깨어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예.
0: 근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정말 죽음에 임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이제 식물인간 상태다 보니까 자가호흡은 다 되시고 심장도 다 뛰고 그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미 뭐 인공호흡기 치료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승합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렇게는 인간다운 소위 얘기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거를 마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제일 난감한 경우가 식물인간 상태인데 오셔가지고 나 연명의료 중단할 테니까 서류 가져오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분들은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이 안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그렇군요.
0: 죽음에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때 처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공급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산소 치료를 안 한다든지 뭐 수액 치료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인간이 살기 위한 어떤 거를 못하게는 안 하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살인행위
1: 아,
0: 내지는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적극적 안락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소극적 안락사만 진행되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법 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식물인간 상태의 분들은 그 돌파구가 없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어렵고 긴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치료를 포기하는 것 혹시 곧 죽음을 선택한 것이냐? 이 등치 관계는 어떨까요?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연명의료 중단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포기하는 거냐, 내지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 예.
0: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무의미한 그 생명 연장을 갖다가 좀 중단을 하고, 죽음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언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으로 가기 위한 선택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를 끝까지 통해서 나는 어쨌든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난 살고 싶다. 그건 이제 그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또 하나 다른 선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죽음으로서 그 선택권을 줄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연명의료 중단법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뭐 죽음의 선택 내지는 치료의 포기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1: 네.
0: 번째는 그런 연명의료 중단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의료라는 게또 있어요. 그 완화의료라는 거는
1: 완화의료.
0: 네,
1: 예.
0: 그러니까 완화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그 연명의료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들, 다시 말해서 물, 영양 공급, 뭐 산소 치료, 뭐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자한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연명의료가 끝난다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마어마한 치료를 중단을 하고 뭐 더 이상 뭐 생물학적

0: 이거를 더뭐 심장을 더 뛰게 하고 호흡을 더 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환자가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까지 뭐 전 인간적인 그런 치료, 뭐 의료적 돌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1: 네.
0: 좀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조차도 아,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죽음 공부에도 썼지만 실은 작별 인사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 아, 또한 가지군요. 중흥부가 다른 말로는 작별 인사 잘하는 법.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갈 때조차도 실은 잘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런 헤어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실은 이제 그런 과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뵀던 그 보호자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려만 주세요. 살아만 있어 주세요. 라고 하다가
1: 네.
0: 한한달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좀 약간 이렇게 잔인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 언제 죽나? 이게 언제 끝나지? 약간 이런 시계처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아오면서 아, 이게 저렇게는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떤 죽음에 그런 이르는 그런 과정이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면 안 되겠다.
1: 네.
0: 이제 그런 생각에 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료진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은 연명으로 중단 치료 끝 이게 아니라 그런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보호자와 환자 간의 작별 인사를 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 좀더 약물 치료를 해서 좀 내일까지 살려놔서 보호자들이 면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해서 그동안 미안했어요, 고마웠어요 이야기하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의료적 돌봄 자체가 저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서 엮여져야 되는 그런 완화의료와 관련된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해서 치료가 끝이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다운 선택권,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화의료적 차원에서 그 작별 인사를 잘 하기 위한 그런 치료적 돌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이걸 마치 연명의료를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뭐 죽음을 선택했다는 둥, 치료를 포기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또 단순하게 그냥 치료를 포기하면, 생명을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사이에도 많은 영역이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이것도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또, 자각이 될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보다는 그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의 폭이 커진 것 같고, 긴 한데 실제 그렇습니까?
0: 네, 많이들 그렇고요.
1: 네.
0: 실적으로는 이제 뭐 국민 홍보부터 시작해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받는 치료를 안 하고 싶어라는 몇 가지 조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알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들 이제 개인화 되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그런 가족 개념이 거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전에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내지는 뭐 우리 자제분들이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좀 책임을 지어가면서 우리 부모 뭐 이렇게 해서
1: 온
0: 책임을
1: 가족이
0: 졌지만,
1: 끈끈했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해체 내지는 뭐 파편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이렇게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금이야, 우기야 뭐 이렇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나서
1: 아유.
0: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이제 SNS가 워낙에 또 대중화되다 보니까 뭐
1: 네.
0: 지금 이런 방송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어떤 간접 경험의 폭과 깊이가 좀 넓어짐으로 인해서 아, 이게 아,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아, 나 저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죽고야 말지. 아, 몰라 살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 그런 게 없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SNS 통해서 이제 어쨌든 행복의 기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행복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저렇게 힘든 그 보호자의 삶을 사느니 그냥 빨리 포기하고 내 삶을 살래. 약간 이런 어떤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랑 맞물려서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더 확대가 되고, 더 급기야는 좀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는 거 보면은
1: 네.
0: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그 간병을 하는 또 환자의 아픔을 봐야만 하는 가족들의 아픔도 아픔 하나가 있고 또 분명히 치료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0: 이제 또 환자 본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생명 경시 풍조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했어요, 교수님.
1: 네.
0: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1: 근데 이제 생명 경시보다는 아까 말씀,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죽음을 자꾸 맞닥뜨리는 그 죽음 공부를 생각하는 저자의 그 의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그런 어떤 인간의 삶과 어떤 나다운 인간의 삶을 갖다가 대치를 하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만큼 내가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실은.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죽음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람 다움의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답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뭐 그런 뭐 본인 스스로의 어쨌든 신념과 가치관에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음을 갖다가 이제 권장하는 그런 사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음을 갖다 좀 한번 좀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 저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 이런 어떤 생각들,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눠갔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실은 귀결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별인사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작별인사 잘하자는 그게 실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뭐, 선택의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실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나아가져 가고 싶은 게제 바람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저한테 이제 오시는 뭐, 퇴행성 변화, 뭐, 파킨슨 환자부터 시작해서 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오자마자, 아유, 내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언제 죽나요? 빨리 힘들어서 너무 빨리 죽고 싶은데 뭐
0: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의 치료적 옵션으로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제 주장인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 너무
0: 혹은 또
1: 심해지면
0: 악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아, 예,
0: 뭐 재산
1: 맞습니다.
0: 상속과 관련해서 아주 뭐 세속적인 드라마나 영화지만 실제 그런 가능성을 또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서.
1: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또 하나는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밖에 나가는 게 맞지. 아예 이런 논의조차 차단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죽음 공부에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강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나누다 보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안락사법 언제 허용되나요? 뭐 이런 뭐 얘기를 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좀뭐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대부분 안락사에 대한 막연한 그 동경 내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스위스 가서 막 자살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도달했다면 그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저는 죽음 공부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쨌든 시발점이 되길 좀 바랍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안락하다는 말이 조금 죽음과 안 어울려서 이제 결국 나온 게 이제 존엄사라는 말이 나온 거죠.
1: 네.
0: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스스로의 선택권, 그거를 존중하자는 입장들도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1: 네,
0: 말이죠.
1: 맞습니다.
0: 교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일종의 그러면 치료 거부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뭐, 치료 거부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의사는 그 치료를 갖다가 충분하게 존중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의학이라는 게, 의사라는 게, 뭐 생명을 지키고 병을 갖다가 치료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일종의 이제 확률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니 의학적으로 현대 의학이라는 거는 결국 수많은 치료 중에서 야, 이런 치료를 해봤더니 어떻더라라고 누군가 논문을 써요. 그럼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다른 의사가 그걸 보고 검증을 하죠. 그래서 검증을 해서 야, 이 치료법이 이러이러한 성공률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렇게 치료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확률을 가지고 낫더라.

0: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몇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나면 그게 하나의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야, 이런, 이 병은 앞으로 이렇게 치료하기로 했어. 그게 역사의 축적이 되면서 지금 현대 의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확률론적으로 확률이다 보니까 좌우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치료가 안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1: 네.
0: 제가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법이라고 해서 그냥 확률론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이게 실은 90% 안전하고 10%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가 환자한테
1: 많은 거죠.
0: 해당이 되면 100%거든요,
1: 네,
0: 환자한테는.
1: 그렇습니다.
0: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의사 말 믿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을 따라간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받는 치료법이 제일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치료 진료 철학인 거고
1: 네.
0: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그 의사와 환자와의 그런 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모델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너는 이렇게 치료해,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너 해야 돼. 라는 그런 모델이 있고 저는 이제 실은 요즘처럼 AI가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정보 독점화가 깨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더 이상 환자를 가리키는 시대는 전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어떤 위로와 공감 내지는 어떤 치료적 선택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조력자 역할에 국한해야 된다고 보는 게제 입장인 건데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그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그 환자 치료적 결정에 관련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도 의사로서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1: 그러니까 부모 자식 모델도 있고 조력자 모델도
0: 같습니다.
1: 있는데
0: 네.
1: 우리 박광희 교수님은 주로 그래도 환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자율성의 존중
0: 네,
1: 원칙.
0: 맞습니다. 예.
1: 근데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자기가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환자의 경우와 의식이 없고 자기가 말이나 손가락도 까딱 못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심을?
0: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보호자죠.
1: 아, 보호자.
0: 그래서 보호자와 이야기를 해서 각 치료의 장단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하고 또 하나 이제 보호자일수록 환자가 평상시에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다 보면 그렇게 해서 치료에 대한 방향성이 자연히 결정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 죽음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이러할 거니까 이렇게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그분이 이미 사전 연명 의료 중단 서약서를 다 쓰셨던 분이셔가지고
1: 사전 연명 의료
0: 사전 연명 의료 중단,
1: 중단서.
0: 예.
1: 그게 뭔가요?
0: 이제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는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미리
1: 아, 그 의사를 미리
0: 써놓은,
1: 작성한다?
0: 네, 맞습니다.
1: 의사, 의식이 있을 때.
0: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의료 연명 중단 서약서를 미리 적어 놓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연명 의료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보호자한테 얘기했더니 보호자는 아직 보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1: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고 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들, 어쨌든 이게 환자분이 그랬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딱 잘라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러 중환자실 면회도 좀더 자주 보내드린다든지
1: 네.
0: 자주 면담을 통해서 지금 이 환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죽음에 입막한 상태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그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게그 과정 자체가 실은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강제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불어넣는다든지 승합제를 통해서 심장을 강제로 뛰게
1: 네.
0: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액치료 다르면서 막 온몸에 피멍 들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치료법을 이제 계속 보호자들한테 노출이 시키게 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길고 짧음이 있을지언정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호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리 평상시에 이야기를 좀잘 나눠 놨었으면 사전 연명 내가 써놨으니까 더 이상 치료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얘기했었으면 내지는 그렇게 돼서 보호자들도 혼선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것 차원에서 실은

평상시에도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분 의식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할지 말지 어떻게 선택하나요? 라는 거를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의사를 확인을 해서 묻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아, 평상시에 이분이 이래이래 했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분들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수술을 받으시겠다고 80세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젊은 보호자 모시고 오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제분이 50대인데.

0: 내 몸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자제분들 모시고 오셔가지고서는 수술 동의서 작성하고 이 수술의 장단점 이걸 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게 맞지.
1: 네.
0: 80세의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는 그래서 치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좀 치료가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해주고 싶어하는 확률론적인 치료가 있고
1: 예.
0: 그리고 보호자가 환자한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그리고 환자가 받고 싶어하는 치료가 있고 물론 다 같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다를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를 때 있을 때 치료라는 게 결국 어쨌든 보호자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내지는 그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게 맞고 뭐 더 근본 더 구체적으로는 실은 환자가 뭐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형편 내지는 그 보호자가 얼마만큼 서포트가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치료 이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화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의사조차도 실은 물론 만약에 이제 복막염이 생겨서 배에 염증이 생기면 수술해야죠.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1: 네네.
0: 그런 거 말고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러면 그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을 쭉 나열해놓고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수술받고 하느니 나는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거를 과연 틀렸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고 그런 다른 관점에서 의료적 관점에서 뭔가 서포트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고민하는 게 의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는 의사 말은 무조건 선이고 이래도 치료해야 되고 안 하면은 네가 큰일 나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물론 이제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의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우리 박광희 교수님은 뭐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주류 의료계에서는 조금 이단화적인 혹은 아주 획기적인 입장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20여 년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현장을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던 분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계속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최선의 치료? 좋은 치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각자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비싼 치료 내지는 생명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꼭 좋은 치료일까? 내지는 뭐 최신의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일까? 어떻게 보면은 최신의 치료라는 건 아직 검증이 안 된 치료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비싼 치료라고 하면은 그게 아직까지 그 수익이 안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최신의 치료여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있고 치료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중심,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맥락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서 의사는 말 그대로 조력자에 불과하고 이걸 갖다가 의학적 지지 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력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고 해서 갖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막 의학이라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90%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그런 평균 분포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실수의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네. 이제 확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1: 최선을 다했고 실수가 없었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0: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1: 만능이 아니니까요, 하기는.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통 본인이 이제 항생제로 예를 들면 항생제라는 게 결국 균이 있다고 해서 항생제를 통해서 이게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이 주변의 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그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얘네들 나머지 균을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을 완전하게 없애는 건 항생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국 자가 면역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상황을 보다 보면
1: 네.
0: 실은 이제 의료 내지는 의학이라는 게 결국 그 본인이 나아져가는 그 자가 회복력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주는 게 저희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개념인 거지
1: 네.
0: 이걸 갖다가 완전히 교정하고 이전처럼 되돌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는 것 갖다가 붙이고 난 다음에 교정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줘서 힐링 그 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

0: 기다려주고 붙을 때까지 보여주는 거지. 이게 아무리 어떠한 치료라고 해도 이게 또 부러진 걸 갖다가 이렇게 붙는다고 해서 붙여지진 않거든요.
1: 자가 면역 회복력. 그 일상생활에서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0: 네.
1: 그게 의료의 역할이라고
0: 그렇죠.
1: 우리 교수님은 이제 생각하시는데 아마 제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나 많이 들리는 소리로는 내가 완벽하게 고쳐줄 거야. 고쳐줄 수 있어. 그리고 내말 들어야 돼. 이런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랬죠.
1: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막 연구하고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것 중에서 뭐 스테로이드 들어간 건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잘 몰랐어요.
0: 네.
1: 저는 주로 의사가 거의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와이프는 아니야. 의사들이 처방한 대로 약 먹이면 안 돼.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면역, 스테로이드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낮춰주는 약이니까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지적일 수 있고, 반대편으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의 이제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뭐 목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심하게 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의 자연 면역력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기존의 해열제라든지 항생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조금 써주면 면역력을 낮추다 보니까 증상을 금방 완화시켜 줄 수가 있죠. 근데 또 스테로이드를 또 너무 오래 쓰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면역력을 낮춰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잘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인 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아예 쓰지 말아야 된다? 또 이건 또 아닌 거죠.
1: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냐?
0: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소아과 의사였다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스테로이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이러니까 요 정도는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겠다. 쓰지 않을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1: 제가 그동안 다녀본 경험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분은 거의 없으세요.
0: 그래서
1: 왜 그런 거죠? 자기 확신이 있으신 건겠죠. 사실 뭐 일부러 과다하게 처방하실 것 같진 않아서
0: 그렇죠.
1: 저는 주로 믿는 편이고 우리 아이폰 좀 미안하지만 약간의 의심을 갖는 편인데 뭐 지금 건강하게 잘 크고 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세에 크게 지장 없고 본인의 의료 진료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향후의 의료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관련한 접목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1: 네.
0: 의사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보잖아요, 이제.
1: 아,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교수님
0: 어떤.
1: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아직 그 적극적 졸음사
0: 네.
1: 혹은 적극적 안락사는 현재는 살인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지금 말씀하신 스위스 등등의 그런 나라들도 이러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되게 오래됐고, 거기서는 한 3, 40년 전부터 해서 쭉 오랜 사회적 논의 속에서 말씀하셨던 뭐, 그 부작용. 예를 들어서 강제로 뭐할 수도 있고, 악행을 저지르는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 속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인가, 뭐 어디서는 치매 환자, 가 분명히 평상시에 죽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더니 치매 환자가 또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1: 아,
0: 이제 치매
1: 다시.
0: 환자가 평상시에 죽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조력 자살을 통해서 약을 줘서 이제 안락사를 시켰더니 검찰이 이제 그 의사를 갖다가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0: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안락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런 식의 시행착오가 거쳐지고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냐. 일례로 뭐 아직까지 이제 적극적 안락사 중에서도 이렇게 조력 자살부터 시작해서 뭐 적극적 안락사까지 여러 가지 적극적 안락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조력 자살과 관련해서 조금씩 국회 논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적 선택권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나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가만 보면 누구도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존 수명이 늘었지 건강 수명이 는건 아니거든요.
1: 자, 왠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은데요, 교수님.
0: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거라서, 생존 수명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길이,
1: 길이요, 네.
0: 그리고 건강 수명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고 있는 그런
1: 자기 의사
0: 수명인데.
1: 표시할 수 있고,
0: 네.
1: 네.
0: 그래서,
1: 뭐.
0: 근데 또 하나 이제 의사표시라는 부분도 저는 어쨌든 파킨슨 환자를 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0: 파킨슨 환자분들은 인지는 비교적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손발을 잘 못 움직이시죠. 아.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건강 수명이 길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강 수명이라는 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 뭐 그런 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상태.
1: 그렇죠. 뭐 우리 흔히 긴 병에 뭐 효도 없다, 효자 없다는 예. 말도 하고 치매 환자 가족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0: 네. 예.
1: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정말로 존엄하게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또 의료진 포함해서 요 세 주체가 어디까지 가장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존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0: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결국 그 책 뒤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 중에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분들 이렇게 돌아 이 그 말기 정도 돼서 어떻게 변하는 모습도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
1: 아유, 네.
0: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늘은 죽고 싶다 하도 내일은 또 살고 싶다 하고 막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
1: 그때 다르신 거죠. 사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우리 자식들한테 고통을 끼치느니 빨리 죽어야지라고 해서 옥상 올라갔다가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대부분 이제 파킨슨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결국 몸을 제대로 못 가누셔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강직 때문에 구부러져서 막 힘들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어서 나와주세요 언제 나아지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죽나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 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뭐 존엄한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의 치료적 선택권으로 주는 게 과연 그 뭐지 법적으로 내지는 그 어떤 불가능한 그런 일인가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실은.
1: 교수님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언만 평소에 준비할 게 아니라,
0: 네,
1: 그죠?
0: 네, 네.
1: 뭐 사실 유언이 있으면 유언 상속이지만 유언이 없어도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라라고 법정 상속이 있거든요.
0: 아, 예, 예.
1: 근데 죽음과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위기에 빠지면 다 당황할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0: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실은 약간 우리의 가벼운 농담 쪽으로 야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정말
1: 그죠.
0: 심각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각잡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슬슬 얘기해 놓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내가 죽으면 어디 산소에 묻겠다 그러면 아유 뭐 우리 엄마 안 죽어
1: 뭐, 뭐 수목장 해라 화장 해라 뭐 예. 등등도 있었죠.
0: 네. 그런 식으로 좀 미리 언지를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냥 소통을
1: 진지하게 좀 사실은
0: 네. 네. 이제 그렇게 좀 해서 점차 쌓아져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풍성해지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이렇게 하길 원하지 무조건 죽으면 안 돼.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1: 나한테 그런 건 없어.
0: 그렇죠.
1: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0: 그렇게 아예 터부시할 게 아니라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네. 바라봐 주는 게 이제 그게 실은 이 죽음 공부 책이 원했던 거거든요.
1: 예전에 녹색지대 그 히트곡 중에 준비 없는 이별이라고 있어요.
0: 네.
1: 교수님.
0: 네.
1: 찾아서 들어보시면.
0: 네.
1: 근데 진짜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가족에게 준비 없는 이별이 될 수 있는데
0: 네.
1: 준비를 좀 해 놓는 이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0: 그래서
1: 들었습니다.
0: 그 전에 전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게 실은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 책에도 쓴 내용이긴 하지만 제 생일날에는 항상 제 어머님한테 꽃을 사다 드려요.
1: 아이고.
0: 그 꽃을 사다 드리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앓고 계시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간 오래도록 그래 오셨었어요.
1: 아유, 네.
0: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심장이 조이는 듯한 통증 때문에 막 기절한 적도 몇 번 있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야 이게 갑자기 내 옆에 당연하게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그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래 그냥 내 생일날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게 여행 즐기다가 재밌게 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내 부모님한테 그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우리 근데 쑥스럽잖아요 고맙다 얘기하기가
1: 그래도 해야죠 그죠?
0: 그래서
1: 지나고 나면 못하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 이렇게 한 드린 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1: 네.
0: 항상 제 생일날 이제 꽃다발 한가득 사서 나 낳아줘서 고맙다.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0: 우스갯소리로 어느 날 이제 그 꽃다발을 갖다 드렸더니 아유 오늘 네 생일이었니?
1: 아, 그러네요. 반대로.
0: 그럴 정도로 약간 그러셨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제 스스로의 면죄부.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라는 그래 이분 떠나가시더라도 나는 후회 없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대비책이었던
1: 네.
0: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옆에 계신 분이 항상 있지 않으리라는 상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 박광우 교수님과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 깊은 말씀 나눴는데, 잠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본인 생일날 이렇게 꽃다발 선물을 준지 7, 8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뭐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막상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는데 내 자식들이 나간 다음에는 얼마나 또 슬퍼를 할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2시간에 걸친 우리 박광우 교수님과의 이런 속깊은 말씀 너무나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언제 모실지는 모르지만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게 아까 뭐 1부에서 잠깐 그냥 언급 잠깐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성취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 크게 이뤄야지만 오 그래 내 인생이 잘 났어 행복했다
1: 큰 거.
0: 큰거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소소한 행복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방사선종이학과 전공의를 다시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실은 주변에 더블보드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실은 신경외과 4년 방사선종이학과 4년 해서 8년을 갔다가 수련을 받았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수련 받으면서 방사선종이학과 이제 수련 받으면서 그 원주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터미널 앞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꽃들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그뭐 봄이면 봄꽃 여름 뭐 여름 그 벚꽃이랑 뭐 가을이면 막 낙엽도 너무 예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아 내가 너무 힘들고 막이이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이 너무 보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야. 제 책에도 나왔었지만 그게 실은 그 어바웃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1: 아, 봤습니다.
0: 저는 이제 그게 인생 영화인데 그
1: 네.
0: 어바웃타임의 영화가 어쨌든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주인공이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게 됐다. 왜?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제 인생의 모토도 그런 거거든요. 실은 지금의 이 순간을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1: 살자.
0: 그 순간순간마다 재미를 찾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인생을 좀더 이렇게 아름답고 총천연색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쯤 하면 아, 참 인생 참잘 살았구나. 재미있게
1: 네.
0: 잘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죽을 때 세상에 큰두 가지 후회가 있는데 했어야 되는 후회와 하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 둘 중에 뭐가 더클것 같으세요?
1: 이거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클것 같아요.
0: 그쵸. 그러니까
1: 할
0: 했어야
1: 걸, 아유.
0: 할 걸. 그쵸. 그게 미련과 후회가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야.
1: 애들 더 사랑해 줄 걸.
0: 그쵸. 그러니까 이불킥 하고만 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잊고 지나는
1: 조금
0: 거야.
1: 닥쳐서 후회해도 시간이 없죠.
0: 또 그런 관점에서 실은 했어야 되는 그런 또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충분하게 즐기시다가
1: 네.
0: 마지막 지금 이제 죽음의 임박해서는 아, 참잘
1: 아이.
0: 살았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살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생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기국한 선배님의 타타타의 한 대목이 생각날 정도로 마지막 즈음에서 정말 재미지게 잘 살았다. 후회 거의 없다. 이
0: 그냥. 네.
1: 정도 마음이 자기한테 들면 잘 사는 거겠죠?
0: 그쵸, 예.
1: 네. 우리 길병원에서 신경외과 또 방사선 종양외과 전문의로 20여 년 동안 말기 암 환자하고 우리 뇌질환 환자들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신 우리 박광우 교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시대의 지혜를 가진 지식인의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어떠십니까? 우리 박광우 교수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들 잘 건네시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너지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803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에 8

1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피어나는 모든 꽃은 언젠가 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화와 달리 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종이꽃 지화인데요. 이런 특별한 꽃을 40년 넘게 만들어왔다는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 무형유산 63호 지화장 석용 스님입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만든 지화만 해도 10만 송이가 넘는데요. 스님이 이토록 많은 꽃을 만들어 온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정성껏 만들어 부처님께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꽃 한 송이에 담아내는 석용 스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석용 스님이 주지로 있는 도량인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도량 한편이 소란스럽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1: 스님, 뭐, 또 뭐 하시려고요?
2: 아이고, 좀 풀 좀 뵐까 하고요.
0: 도량 앞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낼 예정이랍니다. 작업에 앞서 보호면을 눌러쓰고 어깨에 예초기를 둘러맨 석용 스님. 이 순간만큼은 지화장도 주지도 않은 영락없는 일꾼의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초 작업. 능숙하게 예초기를 움직이며 도량 구석구석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한여름 뙤약볕에 승복은 땀으로 젖었지만 쉬어갈 기색조차 없는 석용 스님. 평소라면 조금 미뤄도 될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서둘러 마쳐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3: 내일이 백중날이라 오늘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풀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님들 마저 오는데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량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0: 불교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이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인데요. 백중을 하루 앞두고 도량 앞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한 스님. 이제 한숨 돌릴 법도 한데 법당을 분주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4: 이제 부처님의 청정보신 비로자물 원만보신 오선압을 천백억하신 사가오니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예, 지금 도량 장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을 걸고 지화와 장식물로 법회가 열릴 도량을 꾸미는 일.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엄과 스님이 인연을 맺게 된 건 한 분의 스승 덕분이었다는데요.
4: 영산제 50호의 정지왕 스님이 이제 장엄 보호자 스님이었었는데 그 스님한테 87년도에 오셔가지고 장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게 돼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90년도에 들어서가지고 제가 장엄을 더 맡아서 이제 93년도에 장엄을 설치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계속 이제 끝없이 장엄을 하게 됐죠.
0: 스님에게 장엄을 가르쳐준 이는 바로 지광 스님. 평생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힘썼고 국가 무형유산 제50호 영산제 도량 장엄 보유자로 지정됐는데요. 그 곁에서 장엄의 기술과 정신을 하나씩 보고 배운 석용 스님은 전국의 크고 작은 법회를 오가며 장엄을 이어온 지도 어느덧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5: 더 놔주고 놓고 더 놓고 땡겨 땡기고 놓고 당기고 이놓고 나 사놔주고 놔주고 놔주고 당겨.
0: 스님은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장엄물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데요. 장엄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6: 행사 때 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 행사가 있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도량 장엄을 멋있게 또 부처의 명을 걸고 장엄하게 해놓으면은 그 도량에 모든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다 옹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지기 때문에 이 도량을 엄숙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면서 또한 마음가짐을 또 가라앉히면서 영괄천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기도를 제대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도량 장엄들이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고 부처님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중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백중을 하루 앞두고 용암사 법당 장엄이 시작됐습니다. 법당 곳곳에 놓이는 것은 스님이 직접 만든 지화인데요. 부처님께 올리는 꽃인 만큼 한 송이도 허투루 꽂지 않습니다. 조금 어긋나면 다시 옮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꽂고 법당과 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손을 봅니다.
3: 가운데 놓는 걸 만들어 놨었는데 조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틀어놨습니다.
0: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석영 스님. 내일 이곳을 찾을 이들이 그리운 사람을 마음 편히 떠올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길 바라납니다.

0: 다음날 백중을 맞은 용암사. 이른 아침부터 도량 곳곳이 분주한데요. 일찌감치 법당에 자리를 잡은 석영스님. 그 주변에는 제철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1: 오늘 백중 행사를 위해서 부처님 과일 공양 올리려고 예고 있습니다.
0: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인 만큼 과일 고르는 것은 물론 쌓는 과정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모양과 크기를 맞춰 하나씩 자리 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층층이 쌓는 일.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오늘은 든든한 도반들이 함께합니다.
2: 스님 소개 좀 해주시오.
1: 네, 여기 우리 저 스님은 지금 여기 용암사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고담 스님. 이쪽에 우리 저 빨간 스님은 네팔 스님이신데 왕다라마 스님이십니다.
3: 여기 그 큰 스님하고 이제 열반하셨지만 30년 동안 인연 돼가지고
4: 이 세계는 하나라고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0: 서로 손발을 맞춰 차곡차곡 공양물을 쌓는데요.
3: 테이프 주세요.
0: 그런데 그때 도반 스님이 갑자기 테이프를 찾습니다. 층층이 쌓은 과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단씩 돌려가며 단단히 고정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감는 일에도 석영 스님만의 요령이 있답니다.
5: 똑바로 해야 돼.
1: 똑바로 안 돼. 네, 이런 저 이거 할 적에 이거 저 테이프를 돌릴 적에 그냥 돌리면 안 돼요.
5: 네, 이거
1: 아니 그게 아니라 돌릴 적에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마지막 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리면서 이게 이제 팽팽해져가지고
3: 맞아.
1: 단단히 단단해지. 처음에 이제 그 저 80년대 초에 이제 그 행사 때 갔더니 과일을 안 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과일을 뭐 아침에 뭐 빨리 이게 요지를 찔러가지고 이제 보통 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행사는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발랐던 것이 그때가 아마 80년대 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행사에 테이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3: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0: 급한 상황에서 찾아낸 방법이 40년 가까이 이어온 장엄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6: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손은 여기다 올리고
0: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도반들과 손을 맞춰 준비한 과일 공양물. 이번에는 부처님께 올릴 수박을 준비하는데요.
2: 스님, 수박으로 뭐 해주시려고요?
4: 수박으로요? 아유, 부처님께서 꽃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3: 내가 만드는 건 만다라와예요, 만다라. 만자 해가지고. 만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절만자.
4: 멋진 꽃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0: 먼저 초록 껍질을 얇게 도려내고 컴퍼스로 중심을 잡으면 준비는 끝! 한지로 지화를 피워낸 것처럼 칼끝으로 수박 위에 꽃잎을 새겨나가는데요. 밑그림도 도안도 없습니다. 글이라는 꽃은 이미 스님의 손이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꽃 중의 왕은 모란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는 이제 최고 귀한 꽃을 공양 올리는 것. 그냥 수박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또 보기 좋고 또 꽃을 보니까 즐겁고.
0: 과일 하나도 그대로 올리지 않고 한 번 더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태 아름다운 공양물로 만드는 석영 스님. 부처님께는 공경을 다하고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는 보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세상에 하나뿐인 꽃 한 송이. 수박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1: 과일 공양 정성들이 올려가지고 그 공양물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하다 내려가지고 영가님들이 잘 먹고
7: 흑나스의 왕상을 일깨우는 하고 추원하고 또 행복하길 또 바랄 뿐이죠.
0: 정성껏 새긴 수박도 다른 과일과 함께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풀을 베고 번을 걸고 지화와 과일을 공양 올리기까지 준비만 하루 넘게 걸렸지만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스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백중법회가 열릴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신도들의 두 손에 들린 건 저마다 준비해온 공양물들. 정성껏 마련해온 떡과 음식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몸을 낮춰 공손히 예를 갖추며 절을 올립니다.
8: 일단은 오면 마음 편해요. 다른 집에서 혼자 그냥 있을 때보다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편해요. 편했습니다.
9: 1년에 한 번씩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 1년에 한 번씩 참도제를 꼭 한 번씩 이제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워올리고 두 손을 모으는 신도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곧 시작될 백중법회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다 눈길이 머문 곳은 부처님 전에 놓인 지화. 생화처럼 곱게 피어난 꽃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서야 한지로 만든 꽃인 걸 알아차는데요. 그 정성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절을 올립니다.
10: 연꽃도 금방만 피어나는 거고

0: 그렇죠. 일일이 한 줄을 염색을 드려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져주셔가지고 오늘 영가님들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삼보 부처님과 지장 보살님께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2: 마침내 시작된 백중법회.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힘차게 법고를 울리는데요.

0: 뜬구름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것이 삶이라지만 함께했던 기억과 그리움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그리운 얼굴을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요. 곁에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던 마음을 기도에 담아 전합니다.
1: 마음이 경건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죠. 예, 조상님께 그래도 뭔가를 조금 해드렸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2: 그러니까 신도대 자신이 좋은 데 가서 잘 지내고 내년에 또 와서 다시 만나자고. 내년에 또 만나겠지.
0: 그렇게 올해의 백중도 저물어 갑니다. 다시 찾은 경기도 이천의 작업실. 그런데 오늘은 작업실이 여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스님과 인연을 이어온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두 지화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 지금 꽃을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고 앞에 들어오는 지금 곧 지금 배우는 중이고 계속 꽃을 사랑해가지고 배우고 있는 중인 아주 착실한 제자들입니다.
0: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과 한국 전통 지화 보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지화를 되살리고 제자들과 제작 기술을 나누며 지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스님 어떠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5: 잘 만들었어요.
4: 천천히 잘 봐주세요.
5: 잘 만드셨어요. 옆에서 땡기, 자 이렇게 땡기면 되지. 얘가 확 땡기면 뜨고 찢어지기 때문에 안에 부분만 펴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펴졌다는 거예요.
4: 아, 네.
5: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땡기면서 나중에 이제 맞춘 부분이 있어요.
0: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기술 하나도 정확히 익혀야 한다는데요. 스님은 제자들이 만든 꽃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고쳐주며 제대로 익힐 때까지 몇 번이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6: 옛 꽃을 복원하고 그걸 또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막중하시다는 그 말에 불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아 이건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꽃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스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화에 담긴 불교 의미와 우리 전통 가치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지화와 함께해온 석영 스님. 스님에게 한지로 꽃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느덧 삶의 일부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7: 지화는 불하여 이제 심하다. 이제 지화는 부처님의 꽃이고 마음으로 피운 꽃이다라고 이렇게 또 옛날에 심우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참으로 석영 스님은 행복하군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꽃이 피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됩니다.
0: 한지를 만지고 꽃을 피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석영 스님. 그 꽃에는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전통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스님은 그 마음을 담아 묵묵히 한 송이의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 불교 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고동 경기 동부교구가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 배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생명 평화와 생태계 회복을 바라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으로 상생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내년 묘공당 대인선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한마음선언이 현대적 전시기술의 AI를 접목해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한마음선언이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803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잠수를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사찰 예절을 배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스님 원정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자부대중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나주 다보사가 창건 이래 도량을 읽은 원효스님과 진울스님 등 역대 도사 달의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노래 자랑으로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가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수륙대제와 방생을 봉행하며 온 생명의 평안과 한강 생태계의 회복을 바라냈습니다. 장엄한 수륙작법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까지 상생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강을 마주한 야외 도량에 장엄한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떠난 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넉전춤을 비롯해 바라춤과 나비춤 등 수륙작법이 펼쳐집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이 지난 4일 여주시 천설이 이포보 전망대 주차장 일원에서 한강산사 락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강 생태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2: 생명 그리고 음악이 주는 울림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0: 영산제 전통을 이어가는 스님들이 참여해 장엄한 법석을 펼쳤습니다. 도량을 정화하고 성현과 영가를 청하는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과 관욕, 괴불 이운과 영산작법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1: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신류불성의 생명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있는 만물들과 고혼들에게 불법을 강설하여 해탈로 이끌고자 하는 우주 허공법계에 울려지는 대법석입니다.
0: 수륙대제에 이어 사부대중은 한강을 무대로 대중방생을 봉행했습니다. 미꾸라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우리나라 전통 방생 방식으로 한강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 남한 강변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과 방생의 공덕이 오염되고 지친 한강을 살리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온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3: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를 꾸준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정신과 불교 문화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0: 불자 가수 송우주와 이밀이, 박상현, 제1인, 뮤지컬 배우 박성환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 참여 음악회를 펼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수륙제와 방생, 문화공연을 하나의 장으로 엮어 올해 네 번째 법석을 회향한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불교의 생명 존중 정신을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와 연결하며 한강에서 상생과 자비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내년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탄신 100주년인데요. 이를 앞두고 한마음선언이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현대적 전시기술에 AI를 접목해 선사의 삶과 가르침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묘공당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인 내년. 이를 맞아 대규모 기념 전시회를 추진 중인 한마음 선원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앞서 부처님 전에 시작을 고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05일간 조계사 인근 아라아트센터에서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대규모로 열립니다. 사부대중은 전시회 취지를 들은 뒤 선사의 사상과 AI 영상을 관람하며 의미를 새겼습니다. 일체 재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을 대주제로 현대적 전시기술과 최첨단 AI 기술을 융합해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6: 우리 사부대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큰 스님께서 걸어오신 100년 열반 후에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시장에 펼쳐질 겁니다.
5: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태원에서 태어나 각고의 수행 끝에 한마음 도리를 깨치고 자비의 삶을 살아온 대행선사의 발걸음이 담겼습니다. 고불식에서 해수스님, 해솔스님, 청백스님이 차례로 헌화하며 원력을 모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아트센터를 여법하게 채울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길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7: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성의 불빛이 더욱 밝아지고 한마음의 도리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5: 이번 전시회는 유품 전시를 넘어 미디어 아트와 메시지 중심의 현대적 연출로 꾸려지는데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법문을 학습한 한마음 선언 AI를 도입해 관람객들이 생활 속 고민을 상담하고 경책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선언에서는 전 대중이 참여하는 굿즈 공모전 등 부대 행사도 병행하며 본격적인 전시 기획과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행선사의 발자취와 사상을 다채롭게 구현해낼 이번 전시에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팔공산 동화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별난 잠수를 진행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은 청소년들은 산사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팔공산 자락에 텐트가 하나 둘 자리를 잡습니다. 친구들과 직접 잠자리를 마련하고 익숙한

0: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803 동화사가 지난 3일 중고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청소년 휴식 프로그램 별난 잠수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쉼을 얻고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사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부터 공양과 예불까지 청소년들은 직접 사찰의 일상을 경험하며 불교 문화를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1: 일이 생기면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크게 내쉬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0: 저녁에는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외 마당에서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불멍, 별멍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스님과의 만남에서는 다과를 나누며 평소 궁금했던 점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즉문즉설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 별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함께 별과 함께 이 우주의 모든 그런 돌아가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0: 휴대전화와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 자신에게 집중해본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예불과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에 앞장섰던 설산당 원명 스님이 원적 23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뜻을 다짐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국제포교의 길을 개척한 설산당 원명 스님. 스님의 영전에 꽃을 올리며 생전 가르침과 포교 원력을 다시 떠올립니다. 연등 국제선언이 지난 3일 설산당 원명 스님 원적 23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상자인 원명 스님은 러시아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국제포교의 길을 나섰습니다.
5: 40주년 기념회가 됐는데요. 예, 창건주이신 은사스님께서 창건 보니까 날짜하고 입적하신 날짜가 거의 똑같대요. 그래서 23주기 및 이렇게 40주년 기념법회 날이 되었습니다.
4: 1987년 서울 소격동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시작한 국제포교의 뜻을 강화도에서 이어온 연등국제선언. 다례제에 이어 연등국제선언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원명 스님이 세운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불교를 알리고 참선을 지도하며 한국불교 세계화 기반을 넓혔습니다. 사부대중은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원명 스님의 뜻을 되새기고 국제포교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6: 영어로 교리를 가르치고 참선을 지도하던 그 작은 법당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사랑방이었고 조계종 국제포교사가 처음 길러진 자리였습니다.
7: 많이 모여서 예전 옛일을 추모하고 또 이제 앞으로를 더 이제 연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4: 특히 연등 국제선언은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 해마다 50여 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찾아 한국 불교와 선수행을 체험하는 국제포교 도량입니다. 주지 해달 스님은 앞으로 내외국인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도량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8: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활동을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세워서 연등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모임도 또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국제포교사에 같이 포교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4: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전하겠다며 길을 나섰던 설산당 원명 스님. 스님이 일군 국제포교의 토대는 오늘날 연등 국제선언이 세계 각국 수행자를 맞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덕승총림 수덕사가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당 성우대선사 탄신 177주기 다례제 및 역대 산중 대덕스님 합동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는 지난 4일 경내 대웅전에서 덕숭총림 방장 달아 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주지 도신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등이 참

0: 참석한 가운데 추모다례제로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는 경어선사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본래의 맑은 마음자리로 돌아가 참된 진리를 체득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다례를 모시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다례제는 영단을 향한 대중삼배와 죽비 삼성에 맞춘 입정을 시작으로 헌다 및 헌양, 종사, 영반, 의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설법전에서 제3당 정원대선사 96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회 대표 해창스님,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은 지난 4일 천불선언을 부흥시켜 호학양성에 매진한 재산스님 열반 96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재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자며 직지사의 가풍이 천년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좌고 우면하지 않고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당 정원대선사는 1873년 해인사에서 우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천불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으며 193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정화와 선풍진작에 앞장섰던 초부당 저금대선사의 열반 65주기 추모다례제가 공주신원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3일 대웅전에서 회주 중화대종사,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종회의원 종봉태진스님, 신원사주지 성관스님, 문도대표 해법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다례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다례제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큰 스님의 깊은 선사상과 자비행을 본받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관스님은 다례제에 동참한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금대선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초부당 저금대선사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마곡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불교 정화운동에 헌신하다 지난 1961년 법납 39년 세수 6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많은 보물을 간직한 절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를 가꾸며 시민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전법도량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켜올 수 있게 해준 역대 조사 다례제로 과거와 소통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다보사 불자들의 특별한 가을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 나주 금성산 천년고찰 다보사. 초가을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내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보사는 지난 3일 창건 이래 도량을 일군 역대조사 달의 문화제와 어린이 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다보사를 세운 신라의 원효스님과 고려의 보조진울스님, 조선의 서산대사 휴정스님, 그리고 근대 천진도인으로 불린 우화스님, 봉암사 수자로 존경받던 정명스님까지 다섯 분을 기리는 다례제가 먼저 열립니다. 같은 시간 아이들은 다보사와 다보사 부처님을 주제로 동시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오후엔 시상식과 노래자랑으로 신나게 놀고 즐겼습니다. 다보사의 역사와 수행을 이어온 과거 스님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보사를 온전히 지켜나갈 미래세대 아이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2년 전 소임을 시작한 주지 만민 스님과 신도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입니다.
2: 나주 다보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 사찰입니다. 역대 조사 다례제와 어린이 축제처럼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법 도량 다보사를 일구어 나갈 계획입니다.
1: 어린이 잔치에는 전남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연휴를 맞은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아이들의 글솜씨, 그림솜씨를 뽐냈습니다.
3: 네, 와서 보니까 그림 그릴 수 있게 벽화처럼 뭐가 그려져 있어서 그걸 따라 그려서 잘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1: 이날 글짓기 대상을 차지한 박주경 양은 한국 문학계를 이끌 미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4: 보슬보슬 여우 비가 내린다. 스님은 새벽녘부터 기도를 한다. 누르잠을 잔 동자 스님은 아침녘에 기도를 한다. 나무 아비탑을 관세운 보살 탁탁탁 목탁을 치는 부처님 소리가 들린다. 절의 풍경이 온세미로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1: 와.

0: 천진물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스님과 불자들의 표정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일곱 가지 보배가 땅에서 솟았다는 창건설화처럼 아름다운 정각과 많은 성보들, 그리고 보배 같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다보사 달의 문화제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회암사지 출토 영락 장식을 공개한 특별전과 함께 영락의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고고 미술사적 연구 성과를 더해 회암사가 지닌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왕실 불교의 중심지였던 양주 회암사지. 이곳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은 불상이나 보살상에 직접 조각하거나 부착하는 일반적인 장엄구와 달리 별도로 제작한 독립적인 장엄구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영락의 고고 미술 사학적 의미와 제작 기법을 밝히기 위해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19일 박물관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영락 장식이 남긴 고리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불상 몸에 직접 붙이지 않고 별도의 줄에 연결해 착용하는 거리형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또 주장식의 너비가 약 8cm, 이음 장식도 4에서 6c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160에서 200cm 안팎의 보살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 이러한 거리형 영락은 남송의 새로운 장엄 기법을 수용, 발달해 고려와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회암사지 영락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거리형 영락 장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X선과 CT 등 비파괴 분석을 통해 영락의 내부 구조와 재료를 파헤치자 1mm도 안 되는 얇은 순동판을 두드려 형태를 만든 뒤 문양판과 지판 등 여러 금속판을 조립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장으로 만든 단판형과 앞뒤로 문양판을 덧댄 적층형이 함께 확인됐으며 금속판을 연결하는 데는 정교한 은땐질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또 표면에서 발견된 여러 차례 도금층을 볼 때 제작 이후 개금이나 보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호박으로 알려졌던 적갈색 보석은 수정으로, 백색 보석은 남유리와 진주로 각각 밝혀져 당시 장인의 뛰어난 공예 수준을 입증했습니다.
4: 1mm 미만의 얇은 구리판 3개를 조립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정들을 이용해서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저희가 우선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얇은 금속판에 문양을 새기고 다양한 보석을 정교하게 조립한 회암사지 영락.
5: 독립적 장엄구로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락 장식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회암사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발걸음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작은 유물 하나에서 시작된 연구가 회암사지의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이고요. 나아가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회암사지 영락장식에 대한 연구는 당시 불교 장엄 문화와 회암사의 역사적 위상을 밝히는 새로운 단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천년고찰 강릉 보현사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2016 보현사 산사 천년 문화제를 열고 전통 불교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문화제에는 산신대제와 삼대화상 달해제 등 천년 산사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법문에 나선 월정사 회주 정겸 스님은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온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당부했습니다.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사찰 음식 전시는 김치와 장아찌 등 사찰 음식의 전통과 지혜를 선보였으며 차 문화와 불교 문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산사 음악회에는 엔젤스 합창단과 가수 이혜원, 정승일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로 가을 산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차단법인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가 지난 3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제22차 시연회를 보행했습니다. 시연회는 광주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호산 스님과 범은 명인 해령 스님, 이수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련,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호산스님은 오늘 봉행하는 영산제의 장엄한 법음이 널

울려 퍼져 광주 시민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4년 광주 무형 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된 광주 전통 불교 영산제는 매년 호국 영령과 유주무주 일체 고혼, 5.18 민주항쟁 영가의 극락 왕생과 일체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실현회를 봉행해 왔습니다. 금강산 화암사가 개천절을 맞아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산신대제는 성곽스님을 법주로 관욕과 신중작법, 권공, 작법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동참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서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지 대현스님은 남북 평화와 번영을 발언하며 화암사에 모인 모든 분들의 행복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화암사는 신라 질프일사가 창건하고 조선 정조 때 가순궁의 원당인 미타암을 세운 수바위로 널리 알려진 미륵도량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있습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법문이나 사찰 소개의 중심이던 불교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아주 과감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담은 쇼필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불교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냅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춤과 영화 그리고 불교가 만나는 특별한 작품 부타 핸즈 프리퀄의 곽용근 감독님을 모시고 불교는 어떻게 젊은 세대와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네,
0: 저희 BTN 불교 TV 지대방 시즌 3를 네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아, 영광입니다.
0: 아, 네, 예. 바쁘실 텐데.
1: 아닙니다.
0: 우리 지대방 시청자를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네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1: 안녕하세요. 저 영화 부다인스 프리퀄의 감독 곽용근입니다. 아,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고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들이 감독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앞서서도 이제 화제가 됐다고 소개를 네. 드렸는데요. 장안의 화제라는 말이 감독님을 위한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다 핸즈 업 프리퀄이 화제몰이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1: 아,
0: 저도 이제 이 쇼트를 지나가다 봤거든요.
1: 아, 네.
0: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체감이 좀 되시나요?
1: 예, 뭐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0: 연락이 오고.
1: 예, 특히 네. 영화사 쪽이나 예, 투자사 쪽에서도 연락을 좀 많이 주셔서
0: 그렇군요.
1: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감독님이 거기 출연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감독님께 네.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

0: 생각을 한다. 그거는 뭐 체감하는 정도가 네, 엄청나네요, 사실은. 정말 화제몰이 중인 것 같습니다. 또
1: 감사합니다.
0: 제가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또 잠깐 봤거든요. 네, 그 동작은 너무 귀여워서 끝까지 안볼 수가 없습니다. 또 수녀님은 참, 잘 캐스팅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8월 16일에 아주 더 기쁜 소식이 도착을 했어요. 이 붓다 핸즈 프리퀄이 인도 벵갈루루 이 영화제에서 3등 수상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땠습니까? 기분
1: 솔직히
0: 좋으실 것 같은데, 네.
1: 일단 원래 모든 영화제들이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 선공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된 경우에는 좀 페널티라고 해서 좀 감점을 받는 요소라서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저희 스태프들도 많이 기뻐서 많은 또 격려, 축하 이런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0: 유튜브로 쇼츠가 공개돼서 3등이구나. 안 그러면 1등 했을 텐데. 네, 그러셨군요. 네. 이 부타 핸즈업이라는 이 제목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부타 핸즈업이라고 독특하면서도 대중적인 제목은 감독님의 아이디어이신가 아니면 누구 아이디어인가 궁금합니다.
1: 당연히 제가 했고요. 만들게 된뭐 특별한 이유는 일단 부다라고 하게 되면 뭐 부처님도 있을 수 있고 뭐 신도
0: 그렇죠.
1: 분들이나 이게 불교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그냥 통칭으로 그냥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핸즈업. 대중적으로 뭐 손들어 부처 핸즈업 이러잖아요.
0: 그렇죠.
1: 깨달은 사람들이요. 뭐 리듬에 맞춰 손으로 버쩍버쩍 들어봐라. 라는 걸 어떻게 묶어볼까라고 하다가 핸즈업 부다. 그래서 아유 부다 연습이 좋겠다라고 해서 짓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 대중들에게 아주 성황리에 선보인 부타 핸즈 프리퀄은 본편에 앞서서 서사에 이 근원과 인물들이 내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 주실까요? 그래도 된다면.
1: 장편은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프리퀄은 동자승 캐릭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0: 그랬군요.
1: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사고와 어떤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는가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고 장편 영화에서는 이 아역 주인공 말고도 성인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그 성인 주인공도 이 단편에 나온 동자승처럼 원초적인 자기의 본능과 그 약간의 절제된 환경에서의 자기의 본능이 약간 눌러져 있는 상태의 성인 주인공이 동자승을 만나서 다시 본능을 깨우면서 둘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 아니면 성공 스토리? 그렇게 알게
0: 그러면 그
1: 되십니다.
0: 동자가 성장한 성인이 아니고 다른 스토리가 되나요? 아니면
1: 동자승 그대로고요.
0: 동자승
1: 성인
0: 그대로고.
1: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한명 들어옵니다.
0: 그렇군요. 다음에는 동료도 좀 출연을 시켜 보세요.
1: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동자만 나올 게 아니라 동료도 나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타 핸즈업 이 프리퀄을 제작하면서 중점을 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1: 일단 대부분의 영화 그리고 서사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작품들이 대사 전달력이 먼저 우선시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먼저 원초적인 몸짓으로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게 어떨까? 이걸 다 대사로 풀고 모아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드는데 그냥 동자승의 원초적인 본능에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전달해 보자. 그래서 이 친구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 거라고 보시면
0: 그
1: 됩니다.
0: 동자의 눈높이로.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동자가 가장 설명을 쉽게 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성당으로 갔군요.
1: 그 친구 입장에서는
0: 그
1: 뭐 그냥
0: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신선했습니다.
1: 본능에 따라 가게 된 거니까요.
0: 그렇죠. 본능에 따라. 그러면 이제 우리 감독님의 시선으로 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어질 본편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1: 아유,
0: 기대가 되는데 이 부타 핸즈업은 깨달음과 자비의 메시지를 담아서 좀더 확장된 자.

0: 장편 영화로 전 세계 관객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들의 기대가 이 쇼퍼만 봐도 사실은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더욱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1: 아,
0: 하는
1: 예,
0: 생각이
1: 감사합니다.
0: 듭니다. 내용
1: 예.
0: 살짝만 좀
1: 아,
0: 공개해
1: 예. 앞서
0: 주시죠. 네.
1: 말씀드렸듯이 그 성인 여주인공이
0: 네.
1: 한물간 케이팝 가수입니다. 한물간 케이팝 여가수가
0: 네.
1: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자기한테는 이제 한물갔기 때문에 일생 일대 최대의 고비가 찾아온 건데,
0: 그렇죠.
1: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절에 동자승이 있는데,
0: 네.
1: 이 동자승이 자기가 봐왔던 어린아이의 어떤 춤선이나 뭐 이런 몸짓이나 이런 게 전달력을 이게 뭐 남다르다 보니까
0: 네. 네.
1: 여기서 이 친구가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자기 본능을 깨우면서 예, 자기 마지막 콘서트를 위해서 동자승과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0: 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꼭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감독님의 그 아이디어가 기발해서 앞으로, 아, 불교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언어로 불교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떤 부분이실까요?
1: 일단 동자승이 이 연불 예, 개송을 하는데 일단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예.
0: 그렇죠.
1: 그리고 개송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0: 네.
1: 합장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도 좀 우스워서
0: 그렇죠.
1: 동자승한테 이 개송을 함에 있어서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개송을 하지 말고 그 개송을 함에 있어서의 너의 표정이 계속 전달하는 뜻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가 감당하기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춤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춤이라 하면 그냥 노래가 나오고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데 저희는 반주에다가 대사를 삽입을 했거든요.
0: 네.
1: 음악 반주에 대사를 삽입해서 음악이 정해놓은 구간 안에
0: 네.
1: 이 대사를 꼭 집어넣어서 넘어가도 안 되고
0: 네.
1: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사를 하면서 자꾸 음악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이 대사가 딱 존재해야 되는데 다음
0: 네.
1: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근데
0: 예.
1: 이게 좀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음악 안에 이 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0: 네.
1: 대한 압박 때문에 마리아 수녀도 그렇고 동자승도 그렇고 연습을 좀
0: 그렇죠.
1: 많이 했습니다.
0: 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 붓다 핸즈 프리퀄 이야기를 하면서 동자승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 현진영의 아역 배우 서도중 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춤선, 어린 동자가 저렇게 춤을 잘 춘다고, 네, 사찰 큰 마당에서, 내지는 큰 법당에서 저 아이가 춤을 추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근데 보통 춤선이 아니더라고요. 또그 환한 미소, 정말 보배스러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그 웃으면서 수녀님하고 같이 맞춰서 춤추는 거 보니까 보는 사람까지도 기분이 환해지고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도중 군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캐스팅을 하셨는지 서도중 군을 캐스팅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전국에 있는 아역 연기 학원과 댄스 학원은 다 연락을 해봤고, 그거에서도 못 찾아서, 그다음부터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아역을 다 찾았습니다. 정말
0: 그러셨구나.
1: 많은 시간과 인력들이 투입돼서
0: 네.
1: 찾았는데, 그 이유는, 정해진 춤은 모두 다 잘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케이팝 가수 따라하기 춤 이런 건데, 이런 춤을 잘 추는 친구도 너무 많지만,
0: 네.
1: 이 춤을 자기 것처럼 소화하는 친구는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인스타나 이런 걸 뒤져서 찾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딱 독특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가 눈에 띄어서
0: 네.
1: 서도중 군을 뽑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친구는 어떤 음악을 주던 간에 그 음악을 약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10초 정도의 시간을 주면 근육이나 관절이 슬슬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냥 둥둥둥만 해도 근육의 움직임이 쿵쿵이 있으면 쿵쿵에 맞는 근육도 있는데 네. 이는 둥둥둥만 해도 다르게 하고 쿵쿵쿵만 해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봐라. 그래서 이쪽에 좀 더 난이도 있는 거를 줘봤는데 네. 잘 못하겠죠. 아무래도 어리니까. 근데 그렇죠. 이 친구의 특징은 집중력입니다. 예, 자기가 집중을 못하면 네. 집중을 해서 그 뜻이 뭔지 모르면 몸이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어리니까 우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레는 아니었는데 네. 라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얘는 이해를 못하면 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음악인데 자기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그래서 그랬군요.
1: 이 녀석 봐라. 그래서
0: 제법인데요.
1: 이제 충분히 이해시켰습니다. 네. 지금의 음악은 너의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봐라고 했는데 그걸 할 때 저 이거 놀랐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아주 보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딱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네.
0: 감독님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쇼폼을 잠깐 보면서도 네네. 동자가 관절이 따로 노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네.
0: 관절 관절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1: 네네네.
0: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동자승 현진역을 캐스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네. 영화 전체 110분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와. 그러려면은 하다 보면은 원래 갖고 있던 캐릭터에서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가 평상시 살던 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0: 그렇죠.
1: 어쩔 때는 울어야 되고, 어쩔 때는 슬퍼야 되고, 어쩔 때는 기뻐야 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갈등 구조에서의 감정 변화를 오늘은 이렇게 찍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친구가 앞서 얘기했듯이 갖고 있는 집중력에 대해서를 네. 제가 높이 샀던 부분이 너 앞에서 이런 감정이었는데 이 감정을 연결해야 되라고 했을 때 그 연결을 본인이 깨우치고 먼저 몸으로 이렇게 슥 꺼내더라고요. 먼저 스피치보다는 자기가 먼저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감정을 딱 잡히고 나서 한번 슛 가볼까? 그러면 탁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라면 영화 110분에서 탄탄하게 자기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스토리와 서사를 쭉쭉쭉쭉 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조연들이 거꾸로 이 친구를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서도준 군이 아마 전생에 춤꾼이었나 봐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어린 동자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1: 저희 시대 듣기에는 태어났을 때 응애도 그냥 응애 막 이러면서 이 녀석은
0: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냥 신이 나서 막 태어났을 거다라는 얘기 됐습니다.
0: 리듬이 막 몸에 배어있는 느낌. 그런데 이제 홍윤아 배우하고도 아주 호흡이 잘 맞았어요. 호흡이 좋았는데 평소에 이 홍윤아 씨가 굉장히 밝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밝은 이미지가 작품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22여 분의 길지 않은 런닝 타임이지만은 둘의 관계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일단 홍윤아 씨는 전직 이제 흑인이셨고 처음에 그분을 섭외할 때 수녀님이지만 좀 더 특별한 캐릭터와 약간 외형 그리고 누가 봤을 때도 좀 저럴 수는 저런 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상식을 좀 비틀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보니까 찾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좀 놀란 게 정극인들, 우리나라 연기자분들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캐릭터에 대해서에 대한 감정에 대한 약중강이라든지 아니면 수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을 제가 약간만 요구했는데도 그걸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역으로 제가 이런 감정이면 카톨릭이나 종교계에서 조금 기분 상하지 않으실까 감독님이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너무 좀 굉장히 고마웠고 또 이번에도 물론 이제 불교에서 자문도 구했지만 네. 또 천주교 쪽도 자문을 구하면서
0: 그렇죠.
1: 많은 네.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흡족하게 마리아 수녀 홍윤아 씨에 대해서는 극찬을 네.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네. 현장에서 저희가 너무 외려
0: 네.
1: 걱정은 아예 없었고 너무 고맙고 더해 주셔서 네. 역으로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0: 그랬군요.
1: 너무 기쁘게 사랑했습니다.
0: 저는 네. 이제 홍윤아 씨하고 동자하고 네. 막 댄스를 하는데 뭐가 딱 떠올랐냐면 오래전에 영화잖아요. 네, 네. 그 천주교 수녀님들이 나오는 영화 시스터 액터.
1: 네, 네.
0: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재밌겠다.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음악은 이제 범패가 대표적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연불 소리. 저는 제가 옛날에 라디오 방송을 할 때 누군가가 이제 악기를 다루는 서양 악기 네, 주로 네. 이 연주자들이 많이 이제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악기를 하나 다루거든요. 스님이요? 어떤 악기요? 목탁.
1: 네.
0: 제가 목탁 잘 다룹니다.
1: 네네네.
0: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범패하고 이 연불 소리가 현대적 비트가 같이 어우러진다면 또 어떻게 이게 어떤 소리를 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범패와 연불 소리가 어우러지는 이 현대적 비트. 네, 이런 음악적 시도 또한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악이 극중 무대 그 장면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네. 활용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 아, 네. 네. 감사합니다.
0: 그걸 어떻게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셨을까?
1: 일단 네. 먼저 좀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저희 장편에서는 말씀하신 고전
0: 네. 네. 네.
1: 그리고 전통 악기가 꽤 많이 들어오면서
0: 네.
1: 여기 힙합 비트와 이런 것들이 그루브하게 연결되면서 이미 음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아직은 미공개고 사실 이번에는 마리아 수녀님과의 컨셉 때문에 약간 네. 제일 좀 코믹스러운 장르만 택해서 이번 음악이 나온 거고
0: 네.
1: 장편에는 음악이 정말 다양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전통 악기, 아주 세련된 케이팝, 네. 뭐 남미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잔치라고 해도 말할 뭐 거의 될 정도로 하는 건데 그런 이유들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추구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에서의 음악이라는 건 저한테는 연기자 다음 조연들이 얘기해 주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대부분 음악은 그냥 감정을 받쳐주는 대사라고 생각, 그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저희 영화에서는 음악은 동자승이 춤을 출 때 옆에서 대사처럼 얘기해주는
0: 네.
1: 그런 장치로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다르게 아마 춤에도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0: 네.
1: 그 감정에 더 이입할 수 있는 장치로 음악을 장르를 결정하고 음색을 결정하고 멜로디를 구성해서 조연처럼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는 게
0: 네.
1: 목표였고 그거를 일부 달성한 것 같아 좀 뿌듯합니다.
0: 네, 그러시군요. 그 이제 전통과 현대
1: 네.
0: 이게 어떤 비트에서 전통적인 비트와 현대적인 비트가 어떻게 어우러지나
1: 네,
0: 이것도
1: 네.
0: 참 궁금하긴 한데요.
1: 네, 네.
0: 우리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
1: 네.
0: 이 혹시 감독님이 사찰에 가서 범종루에 걸려 있는 큰 북,
1: 네네.
0: 내지는 범종, 대종,
1: 네.
0: 하고 그 운판,
1: 네.
0: 이런 거 걸려 있는 거 봤죠.
1: 네, 자주 보죠.
0: 네. 네,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 네. 예불을 할 때 그 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북 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여름에 습기가 많을 때 북소리 안 납니다. 네, 겨울에는 아주 그냥 북이 탄탄해져가지고 소리가 너무 잘 나요. 근데 어른 스님들 안 보실 때 우리가 이 북을 이렇게 치면서
1: 네.
0: 얼마나 흔들어 보겠습니까? 이러고 나름
1: 느낌
0: 있습니다. 네, 느낌 있습니다. 그게 문득 네. 생각이 났어요. 내 어린 시절에
1: 네.
0: 벚꽃을 배울 때
1: 네네네.
0: 우리 도반들하고 장난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
1: 네.
0: 그 사물을 이용하는 사물의
1: 네.
0: 소리들 악기처럼 이용하는 것도 참 다음에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1: 제가 방금 스쳐가는 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꼭 적용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이 네네.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동자승 현진의 네. 이 자유로운 상상력이 확장되는 시각적 장치로 AI를 활용해서 그 판타지 장면은 네네. 아주 보는 재미를 더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이 네. 그렇게나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AI가 저렇게까지 잘 예. 그려주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 불교 안에서의 두 보살님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확실하게 캐릭터를 만들어 내셨는데 어떻게 두 분 이 보살님을 이렇게 출연을 시켰을까? 그 묵직하신 분들인데.
1: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그냥 네. 누구나 그냥 보면 묵직하시고
0: 네.
1: 그리고 근엄하시고 엄숙하고 그리고 네. 다가갈 수 없는 존재.
0: 네.
1: 그리고 무작정 내가 빌기만 해야 되고 들어주실지 모르지 모르지만 그 이상도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0: 네.
1: 만약에 아이라면 맨날 보던 게 그거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친구 동자승이라면
0: 그렇죠.
1: 밖에 나가면 그 푸근한 아줌마들
0: 네.
1: 그리고 선한 어르신 어른들 이런 거를 보면서
0: 네.
1: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서 요즘 친구들도 또 가장 또 힙하고 재밌고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거라서
0: 네.
1: 관세음보살님이 추구하시는 거 지장보살님이 추구하시고 그 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틀어지지만 않는다면
0: 네.
1: 예. 캐릭터를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뭐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그냥 인자하시고
0: 네.
1: 막 그냥 모든 민원을 들어주시는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분이고 그냥 인자하시고 말씀도 네. 없고 웃음만 많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분한테 혹시 라미란 배우처럼
0: 네.
1: 따다다다다
0: 네.
1: 수다 그리고 잔소리 많은 분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
0: 네.
1: 다만 이게 갖고 계신 방향성이나
0: 네. 예,
1: 그 각 보살님의 각 그런 뜻을 해치지는 않는다면
0: 네.
1: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잡았고 지장보살님도 사실은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법무장관 같은 뭐 이런
0: 네.
1: 심사하시는 분한테 약간 좀 선한 느낌의 여리여리한
0: 네. 예.
1: 중년 아저씨의 충청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넣어서
0: 네.
1: 근데 이게 저희 영화에서 가장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뭐 지점이라서 만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0: 아, 그러셨구나.
1: 다만 이제 이게 제 영화에서 오랜 기간을 잡아먹는
0: 네.
1: 시간이었으면 너무
0: 고민을 시간이...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미디어로 영상 많이 만들어서 포교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1: 아,
0: 얼마 전에 이제 전국문예회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요. 네. 미디어 아트로 제작해 오신 그 교수님이 아 부처님이 뭐 그 비구니 회관에 양쪽에 문수보현 보살님 네. 조성이 돼 있는데 그냥 세상 구경을 두 분 슉 날아서 가시고 또 부처님이 처음 딱 나오실 때 이러고 춤을 추고 나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1: 예.
0: 아이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이 뭐랄까 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0: 네.
1: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훈육하는 방식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0: 그럼요. 예.
1: 그 훈육에 맞게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살님이나 부처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더 친근하게 그렇게 네. 다가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런 그 캐릭터로
1: 네네.
0: 세상에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1: 네.
0: 네,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눈 맞추기 하면서
1: 아,
0: 그런 모습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붓다 한저 프리퀄의 곽용근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고품격으로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1: 네.
0: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감독님을 이렇게 딱 뵈면서 아 감독님 스타일이 힙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감독님을 안무가로 아,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영화를 이렇게 연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1: 네, 뭐 솔직히 춤으로는 할 만큼 해본 것 같고 아. 예. 뭐 어떤 장르든 어느 장소 매체를 떠나서 다 해본 것 같지만 그때만 느꼈던 제 개인적인 갈증은 대사를 그렇게 많이 해서 전달을 서로 해도 네. 결국 영화관 가서 보는 사람들은 재미없고 저게 말이 돼? 저거 개연성이 맞아? 이러면서도 뭐 시나리오를 못 쓴 것도 아닌데 네. 뭐가 문제일까? 그럼 나도 내가 잘했던 걸 가지고 저 대사만큼 전달력만큼을 한번 영화에 적용해보자. 그래서 도전했는데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안무와 영화는 네. 모두 다 뭐랄까 춤이라는 거는 동작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네, 네. 영화는 이제 모든 뭐 연기를 통해서 네. 그 감정을 다 전달하는 건데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네. 감독님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 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1: 여러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직접적이다.
0: 네.
1: 근데 안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절이 바깥으로 안 움직이듯이 네. 그거의 범주 안에서 펼칠 수 있는 체력의 한계까지 계산하면서 그리고 또 땅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런 뭐 어떤 중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모든 영화는 모든 상상을 총동원해서
0: 그렇죠.
1: 각 개인별에 갖고 있는 캐릭터 뭐 그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사람과 줄거리를 이어가고 그게 어떤 공간이든 간에 기술과 자본이 합쳐져서 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전달력 측면에서는 춤과 영화는 별 차이가 없지만 하지만 이 전달력자 전달하는 그 개수가 네. 많고 풍부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영화지 않나
0: 네.
1: 싶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독님은 그냥 영화 감독부터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풍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춤이라는 세계를 알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몸의 쓰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보다 몸의 움직임이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말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세치혈하고
0: 네. 맞습니다.
1: 어쨌든 진실일 수 있고 거실일 수 있고 그걸 판단하는 거 솔직히 입하고 표정밖에 없지만
0: 그렇죠.
1: 몸짓은 입만 빼고 다 보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적인 진실을 더 찾을 수 있는 전달력이라면 몸짓을 저는 우선으로 꼽고요. 아. 예. 말도 물론 중요하고
0: 그렇죠.
1: 거기에 또 진실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상대방에게 풍부한 감정을 전달하는 건 몸짓이지 않을까?
0: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작품 속에서 열 마디 말보다 한 동작의 춤이 더 큰 감동과 공감을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감독님은 네. 이제 이 작품을 그 구상하고 또 감독을 하시면서 네. 배우들에게 요구하는 열 마디 말보다 한 동작의 춤의 의미 네. 어떻게 전달을 하셨고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해내실 건지
1: 네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자한테 체조를 하지 말아라. 동작을 순서대로 할 바에는 그거는 대역을 쓰면 된다.
0: 그렇죠.
1: 하지만 당신이 이 춤을 즐길 때의 그 표정은 누가 봐도 앞에 있는 들렸던 대사와 연결되는 감정이 반드시 전달돼야 된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춤을 추면서 앞에 있는 대사가 연상이 되지 않거나
0: 네.
1: 뒤에 있는 나올 대사에 대한 예비
0: 네.
1: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지문을 다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뭐 현진을 바라보는 수녀의 눈빛
0: 네.
1: 어느새 앞선 감정과 대비 좀 더 네. 따뜻하고 예. 호응할 수 있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환한 미소로 바뀐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오더를 주면은
0: 지문 이해하기가 네. 어렵겠네요.
1: 아, 예. 그 춤을 추면서 그 감정을 막 느끼면서 춰야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춤의 정확도보다는 감정 위주로 전달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0: 아, 야 쉽지 않네요. 지문이 많으면
1: 네. 네.
0: 그러면 성인 배우들이 감독님 보고 네가 해. 이러면 어떡하실라고.
1: 뭐 근데 다행히도 예, 잘 재밌어 해서
0: 네,
1: 예,
0: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100% 이해가 안 될 때는 감독님께 또 여쭤보겠죠. 뭐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이 좋겠습니까? 서로

0: 의논해가면서.
1: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을 갖고 전달하는 건데,
0: 네.
1: 안무가가 발달된 근육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 이거밖에 안 되는데,
0: 네.
1: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0: 네.

0: 이게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의논을 하는 거죠. 이게
1: 그렇죠.
0: 이 동작을 함에 있어서 이 감정이 전달되나?
1: 네.
0: 합의를 봤을 때 뭐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서로가 예.
1: 환상적인 감독님과 배우들의 케미네요.
0: 네. 네.
1: 근데 우리 이제 곽 감독님께 이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모시기 전에도.
0: 네네.
1: 불교를 중심에 둔 영화를 제작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인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네네. 아무래도 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1: 네.
0: 어딘가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1: 네.
0: 저한테는 그렇게 뭐 낯설지 않은 공간이고
1: 아.
0: 근데 어느 날 문득 저도 이제 약간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법당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어폰이 조금 열려 있어 가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이어폰을 막 끌려고 하는데 그 케이스 못 찾아서 제가 그냥 끼웠거든요.
1: 네.
0: 끼어서 듣는데 옆에서 절하시는 분들, 합장하시는 분들, 삼배 드리시는 분하고 음악이 딱 맞아 들어지는 거예요.
1: 그랬어요.
0: 네, 그래서 득득 네. 딱 그 득득 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쫙 올라보시는데 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웃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게 진짜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
1: 네.
0: 이걸 리듬으로 이렇게 엄숙하고 각각의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 소원이니 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물르고 애들 입장에서 그냥 리듬감 있게 살리면 좋지 않을까?
1: 네.
0: 법당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나도 이렇게 듣는데
1: 네.
0: 상상인데 뭐 어때?
1: 어때요?
0: 예, 그러면서 제가
1: 네.
0: 써보면 재밌겠다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이제 우리가 법당에 가서
0: 네.
1: 어느 사찰은 오른쪽일 테고 어느 사찰은
0: 네.
1: 왼쪽일 텐데
0: 네.
1: 그 화엄성중님 계시잖아요.
0: 네, 네,
1: 신중단이라고 하고
0: 네, 네, 네.
1: 거기에 104의 화엄성중님이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불자들을 외워한다. 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0: 아, 네, 네, 네.
1: 그 화엄성중님들의 캐릭터 한번 현실적으로 구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 너무 많은 아이디어, 이 시나리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0: 네.
1: 왜냐하면 사천왕의 역할이라든지,
0: 네, 네, 네.
1: 그리고 뭐 각 그 우리가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그 융화되면서
0: 네.
1: 토속적인 신앙이나
0: 네.
1: 이런 게 다 스팟됐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런데
1: 이제 우리 그 작품을 함께하는 우리 배우들께서
0: 네.
1: 불교를 잘 이해 못하고 또 유 종교를 신앙하는 분도 계실 거고
0: 네네.
1: 이랬을 때 이해도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감독님은 극복을 하셨을까?
0: 처음에 캐스팅할 때 이 친구들이 불교 영화인지 모르고 왔어요.
1: 그랬군요. 그냥 코믹한 영화.
0: 깜짝 놀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쳐야 되나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1: 예.
0: 어찌됐건 불교라는 단어 자체에 아무래도 좀 자식이 믿고 있는 종교에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춤을 추거나 동자승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 친구와 이제 합을 맞추면서
1: 네.
0: 아니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1: 네.
0: 건데 이거 이상의 더 좋은 소통 방식이 있을까라고 하니까 맞네요.
1: 그렇죠.
0: 그냥 재밌으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아주 기꺼이
1: 네.
0: 재밌게 참여하면서 전혀 춤으로의 소통은 문제가 없이 해결됐습니다.
1: 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배우들은 더 많은 거를 경험할 네. 수 있어야 되고
0: 네. 네.
1: 또 자기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종교는 그럴 때는 가로놓기. 가로 안에 딱 넣고
0: 네.
1: 자기가 체험하는 거죠.
0: 그쵸,
1: 그거 얼마나 풍부해집니까?
0: 그럼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그럼요.
0: 그래.
1: 그래서 불자들이
0: 네.
1: 그걸 잘해요. 우리 불자들은.
0: 네.
1: 다른 이웃 종교에 그걸 하더라도 그런 생각 없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독님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궁금했고요.
0: 예,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1: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 SNS의 누적 조회수가
0: 네, 예, 예.
1: 이렇게 1억 회를 기록했다고 인스타그램에서
0: 네, 네.
1: 약 63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네네. 아주 관심이 높으세요. 예. 근데 전 세계 누구나 직관적으로

0: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이 영화가
1: 네.
0: 문화포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
1: 네네.
0: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너무 이제 과찬이신 것 같고. 저는 그냥, 전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뭐지? 다 자막만 봐야 되나? 예. 그 중에서도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던 이 몸짓과 음악들이 또 불교, 예, 동자승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서사 안에서의 이렇게 포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건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격려와 각오가 생기게
0: 아유,
1: 돼서,
0: 정말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무튼 열심히
0: 다음에는
1: 하겠습니다.
0: 불자 대상 드려야 될것 같아.
1: 아이고, 그 말씀.
0: 너무 감동적이고요.
1: 예.
0: 앞으로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작품들 어떻게 계속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 어떤가 궁금하고요. 이 부타 핸즈업 시리즈 이후에
1: 네.
0: 구상하고 계신 어떤 작품, 뭐 작업이 있으실까요?
1: 시나리오는 많이,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0: 제가 팁 드린 것도
1: 아.
0: 가끔 고민해서 시나리오
1: 알겠습니다.
0: 써보십시오.
1: 예. 아주 열심히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시군요. 어느새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1: 아,
0: 해야 될 시간인데요.
1: 네.
0: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감독님 모신다고 했는데, 이 기침 감기로 너무 오랫동안
1: 아,
0: 제가 한
1: 전혀 못
0: 일주일
1: 느꼈어요.
0: 고생을 했는데요. 좋은 목소리로 배워야 되는데,
1: 아닙니다.
0: 이렇게 정말 죄송하고, 우리 BTN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1: 네.
0: 뭐 전하고 싶은
1: 아,
0: 끝말씀
1: 예.
0: 내지는 뭐 앞으로 이런 거, 부타 핸즈업 관심 가져주세요라든지, 말씀 끝으로 좀
1: 네.
0: 해주십시오.
1: 아,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예, 종교
0: 그래요?
1: 방송을 나온 건 처음인데, 이게 BTN 불교
0: 불교
1: 방송에, 불교,
0: TV입니다.
1: BTN 불교 TV라는 자리에 와서 느껴본 거지만, 아, 역시 다르구나. 예, 다른 종교와 좀 다르게, 좀더 푸근하고, 제가 또 익숙해서 그런지,
0: 그렇죠.
1: 아, 네, 이런 분위기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장편 뭐 거의 이제 준비 막바지에 달아가는데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불자분들의 응원도 예, 바라겠고요. 저희 영화 좀 영화 유튜브에 또 부다에서 실물 나오니까 많이들 보셔서 장편 때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독님, 또 다음 좋은 작품 만드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저처럼 감기 들지 마시고, 꼭
1: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좋은 작품 또 나오게 되면
1: 네.
0: 꼭 연락 주십시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시고,
1: 예.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찰과 성당, 동자승과 수녀님. 어른들이 만든 종교적 고정관념을 지운 자리에서 두 존재가 마주합니다. 순수한 몸짓은 종교와 사람을 나누지 않고요, 공존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정진과 성찰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대하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 몇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남종현 불자님, 장정자 불자님, 그리고 한근희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또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예술적인 부처님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대한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열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개 대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일을 쓴 이슬람 여성들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억압이나 자유의 부재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일은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쓰게 된 걸까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려 30여 년간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를 연구하고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분이죠. 동덕여대 오은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0: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지혜 다락방에서는 처음 오셨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동덕여대에 재직 중이고요. 투르크학과 이슬람 여성을 전공하는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0: 네, 교수님. 제가 앞서서 교수님을 유라시아 투르크 전문가라고 소개를 네.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라시아 투르크 전문가는 어떤 연구를 하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이제 유라시아라고 붙인 이유는 투르크 민족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서 이제 그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투르크족 하면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르키예부터 시작해서 아제르바이잔, 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투르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의 뭐 역사, 문화, 언어, 민속 모든 그 이문학적인 그 기반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또 이게 중앙아시아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연방에 뭐 시베리아 알타이 공화국 이쪽에도 투르크족의 투르크족이 기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문명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투르크어 계열을 쓰는 유라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까지를 말씀해 주신
1: 네네.
0: 건가요?
1: 네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0: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동학이나 중앙아시아과는 다른가요?
1: 일단 이제 지역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물론 중앙아시아에서 연구를 하지만은요. 이 투르크학이라는 것을 유독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네.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어떤 문명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문화적으로 얽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학이라는 개념을 또 다시 문명의 관점에서 다시 체계화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제 강연을 듣다 보면 더 친숙해질 텐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생소한 이 분야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실 때는 더욱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1: 처음에는 뭐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문학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정독 도서관에서 이제 논문을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네. 이제 제3세계 문학론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전율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몇몇 나라들의 문학만이 아니라 제3세계 문학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과정에서 이제 투르크 문명권에 대한 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도 그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분야를 확장시켜 가면서 투르크 지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야, 도서관에서 논문 한 편을 보고 이렇게 30여 년간 이 문화를 연구한다는 거 마치 운명처럼 만났다고 표현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도 이 투르크어를 쓰는 이 계열의 문화권들이 그렇게 개방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공부를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거나 어렵다 하는 순간은 없었을까요?
1: 물론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네. 유학 시절에도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론 유학 시절의 외로움이나 뭐 공부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이 학위를 마치고 나서

0: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에
1: 그렇죠.
0: 대해서
1: 네.
0: 어떤 청사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제 그 연구자로서도 제가 뭐 이제 지금 뭐 수십 년 연구를 하고 있지만
1: 네.
0: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또 나의 미래에 대한 그
0: 네.
1: 부분도 함께 고민을 안고 오셨는데, 뭐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대단한 수상 경력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 올려야겠습니다.
0: 네.
1: 지난 7월이죠. 아제르바이잔 문화부로부터 이 투르크학 발전과 국제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0: 네.
1: 공로 메달을 받으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늦었긴 하지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뿐이 아닙니다. 또 2020년에도 아제르바이잔 문학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학자에 오르셨고요.
0: 네.
1: 2014년에는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 최초로 국가 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사실 뭐 오늘 하루 종일 소개를 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그래도 교수님의 연구가 이렇게 타문화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거, 어떤 힘이 있다고 보시나요?
0: 일단 이제 국제학계에서 저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저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1: 네.
0: 한국 학계의 투르크학에 대한 어떤 비전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제르바이잔 문화부에서 수상한 그 부여한 그 공로 메달이긴 하지만
1: 네.
0: 아제르바이잔 지역 연구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번 행사는 그 투르크학 100주년 기념 대회였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네.
0: 이제 투르크학 전반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한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한국인 학자긴 하지만 이 투르크학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1: 네.
0: 그런 연구 업적들을 많이 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자면,
1: 네.
0: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라는 투르크 세계 그 지역 백과사전을 저희가 편찬을 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 저희 20여 년에 이제 20여 명 정도의 집필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세계 최초로 나온 백과사전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국제학계에서는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그 투르크 국가기구와 연계된 투르크 아카데미라는 이제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1: 네.
0: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에서 온그 투르크 학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전이
1: 네.
0: 18세기 이후에 가장 훌륭한
1: 이야,
0: 백과사전이다.
1: 찬사네요.
0: 이런
1: 네.
0: 찬사를 받았고 또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업적을 냈는지 놀랍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투르크학이라는 그 분야를 이제 한국 학자가 리더하고 있다라는
1: 네.
0: 측면에서 이제 그 국제학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저희 올해 2026년 3월에 동덕여자대학교에 이제 제가 주도를 해서
1: 네.
0: K 실크로드 투르크학과라는 대학원을 학과를 새로 신설을
1: 네.
0: 했거든요. 근데 그 학과의 그 시스템 자체가 투르크 세계 지역학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만든 또 어떤 최초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제가 국제학계에 나가서 많이
1: 네.
0: 소개를 했고 어필을 했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고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 학자가 해나가고 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1: 네.
0: 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성 학자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굉장히 권위적인
1: 좀
0: 그 가부장적인
1: 보수적이죠, 네.
0: 문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또 놀라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0: 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을 편찬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들것
0: 네.
1: 같은데, 마찬가지였을 것
0: 네.
1: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가 대중에게 좀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또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0: 제가 이제 2016년도 2월에 동덕여대 부설연구소로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를 이제 신설을 했어요. 설립을
1: 네.
0: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국내에 투르크학이라는 개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투르크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국내에 없었어요.
1: 아예
0: 그래서
1: 없었나요? 네.
0: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투르크학을 연구를 주도하는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뭐 세미나, 콜로퀴엄을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그 이제 매달 주관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화에 전 기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면에서도 뭐 번역 작업이라든가
1: 네.

0: 아니면 그 이제 특수어긴 한데 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거를 이렇게
1: 네.
0: 학생들에게도 이제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외국 대학에서 저희 연구소랑
1: 네.
0: 공동으로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뭐
1: 아.
0: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뭐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이
1: 협력,
0: 들어와요.
1: 협업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0: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단순히 학술이나 연구 작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관외 교
1: 네.
0: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래도 투르크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함께하는 이 시간도 대중에게 또 유라시아 트루크 문화를 알리는 또 다른 걸음이기도 하잖아요. 교수님과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오늘 주제를 베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이슬람 여성의 베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호기심도 많지만
1: 맞아요.
0: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일을 쓴 여성은 무조건 이제 억압받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 억압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만 보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1: 맞습니다.
0: 가지 어떤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좀더 깊이 있는 그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이웃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베일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정말 호기심이 많거든요. 베일을 쓴 이슬람 여성들을 보면 궁금증은 많지만 제대로 알려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겠죠? 먼저 강연 청해도 될까요? 강연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베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슬람 여성의 히잡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베일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뜻밖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베일은 이슬람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슬람권의 여성과 그 문화를 연구했었는데요. 베일이 단순히 머리와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신앙도 있고 신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성 자신의 선택과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일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먼저 베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9월 이란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22살의 여성 지나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 도덕경찰의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금 중에 쓰러졌고 끝내는 세상을 떠났고요. 이 사건이 이란 전역에 거대한 시위로 번졌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널리 울려 퍼진 구호는 여성 생명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두른 천안장이 문제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베일을 둘러싸고 여성의 존엄, 생명, 국가의 통제, 시민의 자유가 한꺼번에 드러난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베일을 벗으면서 항의했고 어떤 여성은 베일을 쓴 채 그 항의에 연대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베일을 썼는가 벗었는가 이런 게 아니죠. 누가 그 선택을 명령했고 여성은 스스로 그 베일 착용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일은 종교 복장을 넘어서 생명과 자유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성의 의복이 어떻게 국가 권력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적인 거고요. 개인의 몸에서 자기 표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 종교적 믿음, 가족, 공동체의 기대, 국가의 규범 이게 한자리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베일을 써야 된다라고 명령하면 베일은 당연히 통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국가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해도 당연히 이때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베일이 한 여성에게는 신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강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에게는 저항과 정체성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의 의미는 그 의복, 천, 그 자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베일을 둘러싼 관계와 권력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일은 어디에서 시작됐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도 베일을 썼다면 누가 베일을 쓸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베일은 어떻게 여성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세 질문을 풀고 나면 베일을 단순히 억압이다, 신앙이다 이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무슬림 여성이 머리나 몸을 가린 그 베일을 히잡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히잡은 명칭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히잡은 그러니까 베일의 통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오늘날 머리카락, 목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정숙함과 그 가림의 원칙 전체를 뜻하는 거죠. 또 튀르키예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그때 보실 수 있는 게 머리수건을 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여성들이 쓰는 것을 머리 가리개라는 뜻으로 바시오르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교 이런 것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머리수건을 가리는 일상적인 표현 자체가 히잡이고 베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니캅을 보시면 니캅은 얼굴을 가리는 이제 마스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얼굴을 전체 가리게 되는데 그거를 니캅이라고 하고요. 차도르는 이란에서 많이 쓰는 형태의 그 베일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까만색이고 머리와 몸을 감싸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얼굴은 드러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아바야는 주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나 걸프 지역에서 널리 입는 그 긴 옷 그런 것들을 이제 아바야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보수적인 형태의 베일, 그게 이제 부르카죠. 그래서 부르카는 몸과 얼굴도 가리고 심지어 이제 눈까지도 망사로 처리한 아주 보수적인 형태의 베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베일이라는 것은 시대와 지역, 유행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요. 또 이슬람 여성의 베일은 뭐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하나로 고정된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란에 보시면, 꾸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표준화된 히잡, 그러니까 우리가 히잡 제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가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꾸란에는 다른 맥락에서 히잡, 키마르, 질바르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히잡의 원래 뜻은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꾸란에서도 많은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막이나 이제 공간적 경계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요. 키마르는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머리, 쓰개, 머리 덮개를 가리키는데요. 또 질바르는 몸 위에 걸치는 넉넉한 겉옷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란이 특정 시대에 완성된 패션 도안을 제시한 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복식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숙함,
관계 윤리, 공동체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각각 그 이슬람 사회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따라 베일의 형태, 베일의 규범 이런 것들이 달라져 왔습니다. 이제 아주 시간을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일은 언제부터 착용했을까라는 질문을 보면 우리는 이제 베일이 이슬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베일은 이슬람보다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통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중동 지방을 보시면 사막 기후고 아주 뜨거운 햇볕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베일은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생겼던 자연 발생적인 인간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시간이 이제 지나면 베일 착용을 규정한 그 법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13세기의 중아시리아 법률법인데요. 이슬람이 성립한 거는 이제 7세기죠. 그래서 두 시기 사이에는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아시리아의 그때의 베일과 이슬람의 히잡이 같다는 뜻은 이제 아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여성의 머리와 몸을 가리는 관행,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이슬람보다 훨씬 이전부터, 고대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일의 기원을 단지 꾸란의 한 구절이나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종교에서만 찾으면 역사에 그리고 문명의 큰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처음 베일을 만들고 썼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리고 최초의 순간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률은 국가가 요구한 규범을 보여주고요. 이제 사람이 뭐 실제로 언제나 그대로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미술, 뭐 문학 이런 작품들을 함께 다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오래된 자료 하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아시리아 법에 누가 베일을 쓸지를 정했다. 이제 이런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아시아라 법률집이 흥미로운 이유는 베일을 단순히 개인 취향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법의 관심은 어떤 모양의 베일을 썼는가, 어떤 모양의 베일을 써야 아름다운가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 베일을 써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베일을 쓰면 안 되는가? 이거를 법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복장이라는 것이 개인의 취향,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당시 베일은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게 하는 표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몸에 붙이고 다니는 신분증,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베일을 쓸수 있도록 허락받은 여성, 허락받지 못한 여성, 그 사이에는 권리, 보호, 처벌, 이런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아시리아 법에 따르면 혼인한 여성, 과부, 자유신분의 여성, 이런 여성들은 베일을 써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베일을 쓸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이제 결혼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실 부인은 베일을 썼고요. 그첩 같은 경우에도 정실 부인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만 베일을 쓰도록 허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매매 여성이나 노예 신분의 여성은 베일을 쓰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베일을 썼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같은 베일인데 누구에게는 의무, 누구에게는 허용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베일의 핵심이 단순한 신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베일은 어떤 한 여성이 혼인을 했는지, 자유신분인지, 특정 어떤 가문이나 가구에 속했는지, 그래서 이 보호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외부에 알리는 기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호라는 말을 오늘날의 권리 개념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보호를 받는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 그리고 가문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고대의 베일은 특권이면서도 당연히 통제였죠. 쓸수 있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뜻하기도 했지만 그 지위는 가부장적 질서가 정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베일이 단순한 신분의 표시가 아니었다라는 말뜻이 조금 분명해지죠. 베일은 그 여성이 혼인했는지 자유신분인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이거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기호였는데요. 사람들은 베일을 보고 그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옷차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읽는 법적 기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호는 여성을 보호하는 경계가 되기도 했지만요. 여성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어떤 여성은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경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일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보호, 배제, 지위, 통제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앙시리아 법률집 A 제41조에는 이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첩을 아내의 지위로 끌어올리고자 할 때 여러 명의 이제 증언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 앞에서 베일을 씌우고 이 여성은 나의 아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베일이 당연히 장식이나 의복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법적 관계가 달라졌음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혼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사회적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의 천이 몸을 가리는 동시에 그 여성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베일의 의미가 어떤 천 자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청을 인정하는 법과 공동체의 시선에서 나온다 이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꼭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아시리아 법에서 베일 규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2000년 뒤에 초기 이슬람으로 바로 이어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두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고요. 수많은 제국이 있었고 언어, 민족, 종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의 몸을 가려야만 정숙한 여성이다라는 관념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 관념은 뭐 비잔틴 제국, 유대교, 기독교 모두 이런 그 문화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잔틴 제국이나 뭐 유대교, 기독교 보면 다 여성들이 머리를 가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당시의 시대상,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여성의 베일은 이슬람 이전에 고대 서아시아, 중동에서도 존재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일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의 문화적 자원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이 아시리아 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관념을 제도화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슬람이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권도 어떤 종교도 그 문화적 진공에서 다 갑자기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라비아는 비잔티움, 사산 왕조, 유대교, 기독교 이런 공동체의 다양한 그 관습이 만나는 곳이었고요. 이 머리와 몸을 가리는 복식도 이제 이미 여러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러한 관행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게 아니라 새로운 유일신 신앙 이런 것과 공동체 윤리 이런 거 안에서 재해석해서 다시 탄생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익숙한 언어와 생활 양식 속에서 가르침을 전달하는데요. 기존의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바꾸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베일을 이해할 때는 복식의 형태가 어디로 왔는가, 그리고 그 형태에 어떤 종교적 의미가 부여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베일의 논쟁은 이제 당연히 여성의 옷차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꾸란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꾸란 24장 30절에 보면은 이게 남성에게,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또 남성에게도 정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숙의 윤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여성 한쪽에만 맡겨진 의미는 아니고요. 남성, 여성 모두 자신의 시선과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상호적인 요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을 빼고 여성의 머리수건만 강조하면 이제 꾸란의 윤리를 조금 좁게 해석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옷차림이나 남성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이제 이 꾸란의 출발점은 여성의 몸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대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꾸란 24장 31절 여기에는 이제 키마르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키마르는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머리 덮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자락을 가슴이 트인 부분 위로 들이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옷 색깔, 뭐 천, 재질, 길이, 모양 이런 거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목, 얼굴을 어디까지 가려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법학자들이 있죠. 그 율법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베일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해석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의 문장과 후대의 해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꾸란의 구절은 그 당시의 머리 덮개를 정수기의 윤리와 연결하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볼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히잡 형태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런 것에 대한 제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하나지만 그 텍스트를 몸에 구현하는 방식은 역사 속에서 다양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바브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질바브는 이제 꾸란 33장 59절에 질바브란 말이 나오고요. 예언자 무하마드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믿는 여성들에게 겉옷을 몸이로 드리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목적은 이게 여성 보호관에 입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몸을 가려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슬람에서는 여성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평등관, 두 번째는 남녀 유별관, 세 번째는 여성 보호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보호관은 히잡을 써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쓰는 그 질바브와 그 꾸란에서 제시한 질바브가 뭐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형태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지역은 자신들의 기후, 직물, 생활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베일을 발전을 시켰고요. 거기에 또 종교적 해석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베일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몸을 가리는 베일이지만 공동체적 의미가 부여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꾸란을 읽는데 왜 지역마다 베일의 모습이 다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전의 문장만으로 실제 옷의 형태가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석이고요. 해석 전통, 법학자들의 해석이죠. 그리고 기후, 노동 환경, 계층, 가족 문화, 뭐 식민 경험과 국가 정책, 세대와 유형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의 차도르, 튀르키예의 바시우르투스, 뭐 걸프 지역의 아바야, 동남아시아의 화려한 색상과 무늬의 히잡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서로 다른 역사, 생활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도 삶의 시기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죠. 신앙이 깊어서 쓰기도 하고, 가족의 압력 때문에 쓰기도 하고, 직장과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베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에게 정확히 이 모양의 옷을 요구한다, 이런 건 너무 단순화된 해석이고요. 꾸란은 하나지만 해석, 생활, 제도, 이런 것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베일 역시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베일, 히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가지 층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베일은 원래는 몸을 덮고 더위와 먼지를 피하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의 발명품이 혼인, 자유신부, 가문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속을 뜻하는 신분과 어떤 법적 표식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믿음과 절제를 실천하는 종교적 의미와 도덕적 표현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게 이제 근현대로 이어져 왔을 때는요, 국가에 대한 저항, 공동체 소속, 개인의 선택을 드러나는 정치와 정체성의 언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의 여성에게, 베일을 쓴 여성에게는 이 의미들이 여러 겹으로, 중첩적으로 겹쳐서 드러납니다. 어떤 여성은 신앙 때문에 쓰기도 하고, 동시에 아름답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패션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강요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벗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은 금지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똑같이 베일을 쓴 여성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슬림 여성은 왜

왜 이를 쓰는가? 라는 그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이 여성은 어떤 조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라고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문장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일은 이슬람보다 오래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 증거는 이슬람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대의 베일은 공적 법적 표지였습니다. 신분, 혼인 여부, 뭐 가문의 소속,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기호이기도 했죠. 세 번째, 이슬람은 기존의 여성에 대한 관념, 여성의 몸은 가려야 된다는 관념, 에 대한 복식 관행을 종교 윤리 안에서 재해석하고 제도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신다면 베일을 하나의 종교적 명령이나 의무, 억압 이런 거로만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베일은 하나도 아니고요. 하나의 시작도 아니고 하나의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베일의 긴 역사를 살펴봤죠. 이제 그 이유는 과거의 그 복식사를 뭐 하나 더 외우고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겉모습만 보고 한 여성의 신앙과 자유, 억압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일의 의미는 시대와 지역, 권력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베일을 입거나 베일을 벗는 여성들의 목소리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한 여성이 베일을 쓰고 싶어 하는데 국가가 벗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일까요? 반대로 여성이 베일을 벗고 싶어 하는데 국가가 쓰라고 강제하고 명령이라면 그것은 신앙일까요? 자유의 기준은 베일을 썼는가 벗었는가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선택했는가, 거부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는가, 그 선택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쓰라 이런 명령과 벗으라 이런 명령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과 서양 그리고 문명의 경계에서 베일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N 불교TV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알찬 방송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BTN이 전해야 하는 콘텐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BTN 불교TV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 보내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은경 교수님과 함께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 더 흥미로운 이야기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혜의 다락방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물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무장하여 빛나고 존귀한 님은 선정으로 빛난다. 그런데 깨달은 님은 일체의 밤낮으로 빛난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수은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슨 복을 이리도 많이 지었기에, 그 어떤 공덕을 이리도 많이 닦았기에 이번 생에 우리가 이토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은 것이겠냐. 우리가 얼마나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것이겠느냐.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겠느냐. 이걸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옛 큰 스님들은 해가 지면 다리를 쭉 뻗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번 생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번 생에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이번 생에 이 몸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오늘도 내가 깨치지를 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마음을 깨치지를 못했구나, 이것을 어찌할꼬 이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해가 질 때 다리를 쭉 펴고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셨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우 야 좀 오버다, 너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수행하시던 우리 옛 큰 스님들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그 정신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잘 닦아야 하고, 이 소나무 방송을 보고 계신, 불교TV, BTN을 보고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잘 닦아야 하겠구나,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정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심리학자들도, 또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펼쳐지게 돼.

되더라.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좋은 습관의 뿌리가 바로 좋은 생각,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번 생 부처님법 만났을 때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마음 가득히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하겠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부처님의 그 간곡한 말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을 봐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나, 그걸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하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을 자꾸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꾸준히 보다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 핵심, 한결같은 그 가르침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불교학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뭐 불교 교리서적이나 불교 개론서, 뭐 혹은 우리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거나 듣다 보면, 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해주시고자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한그 가르침, 한결같은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인연법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도 한결같은 핵심 주제가 인연법, 인과법이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에서도 부처님께서 항상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 인과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원인,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펼쳐지게 된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끊임없이 복덕과 지혜를 닦아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불교의 핵심은 지혜, 깨달음이지만 그 지혜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덕,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혹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좀 생뚱맞은 이상한 그런 자기만의 사고방식에 빠진 분들이 간혹 지혜, 깨달음만 얻으면 되지 복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덕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도반도 만나고 깨달음도 더 쉽게 빨리 얻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음을 얻어도 복이 있어야,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게 된다.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덕과 지혜를 함께 성취해라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과법을 올바로 이해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면, 아,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히려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더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과법에 대해서 중심을 딱 세우게 됩니다. 저라고 인생 살다 보면 짜증날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뭐 저딴 놈들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뭐 화딱지 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저도 막 짜증나고 화딱지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 내 업이구나. 내가 지은 나의 빚이구나. 내 수행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아,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마음을 돌리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의 인연 이야기, 부처님의 인과 이야기, 불교설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구나,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머리로나마 확연하게 깨치게 됩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아,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내가 더 잘 닦았으면 이번 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고, 이번 생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술술 풀렸겠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고 내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고 내가 전생에 좀 지어놓은 두터운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지은 그 업보를 내가 받느라고 자꾸 이런 장애, 어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겠구나,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이라면 마음에 딱 하고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복을 지어라. 자그마한 복이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도 스님들한테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아라한이 되셨는데 그만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자신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구멍에다 실을 넣어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바늘구멍에 실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나율 존자께서 누구라도 복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구멍에 요 씨를 꿰어준다면 큰 복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누군가 옆에 살며시 와가지고 아나율 존자 스님의 아나율 스님의 손에 있는 그 바늘구멍에 씨를 싹 꿰어줬대요. 아나율 존자께서 아나율 스님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대는 누구시오 누군데 이와 같은 공덕을 짓는 것이오 하고 덕담을 해주니까 너의 스승 부처님이다. 예,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대 아나율의 스승인 열애 부처님 열애인이라.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이미 모든 복과 지혜를 성취하셨는데 무슨 복을 지을 게 있어서 제 바늘구멍에 이렇게 씨를 꿰어주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복짓기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나, 열애, 부처이니라. 복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불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도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뭐 복 짓는 거에 집착을 하시겠어요? 다만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불자들을 위해서 불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인 나조차도 이렇게 복 짓는 것을 좋아한다.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니시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부처님도 복짓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량한 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법문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머리 기르고 바깥 세상에서 가정은 생활을 하면서 뭐 돈을 벌면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희 같이, 우리 같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출가자들도 복이 있어야 수행이 더 잘 되고 복이 있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빨리 성취할 수 있다.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이와 같이 복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복이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내 형편껏 재물로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내 몸뚱아리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따뜻한 눈빛, 따스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내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결국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이것이 인연법, 이것이 인과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라다라는 이름의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에는 그때 나이 70이었다라는 책도 있고 그때 나이 80이었다라는 책도 있고 하여튼 이 라다라는 노인이 결론은 나이가 그 당시 70 이상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70도 청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600여 년 전 나이가 70, 80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죠. 이 라다라는 노인은 몹시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시는 사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스님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원에서 옷이나 음식을 얻어가지고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몹시도 가난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마땅히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할까? 부처님과 인연 있는 오늘 마땅히 제도받을 만한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마땅히 부처님의 제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은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쫙 이렇게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살펴보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깊은 삼매 선정 속에서 사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저 라다라는 노인이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연이 무르익었다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와, 이런 것도 부처님 정도 되시니까 다 꿰뚫어 보는 거겠죠. 이 라다라는 노인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깊은 성근을 심었나 봐요. 이번 생에 이 나이 많은 라다라는 노인이 마땅히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연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는 저 나이 많은 라다라는 저 노인을 머리 깎고 출가시켜서 비구 스님으로 만들고자 한다. 비구로 만들고자 한다. 마땅히 저 라다를 머리를 깎이고 출가 제자로 받을 비구가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직 수행이 부족하고 수행이 덜 된 비구 스님들은 깜짝 놀라고 속으로 투덜투덜 웅성웅성 했겠죠.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을 왜 갑자기 머리를 깎여서 출가시키겠다는 거야? 아니 저 절에서 사원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저 노인을 왜 갑자기 머리를 깎여서 비구 스님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짓는 것을 본 비구가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지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지혜의 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이
공덕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제 바리떼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저 라다라는 노인이 저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덕을 지은 것을 저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고기예요. 아우 야 됐다 야야 니나 먹어라 야야 밥 한 숟가락 에게게 야야 니나 먹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것도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 거룩한 아라한에게 비록 밥 한 숟갈이라 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밥 한 숟가락만이라도 바리떼에다가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이 일반 중생들이 보기에는 에게게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그 공덕이라도 헛되다 말하지 말아라. 작은 씨앗도 잘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작은 씨앗도 거대한 숲을 이루듯이 작은 복이라 해서 헛되다 말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리불이여, 저 라다라는 노인이 그대에게 그와 같은 공덕을 지었는데 마땅히 그 보답으로 저 라다라는 노인을 괴로움의 이 윤회의 세상에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진실한 뜻을 딱 알아차리고는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께서 증명법사가 되어 은사, 법을 가르치는 법사가 되어서 그 나이 70이 넘은 80이 다 된 그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의 머리카락을 깎아주고 가사, 승복을 입혀서 계율을 내려주고 비구 스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라다라는 이 노인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착할 선, 뿌리익은 업장이 두터웠더라면 부처님과 사리불 존자와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라 해도 아이고 그거 나 싫습니다. 왜 이 좋은 세상 머리 깎고 출가합니까? 아이고 나 싫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무슨 수행을 합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내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산다고. 저 그냥 이렇게 살다 갈렵니다. 부처님의 말도 듣지 않고 거룩한 아라한, 대존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의 말씀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리불 존자께서 머리를 깎여줄 때 묵묵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이 라다라는 노인이 비구 스님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성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셨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저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이 오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이 무르익었구나. 그 시절 인연이 딱 불이 반짝하고 켜지니까 부처님께서 출가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라다라는 이름의 노인도 묵묵히 자연스럽게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라다라는 이름의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라다 비구. 이 라다 비구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 상태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자기의 법사 스승님인 사리불 존자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아래예요. 그런데도 사리불 스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사리불 스님,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사리불 스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나이 70이 넘어 80이 다 돼서 출가했던 라다 비구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0: 이런 책에는 나이 80에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라다 비구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나의 수많은 제자, 수많은 비구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기로 제일, 겸손 제일 바로 저 라다 비구이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스승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저 나이가 많아서 늦게 출가한 저 라다 비구와 같이 저 라다 비구를 본받아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밥 한 숟가락 공양 올린 그 작은 공덕으로 결국 사리불 존자의 제자가 되어서 비록 나이는 매우 많았지만 사리불 존자 스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서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라다 비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차!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불자님들이, 신도님들이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부처님의 제자라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내가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여기 잠바 입고 내가 스님이 아니라 출가자가 아니라 일반 세속의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나를 거들떠 봤겠냐. 그러니 교만해지면 안 된다. 불자들이 신도들이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출가 제자이고 소위 말하는 스님이고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쉽게 전달해 주니까 좋은 마음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광우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교만해지면 안 된다. 오만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수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또 많은 신도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꾸준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처님께 쌀도 많이 올리고 불전에 공양금도 많이 올리고 나름대로 복 짓는다고 복 지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자꾸 장애가 있고 어렵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왜냐? 부처님은 인연법을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인과법이라는 우주의 진리, 이 우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스승님이세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인연법, 인과법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잘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인연법이에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왜냐?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나쁜 죄업, 수많은 업보를 지었겠는가? 얼마나 수많은 빚을 지었겠는가? 그런데 이번 생에 절 좀 열심히 다니고 기도 좀 하고 수행 좀 했다고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 업장, 빚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내가 지은 업보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닦아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받을 업보인데 그럼 뭐하러 수행합니까? 여러분들한테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거 짧게 받는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래 받아야 할 그 업보를 오래 갚아야 할 그 빚을 짧게 갚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요. 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야 하겠구나. 이와 같이 닦다 보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랫동안 갚아야 할 빚을 짧게 갚을 수 있는 묘한 인과법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행할 수밖에 없다. 닦아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행해라, 닦아라, 꾸준히 정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다 함께 불자로서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제 표정을 보니까 오늘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표정이 너무 맑으셔서 이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아주 귀한 편지를 제가 또 받았어요.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방법으로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많이 주세요. 근데 특별한 편지는 이번에 교도소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편지가 꽤 많이 와서 지금 제가 받은 편지가 이제 큰 이런 박스로 이만할 거예요. 아마 이런 종이 박스로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아픔과 많은 사연을 가지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도착한 편지는 그거였어요. 교도소에서 이 산혜진미를 봤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는 일반 TV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아시죠? 아 모르셨어요? 아 짧게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일반 TV를 다 보여주진 않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만 녹화해서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이 BTN 산혜진미를 녹화를 그쪽에서 하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재소자분들에게 이렇게 털어드리고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보고 크게 감동하고 또 책도 사서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불자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불자들이 서로 그 얘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정말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고마워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지만 그 고마운 마음을 펜을 들어서 종이에 적어 내려가고 그걸 접어서 풀을 붙이고 우표를 붙여서 누군가에게 발송한다라는 건 또 다른 정성인 것 같아요. 요즘에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1: 최근에
0: 예, 최근에 없어요. 옛날에 쓰셨어요? 언제요?
1: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0: 몇 년? 누구한테 쓰셨어요?
1: 친구한테.
0: 친구한테 거짓말 하려니까 힘들어요. 저렇게 저렇게 힘들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문화 정말 좋아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제 경험인데요. 여러분 편지 누군가한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편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메모지에다 짧게 적은 문구라도 받아본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면은 뭐 주처위반 딱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주 받으시는 거. 이 편지를 누군가한테 받으면 편지의 내용을 읽잖아요. 저는 그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줬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분의 목소리로 읽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거 읽을 때 그분 목소리가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아니라 받아봐야지. 주변에 서로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편지는 제가 앞에서 계속 강의하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강력한 게 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은 금방 사라져버리는데 글은 또 읽고 또 읽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말과 다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을 하고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를 보면 저는 이 글이 훨씬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에 집중을 하지 글에 집중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한테만 보낼 게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써보는 습관을 한번 저 꼭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하게 편지지 사갖고 막 옆에서 먹 갈아갖고 붓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메모지 있잖아, 메모지. 예, 괜찮아요. 메모지, 그 노란 메모지 아시죠? 거기다 그냥 끄적끄적 쓰는 거야, 두세 줄. 뭐라고? 빨리 들어와라.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놨으니까 찾아 먹어라. 이런 거 말고 고마움의 표현 말이에요. 서운함 말고 고마움의 표현을 짧은 편지로 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남자들이. 여성분들은 잘해요. 꽤 잘해요. 참 솔직히 멋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편지하고 남자 이렇게 쓰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났는데 아 오늘 강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건. 아 제가 아는 분이 한의대 교수님이세요. 얘기하면 여러분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한의대 교수님이 계시고 그 한의대 교수님의 지금 아내분이 계신데 그분도 한의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CC였대요. 대학 때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참 착하고 귀한 부부예요. 두 분 다 불자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이제 옛날엔 아내가 아니죠.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가 미래 남편에게 이 편지를 써서 대학 때 줬대요. 연애 편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막 이런 얘기를 거의 고백을 하다시피 해서 편지를 썼대요. 이 얘기를 이분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길게 써서 얼마나 정성들을 썼겠어요. 길게 써서 이분한테 드렸는데 며칠 뒤에 이분이 편지를 주더래요. 그래서 답장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보낸 그 편지를 도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 거절당했나? 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다시 펼쳐봤는데 맞춤법 교정을 해갖고 보냈대요. 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아니 누가 연애 편지에 맞춤법 교정을 해갖고 도로 줘요. 그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빨간 펜으로 했대요. 또 최악의 남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내분이 그것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래서 악연은 이어지는 것이구나. 전생의 악연이. 그리고 제가 농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장을 써주는 게 좋아요. 말로 그때 보낸 편지 정말 잘 봤어요. 고마워요. 하는 것도 물론 묵묵부답보다 낫고 교정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비난했어요. 거기는 남편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직업병이래요. 자기. 맞춤법이 틀린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스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현직에 계십니다. 답장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짧게라도. 이걸 보고 이런 기분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하고 답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여운은 오래 갑니다. 저도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받긴 하지만 제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어요. 그게 제가 큰 스님께 받은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누가 지갑을 훔쳐갔어요. 저 20대 초반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복도에다가 써붙였어요. 지갑과 돈은 좋으니까 편지만 제발 여기다 그냥 갖다 놓으라고. 바닥에 내려놔도 되니까.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인연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길게 써 있었어요. 그 한 줄이 써 있었던 건 아닌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는 만나기 힘든 인연이다. 그리고 오래 만날 수 없는 인연이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 다시 만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생은 저는 보만이 아니라 딴 놈이 돼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역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래 못 만나요.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고 오래 만날 수 없는 인연을 만났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너가 지금 다른 데 눈 돌릴 때가 아니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가 배우고 있는 이렇게 웃으면서 배우지만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런 강의의 내용이 가볍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 다시는 이런 법을 만날

0: 수 없을 거다. 경고죠. 그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께서 생각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의 무게가 이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때. 그 편지를 원고지 뒷면에 써주셨어요. 원고지 보셨죠? 요즘엔 거의 안 보이죠, 원고지가. 빨간색 줄이 쳐진 그 원고지의 뒷면에 써주셨는데 그 편지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남아있죠, 저한테는. 네. 여러분, 편지의 위력은 이렇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무릎 꿇쳐놓고 혼을 내셔도, 너 임마 지금 놀러 다닐 때 아니야 라고 혼을 내주셨어도, 그때 그 편지를 말없이 당신 앞에서 서서 편지를 읽었던 그 무게로 저에게 남아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혼이 났다 하더라도. 그만큼 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세요. 특히 가족분들한테, 특히 자제분들한테 써보세요. 세 줄만 써도 돼요. 너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커줘서, 아버지가 이것도 못해주고 이것도 못해줘서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속상했는데, 너가 그런 거를 바라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이 생활에 이 가정에 만족할 줄 알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아버지는 정말 고맙다. 몇 줄 안 돼요? 근데 글 읽는 자식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분일까? 전 이게 화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제가 남성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 그죠? 그 다음 배운 게 말하는 법,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또 글하고 달라요. 글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지울 수 있어. 근데 말은 한번 뱉어내면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구업, 부처님께서 우리의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몇 종류가 있다 그러셨죠?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 중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삼업.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죠, 신, 구, 의. 요거는 몸으로 짓는 행위, 요거는 입으로 짓는 행위, 그리고 요거는 뜻으로 짓는 행위가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립싱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1번, 2번, 3번.
1: 3번.
0: 3번 맞습니다. 3번. 네. 이 의업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교도소에서 편지 왔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이 외도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여쭈어요. 부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스승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그 스승님에게 뭘 배우느냐? 벌써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뭘 느껴야 되냐면, 부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뭘 배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예요. 맞죠? 말씀하시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외도의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는 삼업을 강조하십니다. 세 가지의 업을 강조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하다, 무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신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를 가장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신업을 올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스승님께서? 라고 물어보니까, 신업을 올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합니다. 벌을 줍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외도의 제자가 부처님께 이제 반대로 여쭙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했더니 나도 삼업을 알려준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무겁습니까? 나는 의업이 가장 무겁다고 한다. 그러면 이 의업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도하신 방법대로, 다시 얘기해서 뜻을 아름답게 지으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해서 뜻을 엉망으로 짓는 제자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를 똑같이 여쭤본 거예요. 이 스승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처벌.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처벌이 아니라 인과법을 알려준다.

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런 말을 뱉으면,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가 이런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돌릴 것이고, 너는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에 너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얻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니까. 이런 씨앗 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여러분, 처벌이 무섭습니까? 인과법이 무섭습니까? 왜요? 왜 이게 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저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셨냐면 언제 과보가 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요거는요, 안 걸리면 돼요. 불법 주차했다가 안 걸리고 도망가면 처벌 안 받아요. 맞죠? 이거는요?
1: 피할 수
0: 있어요. 피할 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게 제가 나쁜 쪽으로만 얘기했지만 좋은 뜻을 가졌을 때도 역시 인과법은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예외가 없이 좋은 뜻을 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뜻을 가졌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업, 몸으로 짓는 행위와 입으로 짓는 행위의 근본, 이 둘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의협 아닐까요? 미운 마음이 드니까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법체계를 보자고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무겁죠?
1: 1번.
0: 신업이 제일 무겁습니다. 오늘날의 사법체계예요.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해도 안 걸리면 처벌 안 받는다. 대한민국은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잘못했을 때는 인과법을 설명 듣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수감이 된다면은 수감시설로 가죠. 그죠? 근데 이 수감시설의 이름이 사실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가 교정을 하는 데예요? 수감을 하는 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몇 년형을 받고, 아 정말 나쁜 놈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몇 년형을 받고 어느 교도소에서 몇 년 동안 수감되는지, 무기징역인지, 사형인지, 그거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요. 들어갔어요. 그분이 그 안에서 어떤 교정을 받는지에 관심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보면, 저도 청송교도소 6년 동안 강의를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면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갱생 이렇게 써 있어요. 왜요? 수감 이렇게 써놓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의 해결법은 처벌이 아니라 인과법이었어요. 제가 산해진미 강의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혼날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편지로 설명,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이 인과법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결혼 안 하신 분도 이제 뭐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결혼을 안 하셨지만 나하고 굉장히 뜻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가장 뜻이 안 맞는 분이 누굴까요? 이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제일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 이것만 들어도 막 힘들어하는 분 있잖아요. 맞죠? 대화하는 법을 제가 오늘 얘기할 건데, 저는 이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걸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사는 건 알아요. 결혼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0: 인가요? 그렇죠. 같은 거죠. 남남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고 사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몰라요. 스님들은 남남이 만나서 모여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안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났어요. 스님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안을 이룹니다. 그럼 거기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스님들이 소송 걸고 싸울까요? 서로? 아니죠. 재산 갖고 싸울까요? 아니죠. 스님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스님들은 생각보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고집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시지만 대중 생활을 하시는 스님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잘 어울리세요. 화합을 잘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시어머니 분들에 대한 시댁 식구에 대한 이 고통을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남성 불교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이 싸움은 사실은 우리 남편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전투는 어떻게 벌어지죠? 이붕하고 이렇게 이렇게 전투가 벌어져요. 그죠? 근데 이 전투에 있어서 이분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제 동생이 스님이신데 이 동생이 이 스님께서 어리셨을 때 10대 초반에 절에서 너무 어릴 때 출가를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절에서 어른들한테 거짓말하고 저기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늦게 놀다 들어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불러다가 엄청 혼을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친동생이에요. 근데 어른 스님한테 혼나고 스님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문제거리가 됐어요. 그럼 저에게 책임감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이게 악연이에요. 이래서 혈연은 악연이라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혼나고 이 하고 울면서 방에서 나오는데 제가 또 때렸어요. 궁뎅이를. 혼냈어요. 또. 근데 그걸 보고 저희 큰 스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오만아. 내가 혼내면 너는 안아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만 있었어요. 바보 멍청이였어요. 제 눈을 피하는 거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내분이 이분한테 말이든 모르든 얻어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답 여자들만 하잖아. 이거 봐. 대답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와서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속상하니까. 누구한테 해요?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뭐 국민 신문고에 올리실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분 편을 드는 겁니다. 아무리 이분이 잘못했어도 남편이 어디 서 있어야 되냐면 여기 서 계셔야 돼요. 여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큰 스님과 제 동생 스님의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얘가 제가 잘 타일러서 그런 일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뒤돌아서 이분한테는
1: 많이 아프지.
0: 아유 속상했지?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또 그런 거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이게 이 사람 역할 아닌가요? 저는 그거를 결혼을 안 했는데 큰 스님한테 배웠어요. 내가 때리면 너는 안아줘야지.

0: 내가 안아주면 너는 혼내야지. 이렇게 역할 분담이 안 돼서 궁짝이 안 맞아서 교육이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농담 반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지만 우리 며느리분들은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정하신 그 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결혼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분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이고, 이분 말고는요, 이분의 동생 필요 없어요. 이분의 여동생 필요 없어요. 더 미워. 이분의 친구들 다 필요 없어요. 이분의 부모는요?
1: 필요 없어요.
0: 필요 없어요. 이 X친 분들을 보고 연애 편지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 보고, 오직 한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사랑을 드려야 될 사람이 이분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하겠습니까? 이래갖고?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효를 강요하는 문화를 참 많이 느껴요. 아까 그랬죠, 제가. 신구의 삼업을 괜히 쓴 게 아니고요. 신, 몸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말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뭔가 동해야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할머니예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평생.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한테 효도를 하래요. 무엇으로? 신업과 구업으로 효도를 지으래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안 돼요. 우리의 정신의 구조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법칙이 있고요. 구조가 있고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과 구의 업이 움직이려면 이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업이 있어야 돼요. 미워해야 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업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신과 구업을 효도로 강요한다면 이게 되겠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첫날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잘하게 된다는 건 어떤 게 거기 필요했냐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분도 노력하시고 이분도 노력하셨고 이분도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 몸과 입의 행위가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네. 이거를 다 생략해버리고 며느리니까 해, 아들이니까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폭력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분이 이분한테 자기의 인생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봐, 여자들만 대답하잖아요, 또. 아내의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이분은 거기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안 하는 게 당연한가 봐요. 안 해요. 하셔야 돼요. 그 장모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자랑할걸요? 아닌가요? 자랑할걸요? 사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다고 동네방네 자랑할걸요? 글의 위력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제가 이거는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수많은 인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이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은 의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진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3분 만에 그 사람이 매달린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눌러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시방편이고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친구들이든 회사에서든 우리 남성분들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라는 이 방법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책도 많이 사서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뛰어넘는 것이 뭐라고요? 진심. 진심.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뭐 결혼하신 분이 아내분과 시어머니의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남성분들이 얼른 이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켰다 그래. 어머님한테 내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세요. 욕을 남자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 욕하나요? 안 해요. 안 해. 우리 아들은 그럴 일이 없대요. 요거를 잘 해주시면 가정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절집안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동생 스님 비유해서 어디서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아랫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뭐 직원이 누군가한테 혼나면 여러분이 여기서 주셔야 돼요.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동국대 다닐 때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교내 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점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잠깐. 근데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스케줄이 짜지잖아요. 제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후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동네 사는 집이 방배동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네. 이 동네예요. 근데 얼른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마감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뭐 다 잘했어요. 제가 다 받았어요. 매번 받는 거니까 잘 받았어요. 근데 뭘 안 했냐면 쓰레기통을 안 비운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안 비우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관리를 어떤 비구니 스님이 하셨어요. 무시무시하죠. 비구니 스님들.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자기 자신에 또 주변에 정말 이 원칙대로 하시는 스님들 되게 많으세요. 이 비구니 스님이 제가 딱 인수인계를 맡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 스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뭐 인수인계 받은 거 얘기를 하시다 쓰레기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비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시작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스님 그거 제가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쓰레기 있어서 들고 와서 오자마자 제가 버렸어요. 그럼 이따 제가 비우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제 앞에 있던 그 아르바이트하는 그 후배가 저를 보더니 진짜 거의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뻔했다고. 근데 선배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고마워할 일인가?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왜냐하면 그 스님께서는 저한테 야 그래도 너 저기 개인적인 쓰레기를 이렇게 여기다 버리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못 하셔요. 저한테 아들한테 혼을 못 낸다 그랬잖아요. 왜 못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한글 대장경을 두 지를 팔았거든요. 잘했죠? 그래서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혼을 못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제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분들은 너무너무 큰 정말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별거 아닌데. 저는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사내들이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를 가정에서 특히 누구한테? 제발 좀 해주세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남자분들 힘든 거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거 그렇게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요 자리에 서는 거.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경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또 처음 보는 걸 찾아왔어요. 그 비유는 법구비유경이라는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0: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소죠? 젖소예요? 한우예요?
1: 한우.
0: 그렇죠. 누가 봐도 한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얼마 전에 이게 누구예요? 누가 봐도 송아지죠? 새끼 소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엄마죠, 엄마. 근데 새끼를 둔 어미들은 대부분 좀 어떻게 되죠? 난폭해지죠? 네. 고사님들 아셔야 돼요.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가 뿔로 지 새끼를 뭐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뿔로 모르는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부처님 계실 때. 그랬더니 이 소의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 가족들한테도 해를 입히겠구나 해서 이 어미 소를 팔아버려요. 남한테. 근데 이 어미 소를 산 사람이 같은 날, 그날 또 치워서 죽어요. 두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 소 이게 미친 소다 이거. 안 돼. 그래갖고 이 소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고기로 내다 팔은 거예요. 근데 소 머리를 누군가가 사서, 소 머리가 얼마나 커요? 이만하잖아요. 소 머리를 사서 누군가가 짊어지고 가다가 나무 가지에다가 소 머리를 끈으로 걸어놓고 밑에서 자다가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소 뿔에 찔려고 또 죽었어요. 삼지 나오시죠? 하루에 세 명을 죽인 소가 있었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하나를 또 죽인 거예요. 이 너무 기이한 일이 생기니까 이 얘기를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이런 일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또 이거 뭔가 나라에 문제 생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에 그래서 1번 발로 차서 죽이, 아니 뿔로 들이받아 죽이고요. 2번은 팔려와서 죽였고요. 3번은 뭘로 죽였다고요? 머리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1번, 2번, 3번을 다 죽인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소의 전생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 깊은 산 속에 외로운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는 집을 세 명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세 명의 남자가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잘 데가 없어서 이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재워주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비용을 지불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지불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다음 날 안 계신 틈을 타서 이 세 명이 도주를 한 거예요. 요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이 집념의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왜 돈 안 내고 도망갔냐라고 했더니 뻔뻔스럽게도 이 세 명의 남성들이 돈 냈잖아요 라고 얘기한 세 명 다 돈 냈잖아요. 증거 있나요? 없어요. 이 할머니는 너무나 힘들게 쫓아왔는데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사기까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경에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너네 셋 다 죽인다. 그리고 내가 도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너희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도를 얻겠습니까? 못 얻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음 생에 소가 됐고 요 도망갔던 세 명이 요 1, 2,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유명한 불교의 한 구절을 부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0: 이게 도끼란 뜻이에요. 도끼 부자예요. 도끼는 어디 있냐면 제자예요. 있을 제. 입구예요. 이건 아시죠? 네. 도끼가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1: 입안에.
0: 들어보셨죠? 네.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기 자신을 찍는 도끼는 입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명이 언제요? 저 돈 드렸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죠? 너무 비참하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들만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거는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도 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둘 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둘 다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무엇의 과보라고요? 구업의 과보예요. 그래서 처음 출가하면 예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입을 닫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예쁜 말을 하면 100점이라고 할 때 입을 담으면 50점은 가요. 근데 입만 떼면은 파토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존댓말을 여러분에게 저는 가는 데마다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제분들이 부모님께 존댓말 쓰는 거 꼭 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존댓말 하는 거 저 정말 꼭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높임과 동시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특히 부부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또 그 제자들이 불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바라봤을까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과연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승가는 과연 어떤 말투를 사용했을까? 어떤 몸가짐을 가졌을까? 어떤 뜻을 가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저는 오늘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어떤 말투를 가져야 할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의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전쟁의 승리자이다.

있음은 마치 검은 독사가 그대 침실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계율의 갈고리로서 독사를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두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쾌락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녹 씨 신곡 뮤직비디오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번 여름을 겨냥해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어떤 곡으로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대로 한번 레트로 내가 한 그 20대 시절 때 네네. 그때 음악들 그때 음악들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내가 썼던 곡이 이 고고싱이라는 곡이었죠. 굉장히 뮤직비디오도 이제 굉장히 그런 그 레트로하게 그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가사 내용들도 좀 레트로하게 그때 시절 그때 한참 유명했던 그 가수분들의 곡들 뭐 예를 들면 뭐 순정 같은 곡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댄스 음악들.
2: 네, 그런 댄스 음악. 그런 그걸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이 요 고고싱이라는 곡이었죠.
0: 중간 중간에 그 영상미가 약간 옛날 그 터보.
2: 맞아요.
0: 그런 느낌.
2: 네, 그런 느낌.
3: 예, 그런 다짐 있었어. 약간 이런 거.
0: 90년대 중반.
2: 맞아요.
0: 요때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작사 작곡에도 이게 참여를 하셨습니까?
2: 네, 아까 녹아도 그렇지만 이것도 네. 이제 제가 직접 쓰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죠. 이제 요거 요런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노래가 너무 취향 저격인데 사실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뭐 노래의 한 부분이나 어떠한 그 포인트?
2: 정확하게

0: 그냥 뭐그 안무가 야 이걸 보여드리 이게
1: 아까
0: 좀 어려워요.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1: 예.
0: 중간에 그 안무를 알려드리면 되겠다. 우리 이미 그 90년대에 춤을 추셨던 분은 다 아시는 안무. 이런 안무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요게 루틴처럼 있는 안무예요. 요게.
1: 오, 이거
2: 한번
1: 90년대
2: 진짜
1: 볼까요?
2: 그때
1: 그때 나
2: 코요테
0: 예.
2: 뭐 요런 진짜
0: 요때 요때 요렇게 요렇게 둘, 셋, 넷, 하나, 오.
1: 춤도 금방 하네.
3: 네, 바지. 잠깐만요.
2: 아, 잠깐만요.
3: 아니, 이게
2: 작가 지켜야 돼. 지켜야 돼.
1: 저만 보고 있어요.
2: 예. 지켜야 돼.
0: 이게 단추가 아니고 요게 예.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가지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2: 아유. 좋은 자료가 나올 뻔했는데 예 아쉽습니다.
0: 네네네.
2: 아, 금방 춤 배우잖아요.
1: 그러니까 원, 투, 쓰리,
0: 반고,
1: 빨고,
0: 오 맞아요. 야 역시 아이돌이 하셨던 분이셔서 반지.
1: 하,
0: 둘,
1: 차고,
0: 넷,
1: 안고,
0: 하,
1: 이런.
0: 둘, 맞아요.
2: 오. 하나, 차고, 안고,
0: 아이고,
2: 차,
0: 네.
2: 차,
0: 차. 나 선생님.
2: 난 차. 아까 그저 부산도 가고 양양도 가고 제주도 가고 다 왔잖아요.
0: 맞아요.
2: 이게 포인트 약간 그 안무.
0: 네, 이게 그 레트로한 것들을 조금씩 가져왔죠.
2: 야.
0: 뭐 이런 동작도 옛날에 많이 했었던
2: 오.
0: 네, 옛날 춤.
2: 예, 맞아요. 맞아.
0: 그런 것들.
2: 근데 은근히 춤 진짜 아 은근히가 아니라 너무 잘하세요.
1: 네, 이번 주 그리고 동작도 되게 많이 아시고.
2: 오, 진짜 잘하세요.
1: 영진 씨가 이게 딱 그 판별을 잘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딱 보면서 아 춤 레벨이 어느 정도다 이걸 딱 네. 알거든요.
2: 아 제가 진짜 모니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동료분들을.
0: 네네.
2: 근데 진짜 자주 보는 리스트에 형님 무대가 항상 있습니다.
0: 이야 영광입니다.
2: 저는 밤 한 개도 진짜 너무 잘 봤고.
0: 아, 네네네.
2: 어 진짜 편이에요. 저는.
0: 아유, 영광이네요. 네.
2: 아만게. 아, 그 퍼포먼스도 너무 좋았고, 그 셔츠와 그 바지의 핏도 너무 예뻤고, 그 스타일링 자체가 네. 너무 섹시했어요. 남자가
0: 저는
2: 봐도.
0: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 그렇게 뭔가를 했던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못 모르고 했었죠.
2: 아,
0: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1: 자, 우리 BTN 돌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060-800-7000번 BTN 불교TV 후원을 통해서 전하실 수 있습니다. 큰안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앤옥 씨 팬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 혹시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특별한 경우에
2: 네.
0: 이렇게 뭐 이벤트로 했었던 것 같아요.
2: 와
0: 쉽지 않더라고요.
1: 근데 또 보세요. 이벤트라 하면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0: 네네.
1: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고 매주 오는 게 아니라 네네. 아주 특별한 이벤트인데 참, 그 이벤트 팬분들께 오늘 네.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0: 야.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떨려요.
1: 네. 네.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재밌어요. 재밌어요.
1: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던 모든 가수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수분들이 이 코너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하셨고 예, 어떤 팬분들을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김순아님의 사연입니다. 애녹님께 덕통사고를 당한 지 15년이 넘은 팬입니다. 애녹의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요? 애녹님은 극의 서사를 잘 살리는 배우예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극들에 주로 출연을 하셨음에도 항상 성공적으로 저를 설득해 내셨어요. 애녹님 덕질하면서 저는 독학으로 사진 공부도 시작했는데요. 처음 입덕했을 때는 지금처럼 팬이 많지 않았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재능 있는 배우님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애녹님을 찍어온 지 어느덧 13년이 되어갑니다. 애녹님이 TV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덕질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방청이었어요. 원래 당첨운이 없는 사람인데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투표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청에 가야만 했죠. 다행스럽게도 결승전까지 모든 라운드에 방청을 갈 수 있었고 특히 결승 진출이 결정되던 날도 운 좋게 방청석에서 애농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처음인 것이 있다니 너무 좋아. 저도 애농님 덕분에 처음인 것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애농님과 함께 할 앞으로의 제 시간들은 계속 새롭고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할 거예요. 제 인생에 신나는 일을 잔뜩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입덕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항상 같은 목소리로 연기하고 노래하는 배우이자 가수가 되어주세요.
1: 와, 아,
2: 예, 영광이네요. 아,
1: 좋습니다. 그럼 사연의 주인공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애정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안녕, 오랜만이다.
1: 오.
2: 아, 왜냐면 너무 잘 아는
0: 잘 하시는 분이구나.
2: 너무 오래돼가지고.
1: 뮤지컬 하실 때부터 쭉 이렇게 네, 긴 인연을 이어서 했는데 에녹 씨의 팬이 된 지가 15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에서 어떤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3: 제가 한 작품을 꼽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캐릭터 분석하시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제가 캐릭터 때문에 빠져들었던 작품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뮤지컬 레베카가 한국에서 처음 공연되었을 때 그때는 애녹님이 주인공은 아니셨는데 제퍼베리라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퍼베리 따지고 보면 악역이에요. 그런데 하얗고 잘생긴 얼굴로 나와서 너무 깐죽깐죽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2: 깐죽깐죽.
3: 애녹이란 배우님은 애녹이란 배우님은 굉장히 캐릭터를 재미있게 잘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애녹님 공연을 쭉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1: 이야, 얼굴에 악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인데.
2: 아니 근데 한때는 악역만 했어요.
1: 오, 진짜요?
2: 네, 계속 악역. 그 배우가 한번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역 전문처럼 되기도 했었죠.
0: 궁금한 게 있는데 트로트 하기 전부터 형님을 좋아하신 거잖아요. 뮤지컬과 확 다른 장르인데 그 트로트 경연대에 나갔을 때 어떠셨어요?
3: 아, 원래 애녹님 팬들은 원래부터 목소리에 트롯이 좀 있으셔서 트로트를 하시면 정말 잘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가 된 다음에는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떤지 추천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게 되셨다고 하셨을 때는 와 드디어 왔다. 트로트 황태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재능 있으신 분을 우리끼리만 보긴 아까우니까 방송에 나가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바람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랑을 받으시고 일본에서까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1: 이야, 확실히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교양이 있으세요. 이게 팬분들과 가수의 그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 가수의 그 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교양 있고 문학적인 느낌이 있는데 똑같으세요.
0: 약간 평론가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2: 아니, 실제로 평론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작품 분석도 정말 잘 해주시는 그런 관객분이시기도 하고요. 저거 너무 오래되긴 했죠.
1: 아까 전에 그 부모님에게 선물이라고 트로트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팬분들께도 선물이네요, 확실히.
2: 아유, 그러네요.
1: 예. 너무 좋습니다. 혹시 애녹으로 이행시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0: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2: 어려운데.
1: 제가 우는
3: 외쳐주세요.
1: 가수분께서 직접 띄워주실 겁니다. 네.
3: 애녹님은요, 노래, 춤, 연기, 인성 다 되는 꽉찬 아티스트예요. 여러분도 애녹님께 녹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모두 애녹의 녹아!
1: 전 짧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2: 아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야.
1: 저희는 이미 녹았습니다. 현장에서.
0: 녹는 중이에요, 지금.
1: 이렇게 또 영상통화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애녹 씨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3: 아까 편지에도 적어드린 것처럼, 처음인 게 너무 많아서 재미있어요. 약간 울컥하는데.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울먹이시네요. 그러려면 아침마다 컨디션 조절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네. 나이 들어도 똑같은 목소리가 되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1: 오늘 연결을 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도 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마워.

0: 영상통화하는데 이렇게 반말로 하시는 분도 처음 봤어요.
1: 아, 그래요?
0: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친한.
1: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아니, 지금 여기 그 모니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네요.
2: 예. 15년이면 사실.
0: 그렇죠.
2: 반말을 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1: 네. 네. 뭔가... 아니, 그 정도로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근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뭐가 어긋나거나 이럴 때는 또 냉철하게 이렇게 글도 남겨주시고
0: 진짜 찐팬이시다.
1: 그런 분이 네. 아... 사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셔야
2: 맞아요.
1: 제가 예,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오랫동안 네. 사랑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오래된 팬분들 뵈면 뭐 적금 같아요. 저한테는 모험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0: 아까 초반에 그 덕통사고라고 하셨는데 네. 그 덕통사고가 아주 대형사고였네요.
1: 그러게요.
2: 크게.
1: 이야, 예. 오래가네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2: 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엔 제가 사연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17년 어느 날 한 사람의 눈웃음과 목소리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서늘한 표정과는 달리 모든 걸 사르르 녹여버릴 것 같은 눈웃음.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은 성량과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 그렇게 애농님을 좋아하게 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깁니다. 지방에 살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애농님의 공연을 보러 다녔고 어느 날은 공연을 본 뒤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와 바로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국이 찾아오면서 공연을 보기가 어려워졌고 저 역시 일이 바빠지면서 예전만큼 자주 공연장을 찾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건 뮤지컬 배우인 애녹인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연 방청을 가서 응원을 하고 새로운 무대에 선 애녹님을 지켜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뮤지컬이든 트롯이든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애녹님을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최근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막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득 애녹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뮤지컬 배우임에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곳에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제 것으로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9년 동안 제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앞으로도 애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2: 자, 그럼. 혹시나 말씀을 잘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럼 두 번째 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
0: 일단 또 차분하세요. 네. 야, 또 궁금합니다. 애녹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잘 지냈어?
3: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래. 아유. 아, 이렇게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 편지 너무 고마워.
3: 아, 네, 아니에요.
2: 너무 쑥스러워하신다. 자, 2017년 어느 날 애녹 씨의 팬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죠? 어떤 작품에서 팬이 되신 거예요?
3: 그때 제가 지방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서울에 놀러 간 김에 이제 뮤지컬 한 편을 보자고 해서 공연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셨던 역할이 악역이셨는데
0: 악역 진짜 많이 하셨네요.
3: 예, 눈빛이 되게 매섭고 터널하고 하는데 노래는 또 공연장을 초치를 정도의 성량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또 어떤 노래에서는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제가 이제 이 배우는 누군가 한번 찾아봤다가 그 역할과는 다르게 또 너무 선한 눈웃음에 빠져서 그렇게 애녹님의 팬이 됐습니다.
0: 와, 좋습니다. 가수 애녹 씨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무대에서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1: 네.
0: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0: 저두개 있는데요.
1: 네.
0: 대전역 브루스하고
1: 야.
0: 노가. 네, 그거 두 개
1: 대전 브루스
0: 좋아하고.
1: 말씀하시는 거죠?
2: 아니요, 대전역
1: 대전역 브루스.
2: 브루스가 제가 그 현역가왕 했을 때 그때 이제 결승전 아마 준결승전이었을까? 바로 결승전이긴 했는데 1차전.
1: 네.
2: 그때 이제 그 10분이 나갔었는데 제가 첫 번째 순서였어요. 그리고 그게
1: 부담스럽게.
2: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불후의 명곡처럼
1: 네.
2: 이게 한 분씩 나와가지고 누가 점수가 높아? 그럼 그 사람이 그좀 살아남고
1: 완전
2: 또
1: 서바이벌.
2: 살아남고 서바이벌이었는데
1: 네.
2: 그 처음 나와가지고 다 그때 올킬을 했었던
1: 올킬.
2: 그 곡이었었어요. 저를
1: 아.
2: 이제 그 다음에 완전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려줬던 그런 신곡이었죠. 대전역
1: 야, 승부사네요. 확실히 칼싸움을 해본 사람이다.
3: 올킬을 하신. 짧게 한 소절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대전역 광장 입맞춤 그댄 기억하나요? 네, 이런 곡입니다.
3: 지금 약간 뮤지컬 넘버가 듣는
1: 네, 약간
2: 네,
1: 그런
2: 약간 그런
1: 느낌인데요.
2: 곡이었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곡이죠.
1: 자, 이렇게 노래를 들었으니까 우리 팬분도
4: 네.
1: 에녹 씨에게 답가 가능하십니까?
3: 이야. 도민님의 답가.
1: 예.
0: 네, 그러면 누가 한 소절
2: 좋습니다. 네.
0: 나의 사랑에 녹아,
2: 노가 노가
0: 나의 노래에 녹아,
2: 노가
1: 노가
0: 나의 목소리에 녹아,
2: 노가 노가
0: 나의 정열에 녹아. 어딜 봐도 너야, 영원히 난 너야, 온 세상이 너 하나뿐이야. 난 이미 너에게 빠졌어.
3: 처음 뵌 분이지만
2: 네.
3: 평소에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되게 선한 분 같아요.
2: 아, 예,
3: 눈빛
2: 맞아요.
3: 자체가 너무 선해 보이십니다.
2: 네.
1: 아,
2: 제가 녹네요.
3: 와,
2: 그러니까 네, 녹았어요.
3: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1: 저희는 분명히 한 소절을 부탁했는데 여덟 소절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또 끼가 있으신 분이에요.
3: 노래방 가시면 네. 마이크 안 놓는 분.
1: 네. 노래방 가서 노래. 나의 사랑에 노가 계속 부르실 것 같은데
2: 감사하네요.
1: 확실히 그 가수의 그 팬입니다.
3: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 고민님 마지막으로 에녹 씨에게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0: 일단 뮤지컬 배우로서도 그렇고 가수로서도 그렇고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팬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항상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서로의 편으로 항상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화이팅!
3: 방금 막 밝게 녹아 부르신 분 맞나요? 갑자기?
2: 네.
3: 눈물 흘리셔가지고.
2: 제가 제 팬분들을
1: 네.
2: 내 편이라고 부르거든요.
1: 내
2: 그래서 서로의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 너무너무 고마워. 나도 열심히 편을 할게.
0: 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도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감동입니다.
3: 이게 네. 화면을 통해서 뵙는 거지만 그 마음이 진짜 다 느껴지네요.
2: 아, 너무너무 고맙네요.
1: 아, 일단 저는 눈이 크셔서 부럽네요.
3: 확실한 건 형보다 큽니다.
1: 예, 마지막
3: 형보다 크세요.
1: 마지막 웃음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제 눈 네 개 합치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정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통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마워.
1: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너무 선하시고, 너무 진짜 이런 말, 진짜 제 입에서 많이 안 나오는 말인데, 교양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2: 아유, 감사하네요.
1: 아, 좋습니다.
2: 네, 제가 오늘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요 섹션을 좋아할 할 수밖에 없네요.
1: 그렇죠. 네. 갠동이죠?
3: 다들 네,
2: 정말 감동이에요.
1: 네, 정말
2: 힘을
1: 감동입니다.
2: 힘을 얻네요, 힘을.
1: 좋습니다.
2: 네.
1: 아쉽지만 여기까지.
2: 네.
1: 우리 에녹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럼 라이브 톡 진행해 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네. 이번 코너는요, 캐럼 열전의 귀염둥이죠. 쾌둥이가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1: 아, 우리 쾌둥이 오늘은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했어야겠죠?
3: 네네. 네,
1: 저번에 굉장히 예, 제 눈살을 찌푸리는 대답만 해가지고
3: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네.
3: 아주 냉철하게 잘 보더라고요.
1: 아니, 그거 네 생각이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3: 네. 그럼 쾌둥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둥아!

0: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1: 저희도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성능 시험을 해야 돼요. AI이기 때문에.
2: 아, AI.
1: 진짜 AI.
2: 진짜 AI예요. 네.
1: 쾌동아, 질문할게. 나상도 세 글자로 센스 있는 삼행시 지어줘. 내 말을 초장부터 무시합니다.
3: 나날이 새로운 매력을 갱신하는 상큼하고 유쾌한 방송의 천재.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나상도.
1: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늘 합격!
2: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요? 오. 아니, 이렇게 뭐 주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1: 아, 이거 소프트웨어 비쌉니다.
4: 정신 교육을 시켜야 네. 돼가지고.
2: 누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1: 저희 제작비 절반이 저걸로 갑니다. AI로 요즘에 굉장히 비싸요. 디지털 시대니까.
4: 네. 아, 그래요? 질 수 없는데요?
1: 쾌둥아, 네. 나도 질문할게. 추, 혁, 진 세 글자로도 삼행시 부탁해.
3: 추진력 있게 방송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예능감을 가진 남자. 진짜 매력 넘치는 추혁진.
1: 우와. 이야.
2: 좋은데?
4: 꽤 하는데?
2: 오늘 좋은데요?
4: 한번에 그러면.
1: 그러면 질문 한 번 더 할게, 쾌둥아. 애녹 두 글자로도 이행시 부탁해.
3: 에너지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녹는 듯 달콤한 목소리까지.
2: 와, 깔끔하네. 바로바로 나오네요, 근데. 네. 와,
1: 네. IQ 검사했을 때 138 나왔거든요.
2: 야, 너무 예,
1: 이번 주로 140 넘긴 것 같습니다.
2: 아, 너무 잘하네.
1: 매주 2, 3 정도 IQ 올리고 그래요? 있거든요. 아,
2: 거기에 제작비 반이 들어간다고요?
1: 절반 들어간다고요.
2: 아, 그렇군요. 네.
1: 그럼 본격적으로 에녹 씨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쾌동아, 질문할게. 가수 에녹은 어떤 사람이야?
3: 겉은 묵직하고 클래식한 뮤지컬 프리마돈나, 속은 치명적인 매력의 트로트 귀공자이십니다. 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같은 분이시죠. 오. 보고만 있어도 눈이 호강하고 귀가 사르르 녹아내리거든요. 오.
2: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와.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1: 저희도
2: 진짜로 하네.
1: 저희도 요즘에 행사할 때 AI로 멘트 배워서 갑니다.
2: 아, 진짜요? 예. 멜로드라마라는 그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4: 걸어다니는 멜로드라마.
1: 아, 근데 뭔가 가을에 막 이렇게 길거리 걸으시잖아요.
2: 네.
1: 그럼 뭔가 앞으로 낙엽이 쭉 떨어질 것 같고 가을 바람이 쓱 이렇게 쓸쓸하게
4: 코트 입고
1: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2: 야, 근데 아니 굉장히 답변을 굉장히 바로 잘하네요.
1: 아, 오. 처음 그 저희가 데리고 왔을 때는
2: 네.
1: 아, 무진장 많이 혼났습니다.
2: 아, 그래요?
4: 예, 덤을 무시를
1: 예,
2: 아, 그렇게 했었어요.
1: 예, 좀 기계랑 안 맞아요. 예, 좀 안 맞아 가지고.
2: 네, 네, 네.
1: 자, 쾌동아 질문 더 해 볼게. 가수 나상도, 추혁진, 애녹 중에 가장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사람은 누구야?
3: 애녹님은 달콤해서 애간장을 녹이시고, 상도 선배님은 진한 감성으로, 혁진 선배님은 재치있는 멘트로 제작진 애간장을 타게 만드시죠. 하지만 역시 원조 심장용해제는 애녹님이십니다. 무슨 한 번에 스튜디오 온도가 1도 상승하거든요.
1: 야~ 아니, 똑똑하죠?
2: 아니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 AI 맞아요?
1: 진짜 AI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애녹 씨라고 하는데 혁진 선배님, 나상도 선배님이라고 그러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같은 이게 우리 또 그룹이니까 우리는 아... 같은 팀이니까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야,
2: 아니 이게 작가님이 적어주신 게 아니라고 이게?
1: 진짜.
4: 진짜 리얼해.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할 때도 약간 띄우잖아요. 네.
2: 야,
4: 오늘 표현력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1: 오늘 좋아.
4: 좋아. 네.
5: 쾌둥아, 질문 이어갈게. 애녹 씨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 팬들을 위한 모닝콜을 녹음한다면 어떤 멘트가 좋을까?
3: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멘트를 하시면 다들 꿈에서 안 깨어나려고 하실 것 같아서 살짝 현실적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1: 대박이다!
2: 와!
1: 고고씽까지?
2: 아니 고고씽을 어떻게 알아?
4: 어떻게 알았지?
2: 이야...
1: 업그레이드 확실히 했네.
2: 어?
1: 예.
2: 이거 너무 뛰어난 AI인데요?
1: 반도체 저희가 다 끼운다니까요.
2: 반도체를?
1: 국가는 저희가 우리고 있습니다.
2: 아, 예.
4: 이 멘트로 한번 모니콜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잘 잤어요? 오늘도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1: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난 계속 잔다. 이거 들으면 잔다, 그냥.
2: 근데 멘트도 너무 잘해주네.
1: 좋다.
4: 나 같으면.
1: 야! 일어나! 일어나!
4: 마!
1: 이랬을 것 같은데. 고막이 녹네, 마침부터.
2: 야.
1: 자, 그러면 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 쾌동아 이어서 질문할게. 애녹 씨가 노래 말고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면 무엇에 도전하면 좋을까? 애녹 씨를 위한 콘텐츠 하나만 추천해줘.
3: ASMR 달콤 먹방 콘텐츠를 추천드립니다. 애녹님의 나긋나긋하고 스윗한 목소리로 맛집을 소개하는 애녹의 꿀밤 디저트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목소리만 들어도 배부르고 잠도 잘 오실 것 같습니다.
4: 오, ASMR.
2: 오, 이건 뭐야? ASMR? 오.
4: 그러니까 형님의 이 톤을 잘 살려서 하는 거지, ASMR을.
5: 요즘에 그 먹방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형님은 뭔가 엘레강스하게 드시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조그만 스푼으로 스푼으로 그냥 초코 케이크에 탁 넣어가지고 탁 먹고 달콤하네.
4: 우리는 약간 손으로 집어먹을 것 같은데.
5: 우리는
4: 형님은 뭔가
5: 스푼으로. 우리는 뒤삼아. 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4: 우리 손으로 먹어야 돼.
5: ASMR이 아니라 개싸움입니다. 그냥 저희는.
2: 아니 이게 될까요? 네. 하여튼.
4: 혹시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2: 저는 그냥 정말 한식파예요.
4: 한식파.
2: 근데 음식을 거의 안 가려요. 저는 향신료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왜 다른 나라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치면 네. 저는 한국 음식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새로운 음식을 먹고 와. 새로운 향신료를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와. 그리고 이걸 기본적으로는 한식파인데 뭐 가리는 게 없어요. 저는 뭐 그 왜 이제 홍어도 네. 스키농어 와. 네. 처음 먹을 때부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4: 진짜요?
2: 네, 그런 게 없어요. 고수도 그게. 너무 좋아했고 그런 향들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4: 그럼 못 먹는 음식이 아예 없으세요?
2: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와. 음식을 다 잘 먹고 있어요.
5: 취두부 이런 것도 드세요?
2: 네?
5: 취두부.
2: 취두부. 아니 먹긴 먹었는데 예. 먹어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뭔가 계속 땡기는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아,
5: 그래도 드실 정도면
2: 네, 그냥 먹을 정도는 됩니다.
5: 쾌둥아 마지막 질문이야. 애녹 씨와 어울리는 광고 추천해줘. 어떤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되면 좋을까?
3: 보습력 끝판왕 수분크림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광고 멘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제 눈웃음보다 더 촉촉하게 녹아듭니다. 광고주님들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5: 야~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이 멘트를 하고
2: 이걸 제가
5: 예. 네, 우리 화장품 회사 우리 매니저님들 네. 지금 애녹씨가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 제 눈웃음보다 더 촉촉하게 녹아듭니다. 애녹 수분크림. 아, 맞아. 어떡해요?
5: 그러니까,
4: 저기 있잖아. 어떡해.
5: 아니가 이 그 약간 그 크림이 수분크림이 내 피부에 녹아. 아, 스며들어가는 거잖아요.
2: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지금 손발이 없어질 것 같아요.
5: 네. 아직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2: 있어요?
5: 예, 아직
2: 있어요?
5: 아직 잘 있습니다.
4: 피부에 녹아 좋다.
5: 그러니까.
4: 피부에 아니, 녹아.
5: 만약에 우리 DJ 두 사람이 네. 아, 어울리는 그 광고 어떤 제품을 약간 생각해 낸다면 저는 네. 먼저
4: 저는 바로 수트.
2: 아, 수트.
4: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5: 수트 광고. 신사복.
4: 네. 네. 아, 약간 신사복. 그냥 뭔가 젠틀하게 그냥 이렇게 주머니 약간 손 놓고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하셔도 네. 그 태가 너무 남다르시니까 톡이 나 봐.
5: 오, 저는 진짜로.
4: 와.
2: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너무 아니 두 분 다 너무 근데 훌륭하시잖아요.
5: 안경도 어울릴 것 같아요.
4: 그리고 그 안경.
5: 명품 있잖아, 명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히들 아는 명품. 네. 그런 그 명품의
4: 엠버서더.
5: 이런 네네.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5: 예, 훗날 꼭 하시길 기원하시면서
2: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요.
5: 아이고,
2: 네.
5: 좋습니다.
4: 오늘도 고마워, 쾌둥아. 다음번에는 그만 업그레이드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5: 좋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애녹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에서 트로트로 도전과 변신을 거듭해온 애녹 씨.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 어떤 게 있을까요?
2: 도전해보고 싶은 거?
5: 네.
2: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트로트 하고 있으니까
5: 네.
2: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녹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왜 질은 양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5: 네.
2: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무대, 그다음에 좋은 곡들을 좀 써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관객 여러분들께 좀 기쁨을 좀 더 드리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4: 그리고 또 가수 애녹 앞에 또 어떤 타이틀이 붙기를 원하세요?
2: 저는 제가 이제 뭐 소개할 때 앞에 타이틀을 특별하게 이렇게 붙여서 소개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애녹 앞에 뭐가 붙겠어? 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녹 하면 그냥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하죠. 그거 좀 생각하면 괜히 웃게 되고 좀 기분이 좋아지고 괜찮은 사람 같아. 뭐 이렇게만 생각이 돼도 저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뭐 무대 앞뒤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중에 지나면 아, 참 그 사람 참 자연스러웠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5: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0년 뒤에 애녹 씨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한데 30년 뒤에 애녹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뒤에 사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5: 이렇게 멋진 현재의 모습.
2: 네.
4: 멋있다.
2: 저런 모습이군요, 제가.
5: 이렇게 또.
2: 이야.
5: 쾌둥이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2: 아, 그래요?
5: 예.
4: 너무 스타일리시한 미래다.
2: 네.
5: 와, 멋있다.
4: 어떠세요?
2: 아,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5: 너무 멋있는데? 중후한 멋이 느껴집니다.
2: 네.
5: 이거 손은 또 하나도 안 늙었어. 수분크림을 많이 바르셨네요.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수분크림. 네,
2: 네. 예. 저런 모습이군요.
4: 미래의 모습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이거 어떻게 반말을 해야 되는지 존댓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5: 어차피 본인이니까 반말해도 됩니다.
2: 그래, 애노가 지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30년 동안 잘 살아온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너의 모습처럼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할게. 너는 지금도 멋있다, 야. 최고!
5: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4: 야,
5: 자, 나상도!
4: 지혁진의
5: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쾌남열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2: 아니,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방송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어디 엠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너무 잘 두 분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5: 아닙니다.
2: 제가 방송하면서 많은 힘을 오히려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서부터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좀 지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네요.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끝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애녹의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5: 좋습니다.
4: 네. 그럼 애녹 씨의 다시 만날 때까지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애녹 씨 노래 들으면서 화기에 즐거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애녹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1: 아유, 좋습니다.
2: 말괄량이.
0: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3: 네?
0: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4: 모르지 않죠, 저희도.
0: 네.
5: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0: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4: 우와. 안 쓰는데 왜 저런 거?
3: 우와! 깜짝이야.
1: 아니, 거짓말이.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탕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분수를 알아 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방법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1: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3: 야,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3: 아유, 좋습니다.
4: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 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3: 네?
2: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3: 모르질
2: 있었고.
3: 않죠, 저희도.
2: 네. 네.
5: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3: 우와. 안 쓰였는데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3: 와.
1: 아니. 거짓말하지.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입당하고 매번 했던 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오늘이 전체적으로 14회차에 해당합니다. 저번에 얘기를 좀 복습을 해보면은, 이 개송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과 같이 우리는 출발을 했지만은, 부처님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훌륭한 육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공덕이 있어서 그렇다. 이 공덕을 쌓은 보답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보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공덕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하면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이제 살다가 좌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희망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면은 본인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절대적인 부처님의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신 바로 부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만이라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데, 그러한 만족을 못하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전체적으로 암, 방등 반야 화암을 통틀어가지고 말씀한 경전이 무량의경이고, 무량의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묘법연화경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고 실천을 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이 죄, 그것을 이제 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한 것은 단정원에 앉아서 실상을 관하라.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성을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생명,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죄모자성 종심기 심양면식 재영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상상으로 본인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마음을 잘 다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떻게 잘못 알면은 이제 마음이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은 수행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쓸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자만에 빠져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혼자의 자신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런 수렁통에 빠지는 것이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생을 살 때, 억지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다. 있는 바 그대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면서 현재는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과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받는 것은 그 전에 종자는 심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좋은 종자를 심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늪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정하니 하고 항상 부처님을 관하고 옆에 항상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응집이 돼가지고 본인이 발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상주하기 때문에 이 재망차례라는 것은 재망이라는 말은 제섭천의 그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그물이 있다면 그 그물에 보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으면은 이 그 빛과 빛이 교차하는데 그게 아주 촘촘하니 정말로 틈사이가 없을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물이 있으면은 그물 사이사이에 그 보석이 박혀 있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서로의 교차하는 그런 모습의 그물이 그 제석천의 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석천의 그물처럼 부처님은 항상 상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결정을 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면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덕을 보면은 덕이라는 것이 그 원래는 직심이라고 그래서 고들직 마음심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고든 그런 마음, 결정된 마음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람의 심리는 정초가 되면은 뭘 좀 봐가지고 우리 운수가 어쩌느냐 그렇게 이제 보러 다니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얻고 오면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닌 것만 또 못 오고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를 열 가지 듣는 것보다도 안 좋은 소리 한 가지 들으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 생각이. 우리 운수는 참으로 다 좋은데 이 좋은 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한 가지 이게 이제 남아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그 소리를 들으면은 온통 본인 마음이 복잡해져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은 부처님 믿고 열심히 살면은 되는 것이고 또 있는 바 그대로 산다는 것은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까 뭐 시험을 합격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고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합격 못할 것이 합격하고 또 합격 안 할 것이 합격이 뭐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뭔 일이 풀린다면은 3박 3일을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산다는 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진을 하는데 본인만 믿고 살다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종교 생활을 뭐 남녀 관계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정말로 그 뭔가 모르게 그 큰 힘이 움직여야지만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에 앉아가지고 실상을 관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덕에 대한 것, 남에게 선업을 지으면은 나에게 돌아온

다른 것을 알아야 돼. 그게 공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뭘 베푸면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아니라 내가 우선 갖추고 나서 남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남을 구제를 하면은 자연히 내가 구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써서 행으로 옮겨주면은 지혜가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우선 갖춰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힘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총력을 굴리면은 그쪽으로, 정진을 하면은 자연히 내가 구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과의 소치예요. 인과의 소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반 제가자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라한과를 이뤄가지고 보살 행을 하면은 실천을 하면은 바로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도달을 못한다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 수행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도 수행이지만은 남을 돌보는 마음을 굳게 갖고 열심히 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오종 수행 부처님 가르침을 그 큰 마음으로 믿고 오랫동안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 해설을 해봐야 되고 써봐야 됩니다. 쓰는 목적이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뭐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굳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수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보통 대부분이 사경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본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경을 하는데 그 소원을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 마음을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먹고 사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본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경은 바람직한 사경이 아닙니다. 100번을 10,000번을 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게 본인을 돌아온 것이 없어요. 왜냐? 본인을 위한 사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남을 위한 사경, 남을 위해서 인경불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로 아픈 사람 있으면 추원이라도 올려줘보고 또 우리 도문 큰스님께서 스님들께 주의스님 등을 켜주라 해가지고 저도 등 켜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스님 등을 뭐 전국적으로 다 켜줘라. 그것도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남을 위해서 켜줘보는 거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등 켜더라도 남을 위해서 켜준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게 우리 그 속담에 가뭄에 콩 나듯이 뭐 한 천에 한두 명 또 남을 위해서 추권장을 올려가지고 천일기도를 올려준다든지 백일기도를 올려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백일기도를 올려주고 천일기도를 올려주면은 나쁜 사람이 있는데 도반이 올려주니까 그 병이 낫고 나서 평생을 못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암에 걸려가지고 추원을 올려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본인 그 회복이 돼가지고 그걸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한테 돌아온 것이지 본인한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부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거기를 그 불만에서 구제를 못하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잘해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집안에 한 번.

올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반찬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음식을. 음식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남자의 사랑은 이 음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지 사랑이고 무엇이고 있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좀잘 차려주고 이 휴식을 취할 때는 좀 편안하게 해주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부처님 그 선생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부부의 도리, 뭐, 이 친구 또 사이의 도리, 스승과 제자의 도리들이 나오는데, 쉴 때는 좀 편안하게 해주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쉴 때, 그 외식을 할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쉬는 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평일 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 쉬어야지 평일 쉬는 날또 외식하면 또 일이잖아요, 그게.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평일 날 외식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은 남편을 푹 쉬게 해준다든지 또 부인이 직장에 다니면 부인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좀푹 쉬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뺑뺑뺑 돌려버리면은 이거 몸살나 버리지 그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트레스 받았고 왔는데 집에서 또 외식 나가자고 또 끌고 다니면 예? 그 힘이 들지 않을까요? 내 생각인데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편해지고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 힘듭니다. 한 사람만 아파도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그러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한 공덕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좀 살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상대를 깨닫게 해주면 결국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타심이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기심,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자타이시 성불도가 아니라 타자이시 성불도예요, 이게. 나도 성불하고 남도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미득도 선타도라고 나는 이 성불을 못 얻더라도 선타도,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그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경전 중에 왕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왕이 공부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왕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거기에서 나쁜 짓거리를 안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직연이라고 그래요. 직연. 내가 엄마인 줄을 알아야지만이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하고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고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짐승 같은 행동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그런 내가 스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다 그 말이죠. 절에 다니는 보살도 그렇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은 중생이라고 그러지만은 중간자다. 부처와 중생이 중간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 있는 중간자다. 부처가 될수 있는 중간자라고 볼 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자나불도 이제 광명이라든지 태양을 얘기하고 아미타불은 공간 시간을 얘기했는데 비유의 방편에 맞습니다. 명이 불이다. 이름만 불이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처님은 인격화해서 우리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름자들은 다 이름이다. 그걸 법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3페이지 거기 보겠습니다. 맑은 쭉 내려와가지고 넷째 단락이네요. 맑은 음성 우레처럼 여덟 가지 소리로 퍼져 나가니 미묘하고 청정하며 심히 깊고 멀다네.
사제 육도 12인연을 중생의 힘

율법에 따라 굴리시니 만일 들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없으니 한량없는 생사에 매듭 끊으리라. 이 생사에 매듭 끊는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동요가 되지 않는 끄달려 가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그게 문제죠. 우리 몸도 이제 1000만분의 1초 간격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라고 딱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 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모여졌다 흩어지면 다른 모습을 갖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태를 누구 아무개 뭐 김보살 이보살로 부르지만은 그 안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틀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보살로 알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다. 우주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성이라고 얘기하고 연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공성은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냐? 그게 바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력이신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매듭을 끊으라. 이게 중요하죠. 윤회의 매듭을 끊는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맑은 음성이라는 것이 이제 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진향 8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레처럼 그 대단한 음성이 8가지로 퍼져나간다. 넓혀진다. 결국 맑은 음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8가지 소리로 퍼져간다. 8종으로 퍼져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법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맑은 소리라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의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팔종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향 팔종. 향 팔종이 바로 이제 그 여덟 가지 음성인데, 처한 목소리를 바로 법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도 있고, 가르침이 훌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음성이라는 것은 극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극할 극자에 좋을 호자 소리음. 소리가 누구든지 좋아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소리는. 우리가 가릉빙가라는 새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들으면은 정말로 모든 시름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새가 가릉빙가. 우리 합창단도 주간반 야간반 있었는데 주간반이 가릉빙가족이에요. 천상의 새입니다. 그게 극락에 있는 새다. 극락조입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연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르침이 부드럽다, 유연하다, 딱딱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부드럽다. 딱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통음, 화합할 화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조화가 돼가지고 적절히 맞춰진다 그런 얘기죠.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얘기인데,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모든 우리 중생에게 알맞게 적절히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혜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존해음, 존. 존귀할 존자의 지혜자. 이 존귀한 지혜의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소리. 소리라는 건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다섯 번째는 불여음. 안일불자의 여자여자입니다. 그것은 남녀의 구별 없이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여자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5종 분류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의 여자들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왕이 될 수가 없고, 또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제석천왕이니 범천왕도 못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제바달다품에서 보면은 용녀가 성부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변성 남자, 남자로 변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이 법화경에서는 여자가 성부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그건 업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그 성품이 좀 이렇게 애끼는 성품이라든지 좀 화통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여자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불오음. 이 잘못될 오자입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가르침. 가르침이 다 맞다고 말하죠. 부처님 말씀은 다 맞다. 그 다음에 심원음. 깊을 심자, 모른 자. 깊은 뜻을 가진 가르침이다. 그 음성이, 음성이란 말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갈음. 갈음은, 갈자란 말은 달 갈자인데, 다함이 없는 불멸의 가르침이다. 다함이 없다는 것은 이게 끝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바로 범음 팔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이 거룩함을 얘기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묘하고 청정함이 심히 깊고 몰다네.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미묘 청정 심심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가르침이 최고다, 그런 얘기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제 육도 십이연을 수순 중생 심업전이라. 이 심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심업. 이 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마다의 마음의 이제 근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가지고 중생의 그 마음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잘 굴리신다, 그런 얘기죠. 굴을 전자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전법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법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잘 전하는 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구업, 신구의 중에서 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구의 삼업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동에 따라서 잘 하신다. 사제 육도 십이연기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고집멸도라는 것이 이제 사제고, 고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의 그게 그이 자리다 볼수 있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멸도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아가지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십이연기라든지, 또 육바라밀, 육도라고 이렇게, 여기서 육도는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수행이죠. 남을 좋게 해주는 것이 보시예요.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 육도 십이연기를 잘 맞춰가지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성문이라는 수행자는 바로 사제법을 닦는데 그 학습주의의 수행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각은 십이연기를 닦아가지고 그 수행하는 수행자인데, 거기는 체험주의. 그리고 보살은 실천행, 실행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 그런 그 실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제
법을 닦는 것은 고진멸도를 우리 화성육품에도 얘기했지만은 삼전 십이행이라고 해서 사제법을 세 번을 부르는 거죠. 시, 권증. 그래서 보여주고, 권하고, 또 증명해주고. 그 근기에 따라가지고 상근기는 보여주기만 해도 아는데 거기에 이제 중근기는 자꾸 권해야 되고 하근기는 뭔가를 보여줘야지만이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해서 잘 안 믿잖아요, 그게. 보여줘야지. 뭐 신통을 보여준다든지, 그 보이는 부분만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제법을 세 번을 굴린 것을 삼전 십행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두 번을 굴리는 것을 바로 재전, 재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이연기를 두 번을 굴리는 거죠. 순생문, 환멸문. 그래서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의 취유 생로 우비고뇌가 바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명멸적, 행멸적, 신멸, 명생멸적, 유멸적 쭉 그 무상계에 나온 것처럼 생멸적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사 우비고뇌멸 이렇게 그런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전 두 번을 굴리는 거고. 보살들 가리키는 바로 이제 그 육바라밀은 일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한 번 이렇게 굴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행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다. 역시 법신, 보신, 화신도 삼신이지만은 일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성계 보면 법성이라는 것은 원흉이다. 이게 어떤 무심무종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단 얘기입니다. 원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무이상 둘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원천적인 통일된 하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조화를 얘기하는 것은 제법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데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본래적이라는 말은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게. 조화롭다. 평등과 조화. 평등과 조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바로 제법이에요. 그 물질들은 전부 각각의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 맞춰가지고 각각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각유차별이라는 거예요. 약초지품에 나와 있는 일지소생, 일유소윤, 이재초목이 각유차별. 모든 화초초, 두둑물물이 전부 차별이 있다고 말이죠.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잘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하듯이 사람마다 다 그게 잘난 구석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고 말이죠. 그걸 바로 잘난 구석을 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성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렇게 수행을 통해가지고 승화를, 정신적인 승화를 시키면은 몸도 달라지고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비방을 하지 말아라. 옛날에 도가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이런 얘기를 하자. 옛날에 보면 보살입니다. 보살이 뭔 말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방을 해서 하면은 자꾸, 이렇게 악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항상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추원이에요. 추원. 그래서 항상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크나큰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기운이 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지만은. 그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항상 이렇게 축원해주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원결을 지어가지고

원한을 짓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알아야 돼. 사소한 것에도 조심을 해야 돼.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 행자들은 무서운 위신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남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추월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 것을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요일마다 와서 듣는 것이 큰 공덕이 있고 또 법화경 듣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듣는 것 같지만은 그의 어떤 선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화경을 만나는 것이지 아무나도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마음만 먹어야 돼. 그게 보살의 마음이니까. 오늘부터 나쁜 마음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 상대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좋은 마음만 먹어서 잘 되기를 바라야 돼. 그게 공덕을 짓는 것이니까. 만일 들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없으니 한량없는 생사에 매듭 끊으리라. 그래서 열리지 않는 생각이 열린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의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왼쪽에 보면 의계. 생각이 열린다. 그 마음이 열린다. 그걸 무량 생사 중결단이다. 그런 여러 가지의 결박된 것들이 술술 풀려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는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도가 많이 나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하필이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법화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펴서 보라겠잖아, 한 번씩. 근데 참 필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한 구절이. 그 많은 구절 중에서. 그러듯이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무량 생사 중결단이다. 이제는 다 정리가 돼볼 거다. 나쁜 것들이 이 전부 안 좋은 괴로운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흔들려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 지금 열심히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인과에 의해 가지고 나중도 즐거운 일 아닌가요, 그게? 즐거운 일을 자꾸 생각을 하면 즐거운 것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열린다 그 말이죠. 이제는 좋은 것으로 열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너무 착착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다른 데다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께 오직 의지하면은 다 열린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열린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중결단, 만을 중자예요. 많은 것들이 이제는 생사에, 무량 생사에 중결단이다. 한량없는 것들이 이제는 고통받는 것들, 그게 바로 생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변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들쑥날쑥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 마음 먹었다가 저 마음 먹었다가 하루면은 5만 가지를 더 하잖아요, 생각을. 5만 가지. 3만 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를 생각을 해요. 5만 가지만 생각했습니까? 8만 가지도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예? 그런 생각들이, 좋지 않은 생각들이 다 끊어진다, 그 말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만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잘 돼야지 돈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추원을 해줘야 돼.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내놓으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보면 진짜 못 받지, 그게.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게. 응? 그게 세상 이치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들들 볶아가지고 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볶으면은 그 달달부인이 돼서 되겠냐고 말이야. 달달부인. 달달달 볶는 부인이 좀 도와주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게.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결단 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재물도 서서히 좋아질 것이고 또 재물도 너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 그릇이 이만큼뿐이 안 되는데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 그릇이 그 정도뿐이 안 되구나. 있는 바 그대로 살자. 이런 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건강도 이게 그 회복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살자. 나중에 대답하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제법이라는 것은 그 성도 최초의 설법이죠. 성도를 하셔서 최초의 설법.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 하신, 녹야원이 초전 법륜지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 않겠습니다. 어떤 이는 듣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와 번뇌 없고 함이 없는 영각의 경계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보살지를 얻으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거 성문사과라고 그랬죠. 성문사과. 성문과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나누잖아요. 성인사과를 성문, 그 다음에 연각 보살 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에서 그 위의 단계가 윤회를 하지 않는 단계, 그게 바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거 십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진멸도 사제법 고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같이 무량 생사 중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 많은 생각이 돌아가는 윤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초보자를 얘기하는, 수행자 중에 초보자.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임류라고 나오죠. 임류. 사다함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수행자. 금강경에서는 불래 불거, 한번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는 것은 범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가지 않는다. 아란이란 말은 전번에도 설명을 했죠. 미혹이 완전히 소멸한, 그런 상태. 무부, 번뇌, 진제, 유결. 번뇌가 완전히 없고 진제, 유결.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아란과를 이루어서 본인이 완성이 돼서 중생을 구제하면은 보살이에요. 그런데 아란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 우리도 수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리키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리키면서 50%는 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스님만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나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꾸 모르더라도 가리키다 보면 공부 수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다 보면 지혜가 열리는 것이 바로 하와중생 상구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자꾸 써서 봉사하고 구제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갔는데, 진도를 뭐 다 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차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처음 시작했던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것을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것

0: 같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 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란 임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임기척도 없고, 설마 사라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5: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0: 내 말이.
5: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0: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5: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5: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3: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3: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합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

0: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1: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2: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0: 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산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도량이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꼬불꼬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아,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4: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0: 평생을 살았답니다.
1: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0: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근데 이 돌담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0: 오,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1: 백제의 눈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2: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3: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2: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0: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3: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2: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0: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빨리 와!
1: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0: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1: 호랑이?
0: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1: 정말?
0: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1: 삼화사?
0: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1: 수륙제가 뭐야?
0: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궤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1: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0: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3: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3: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3: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3: 예.
4: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2: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2: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4: 어린 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1: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1: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1: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2: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3: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4: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2: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 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하는데 육바람일 행을 닦아 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겹만겹 의심 끊고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음 보살 대자비로 시방 법계 다니면서 보현 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 울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덕을 깨뜨리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예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대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생애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굵고 가벼울 것이니라.

우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끄야 하.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도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죽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그게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 왕등락 현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체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죄가 이제 모든 죄야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

빠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함.

무지사다야 사파하옴살바 묻자 무지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밀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

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히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0: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0: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0: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에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2 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지장보살상 점안식이 봉행됐습니다.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해온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영철 대령의 원력에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습니다. 창건 114주년을 맞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공간인 비로선언을 개원했습니다. 정법연화 차 명상문화축제를 열며 명품 수행 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친필 유묵 등의 자료를 통해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골군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에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평소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수많은 작품에서 묵직한 카리스마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온 중견 배우 이재용 씨. 연기 인생 이면에서 오랜 세월 참선과 여러 수행으로 내면을 닦아온 신심 깊은 불자 배우가 이번엔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얼굴로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이재용 씨를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중에게 친숙하고 신뢰를 주는 불자 배우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데 감사를 표하며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우리 불교 자체가 뭐 자비 행을 하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 홍보대사를 맡은 이재용 씨는 나눔은 특별한 베풀미 아니라 불자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자비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과 대승의 정신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 실천해온 진원 염송을 회향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3: 제가 지금 자식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자식한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1: 위촉식을 마친 이재용 씨는 자신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보시라는 아름다운 행위로서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라는 그런 부처님의 배려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오랜 수행의 깊이에서 나온 이재용 씨의 원력은 자비와 보시의 가치를 전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3대 원로회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과 역할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비구니회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들이 종단의 한 축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은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라며 약속한 대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대해서도 종단이 출가부터 열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 원로 평택 명법사회주 화정 스님은 네팔 구호 성금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원 봉령사와 봉령사 승가대학 동문 모임인 선우회가 네팔 재난 대홍수 피해 구호를 위한 기금을 희사했습니다. 공경사주지 진상스님과 선우회장 서로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기금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공경사주지 진상스님은 네팔을 돕기 위해 동문뿐만 아니라 학인스님과 종무원, 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교구본사에서도 하기 어려운 모금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다며 현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최대한 여러 차례 지원하려고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군에 한 불자 지휘관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해 불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장보살상을 점안하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발언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불법 쓴 구호와 함께 흰천을 걷어내자 늠름한 상호와 거대한 육환장을 든 지장보살이 위용을 뽐냅니다. 지난달 28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수호하는 육군 제32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봉행한 지장보살상 점안식 현장입니다. 사찰명인 대원과 지장보살의 별칭인 대원본전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인연을 지녔지만 그동안 지장보살상을 별도로 모시지 못했던 대원사. 이번 불사의 시작에는 오랜 불자였던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영철 대령의 남다른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소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잡아온 공대령은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대원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한 겁니다.
5: 지장경은 금강경의 실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불성불하신 게 아니라 불성불의 성불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의 공의 지혜와 맞닿는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4: 공대령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뜻을 모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불사가 추진됐습니다. 칩시일반 모인 불사금은 4,500여만 원. 지장보살상 조성과 불단 설치를 비롯해 석등과 조경, 기념비 조성 등 법당 안팎을 장엄하는 데 사부대중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6: 그 마음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또 어딘가에는 분명히 전해질 것이라고 제가 믿고
7: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다시 힘을 얻는 기도처가 되기를.
4: 점안식의 증명법사로 나선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스님은 공대령을 비롯해 불사 추진에 앞장서온 3명의 제가불자에게 감사장과 공로장을 전달했습니다.
7: 호국불교의 전통이고 호국불교의 신념을 앞으로 이 땅에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호국대원사는 초과 모연된 정제를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후방 군법당과 불교 시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월 지장제일마다 정기기도를 봉

0: 행에 장병들의 평안과 부대의 안녕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1: 꾸준히 기도를 해서 이 우리 부대와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2: 특히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그 큰 발언을 우리도 같이 배워가면서 또 그분의 힘과 가피를 받고 우리도 우리 모든 불자들도 지장보살님이 되어가는 그런
0: 개인의 신심에서 시작해

0: 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일제강점기 도심포교의 원력으로 출발해 창건 114주년을 맞은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식과 함께 정법 연화 참영상 문화축제를 열며 지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심 속 명품 수행 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1912년 창건 이래 도심 속 진리의 숲 역할을 해온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정법사가 창건 114주년을 맞아 복합수행문화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하고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3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올해 4월 점안식을 거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비로선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2층에는 화암 삼존불과 법성 화암도를 모셨고 1층에는 차와 향 명상을 즐기는 무딧다. 지하 1층 소례원에는 초대형 스크린과 천인 화불도를 조성해 복합 수행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3: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도량 정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수행과 명상 그리고 정진 기도가 어우러지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이날 개원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대거 참석해 정법사의 새로운 수행 공간인 비로선원의 개원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4: 오늘 이 비로선원의 또 역할이 앞으로도 우리 모든 분들의 창원 마사 모든 분들의 신성에 큰 힘이 되시고 또 행복을 열어가는 큰 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2: 특히 미래 포교의 결실인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불교 교리 경시대회와 한글 반야신경 독송대 시상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대했습니다. 개원식에 이어 오후에는 정법연화 차명상 문화축제가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지 광우스님의 여는 소리 사방찬 의식을 시작으로 영축 다도회의 비로선자 시연, 문수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직접 차공량을 올리는 다도 시연이 펼쳐져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114년 전 선대 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아 도심 속 참선 문화 도량으로 거듭난 정법사. 새롭게 문을 연 비로선원은 지역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일상의 평안을 찾아주는 도심 속 명품 포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1: 제72회 백제 문화제를 맞아 순국선열과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불자연합회는 지난 4일 금강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학사 주지 격원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박영구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스님은 영산대제는 단순한 불교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백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시민이 화합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발언하는 문화의 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영산대제는 백제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영가들을 천도하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번번했습니다. 열애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열애종은 지난 3일 총본산 옥천 대학사사에서 총무원장 명한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명한스님은 인왕 대승정의 창종정신과 수행 원력을 받들어 부처님법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애종 원로 법산스님은 감사합니다를 화두로 삼아 오유지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는 창종주 인왕 대승정 공덕비 제막식 거액을 시작으로 열애행과 자비 보살행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열애본문 보살행 7대 서원을 천명하며 종단 중흥과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대구 803 파괴사가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고속

0: 공당 종협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다례제를 보게 됐습니다. 추모다례제에는 문도 대표 성화 대종사를 비롯해 파계사 주지 현봉 스님 등 문도 스님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화 스님은 평소 은사 스님께서 행위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따라 정진하겠다고 유운을 기렸습니다. 현봉 스님은 평생 수행과 자비의 길을 이끄신 스님의 높은 뜻과 가르침을 되새겨 서로 화합하고 자비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송 스님은 1920년 파계사에서 상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망월사 30년 결사에 동참했으며 파계사 선방에서 수행하다 2003년 9월, 범나 83년, 세수 9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침필 유묵 등을 통해 100년을 이어온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양유근 기자입니다.
1: 독립운동가이자 선승,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국대와 인제군, 백담사, 설악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로 구성된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어제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전식을 열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인설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총 45건, 109점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 자료가 전시됩니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박물관은 물론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성보박물관 등 전국 17개 주요 기관이 협력해 유묵과 사진, 초판본 도서 등 귀중한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 동국대학교는 만해 선생님의 정신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3: 인제군도 만해 선사와 님의 침묵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1: 전시는 만해 선사의 삶과 사상을 9개 주제로 나누어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장인 청년 만해에서는 홍성 생가 사진과 최초 사진, 친필 이력서를 비롯해 건봉사, 유점사 등 설악산과 금강산 시절의 수행 기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애국자 한용운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매천 황현을 추모한 친필 유목인 매천 선생과 만주 신흥무관학교 방문 기록을 조명하고 세 번째 선객 한용운에서는 송광사, 범어사, 통도사 등과의 인연이 담긴 친필, 칠언율시, 유묵을 선보입니다. 네 번째 문사 한용운에서는 정선강의 책은담, 초재판본과 불교대전 초판본, 불교 한문독본 필사본을 통해 문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다섯 번째 오세인 한용운에서는 1925년 오세암에서 얻은 깨우침과 오도송, 잡지, 유심창간호 등을 전시합니다. 여섯 번째 독립지사 한용운에서는 선사가 옥중에서 써내려간 조선 독립에 대한 감성의 개요와 옥중시를 통해 서슬퍼런 투쟁 의지를 전합니다. 일곱 번째 시주인 한용운에서는 님의 침묵 초판본을 필두로 한 주요 출판 판본사가 여덟 번째 지도자 한용운에서는 항일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가 비밀결사체 만당 잡지 불교수록 자료를 아홉 번째 자유인 한용운에서는 친필 원고인 심우장 만필과 유묵 마저 절위, 회가변 송수첩 등을 통해 선사의 말년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 오늘 이곳을 찾은 젊은 세대들은 만해 스님의 오래된 글과 유물을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의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님의 침묵, 다시 우리 가슴을 열어서 세계를 향하여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가 공존공용하는 진리로 우뚝 서게 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1: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시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님의 침묵. 이번 특별전은 10월 30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마실 라운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용인 백령사가 정멸보국 낙성을 기념하고 괴보를 모시는 법석을 열어 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백령사는 지난 3일 경내에서 회주 묘호 스님과 주지 돈각 스님, 이상일 용인시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멸보궁 낙성식과 괴불제, 작은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주 묘호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도량을 정멸보궁이라 한다며 백령사가 진신사리를 봉안하게 된 만큼 불자들의 신심과 수행을 이끄는 성지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돈각 스님은 백령사는 용인에서 국가 지정 보물인 원각경을 소장한 도량이라며 이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찰 마산 광산사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내면의 평온을 선사하는 명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산사는 지난 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광려산의 청정한 자연과 선율이 어우러지는 2026년 휴 명상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지 해륜 스님과 마음 휴 명상학교 수강생 18명, 시민들은 다라니 독송, 호흡 명상과 종합 명상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일상의 번뇌를 비우고 내면의 진면목을 찾았습니다. 해륜 스님은 천년도량 광산사에서 자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산사에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위로와 여유를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산사는 명상 음악회에 이어 저녁에는 제5회 광산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원각사가 일제강점기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해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곤론 마루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대원각사는 지난 5일 경내 마당에서 회주 안도 스님, 황면사 주지 정산 스님,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등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유가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곤론 마루호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도천 스님은 희생자들의 삶과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남겨주고 있다며 발언과 기도가 고통을 덜고 자비와 평화가 널리 퍼지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는 헌다와 분향을 시작으로 추모사, 추모시 낭송, 종교합동 추모기도, 살풀이춤 추모 공연 순으로 이어져 이웃 종교와 함께 희생자들의 극락 왕생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수정사가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공덕비를 제막했습니다. 제주 수정사는 지난 5일 주지 도산 스님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 등 4부 대중 100여 명의 축하 속에 관세음보살 점안과 중흥주 및 제가불자 공덕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산 스님은 불사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수정사의 천년을 위해 불자들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을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0: 주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 안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보사 계율도량 말씀을 드리다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세 양중인과에서 과보를 생산하는 시간이 분류되어 있다. 이생이 져서 이생에 맞는 거, 이생이 다음 생에 맞는 거, 이생이 져 다다음 생에 맞는 거, 효력이 상실되는 거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기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부를 생산하는 업.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부를 생산하는 법. 그러니까 세 번째 생부터 계속 윤회를 할 건지 아니면 아란이 돼서 윤회를 안 할 건지에 대한 과부 생산업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업은 이생이 돼서 이생이 받는 거, 이생이 다음 생에 받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생부터는 아란이 되는 생까지는 과부를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생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살다라는 얘기는 안 된다. 이생에 100%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생 아란이 되기 윤회하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이 도래하면은 익어 가지고 익을 때는 쓴맛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은 세 번째 업은 윤회가 계속되는 한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과부를 낳을 수 있는 업이다. 받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업의 과보로부터 누구도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말씀. 아난자 존자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탁발만 나가면 그냥 공양을 많이 받아와요. 그 이유를 부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보자.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빈 그릇도 오는데 아란존자만 그렇게 많이 받아오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에 지은 선업 때문에 그렇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그러니까 아란존자까지 될 정도 되면 전생 전생에 부처님처럼 계속 성공운동 잡고 선정 닦고 지혜를 닦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법문도 빨리 이해하고 100% 믿고 따르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한 분이고, 의심만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분은 전생에 공부 안한 분들이요. 무명업장이 많은 분이죠. 먹구름 같이 오리무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물에 떠나는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개미떼들이 오랜 세월을 윤회하다가, 우리는 윤회하니까 축생이 개미가 사람으로 되고 지옥도 가고 물고기도 되고 막 윤회하잖아요. 지옥 가기 축생 수라 인간 수라 여섯 군데를 육도 윤회하잖아요. 개미떼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다가 부처님 당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 계속 그 개미들이 윤회하다가 아난 존자가 부처님 상수 제자로 될 때가 시질 인연이 돼서 같이 만난 거예요. 아난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전생에 오랜전에 지은 선업이지만 적당한 때가 되어 시질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 인연 도래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시간이 돼야 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인연법이 시절이 돼서 만나고, 시절이 다해서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는 거고, 없어지고 다시 만나고, 무상하게 변하잖아요. 이 인연이 가면 저 인연이 오고, 이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오고, 시절 인연 도래, 시절 인연이 도래,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때가 돼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때가 돼야 맛있는 사과, 가을에 먹는 과일, 여름에 먹는 과일, 뭘 심어서 다음 생에 먹는 나무 과일 다 시절 인연 때가 있다. 모든 게. 그래서요,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공부할 때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때를 놓치면 이건 안 돼요. 때가 있어. 20대 인생, 30대 인생, 40대 인생 때가 다 있어. 모든 것도. 노는 것도 때가 있고, 열심히 사는 것도 때가 있고, 정년 퇴임하면 쉴 때가 있고. 그래서 인연이 성숙해야 조건이 맞아야 인과연이 돼야 과부를 생산하게 된다. 과부를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씨앗을 심었는데 내가 뿌렸는데 행위를 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맛있는 행복의 과일이 열리는 거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건 추수하는 겁니다. 생산이라는 얘기가 번뇌를 소멸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은 멸진정 아라한과 성불을 했기 때문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지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그런데 부처님이 아라한이 아니면은 과거생에 지은 업이 과부를 생산하면 피할 수가 없어. 108번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 생산하는 업을.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부처님 이 얘기도 제가 절에 들어와서 들어보던 얘기인데,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초기 불전에.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았어. 이제 부처님 수업 닦을 때이 얘기예요.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서도 무예를 닦았어요. 학문도 닦고. 부처님께서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을 적에 상대의 등뼈를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등에 이제 약간의 통증을 느꼈어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도 아파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업이라 그것은 무거운 업이 돼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결과는 이 생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생에 만생에 걸쳐서 인연이 무르익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은 업의 과보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업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요, 500여 생을 부처님 수업을 닦았어. 성불의 공덕을 지었어. 그게 차곡차곡 공덕으로 쌓여서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공덕이 됐어. 500생이 소멸되지 않고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복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간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 DNA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할아버지 때 복지면 자손대가 창성한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유산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성근 공덕을 지어라. 그 상속이 최고의 상속이다. 그 사라지지 않고 복력으로 복력 선물.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은 복력이 있어야 성불한다. 복력이 있으면 토굴에 들어가서 석달여를 잠만 자고 공부하면 병 생겨서 더 이상 공부 못하고 병마에 헤맬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서 과보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지 업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를요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육안의 판단,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 판단 가지고 내가 보니까 있더라, 안 봤더니 모르겠더라. 내가 신라시대에 공부를 초등학교도 안 났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가끔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안 봤는데 알게 뭐냐.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육안, 두 눈에. 저 지금 눈이 피곤해서 자꾸 저기 뭐 해서 지금, 예?
눈물약을 넣기도 했는데, 응? 눈이랑 육안이라는 건요, 조그만 금깔 하나 들어가도 못 떠요, 눈을. 그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천안과 법안과 해안과 불안과 이런, 예? 1층에서 못 보는 것을 108층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정적인 악어, 업보 얘기하면 나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본래 청정해서 나쁘지 않아요? 자꾸 경계에 끄달려가니까 자꾸 나쁜 악업을 짓는 거지. 근데 업보, 잉보응보 얘기할 때, 아이, 뭐, 업보 얘기하고, 뭐, 사주팔자 얘기하고, 뭐, 잘못 살아서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근공덕을 항상 생각해. 나는 오늘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행동하는 행각까지, 생각하는 거, 자비심, 연민심, 보시공덕,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자비스러운 말 하는 거, 그렇게 가겠다. 그 공덕이 나는 업보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나의 공덕에 대해서 소멸되지 않음을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응? 여기서 행복하지 않고, 여기서 성공덕 쌓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다. 오늘 슬피면 내일 슬픈 일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효력을 상실해 공소시효가 지내서 처벌할 수가 없는 업. 이렇게 쉽게 이해할까요? 효력을 상실하는 업. 이 생에 받고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 받는데 효력이 상실한 업이 될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업. 지은 업의 과보를 가져올 조건을 만나지 못해. 조건을 만나야 된다는 거.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 만나면 같은 사람이 되고, 응? 조건을 잘 만나야 돼요. 씨를 뿌려도 기름진 음료 녹탑, 물, 적당한 비, 태양, 부지런한 농부, 그게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 이번 생의 결과를 생산해 업이 적당한 조건을 만나지 못한 채 이번 생이 끝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업이 된다. 다음 생, 다음 생,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결과를 생산할 업은 아란이 되어 열반에 들면 결과는 생산할 쪽을 만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나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 과보가 생산돼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란이 됐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해. 그러면 생산할 조건이 만나지 못해, 그것을. 효력을 상실한다. 이처럼 효력을 상실한 업은 자신의 과보를 생산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 업을 말한다. 상실되는 업이 있다. 나는 것,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근데 살아서 죄를 많이 지면은 언젠가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 다 나와 하는 얘기가 이 현실에도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본다고 부처님은 항상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머물러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효력을 상실한 업까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마라,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염주, 그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면 성불한다 해가지고, 99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엄청난 부처님이 앙굴마라 해서 숙이주고 그 했잖아요. 출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란이 돼요.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한 거죠. 아란은 다시 윤회하지 않으므로
그 생에 받아야 할 과보를 받을 수가 없다. 왜? 태어나야 괴로움을 받든지 즐거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라한은 윤회하지 않고 생사에 따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과보를 생산할 업은 이런 때에 효력한 상소라는 업이 된다. 죽음 직전의 모습과 재생 연결. 저는 이 대목을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계속 제가 흐름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죽음 직전의 생각, 모습이 재생 연결,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1분 전에 모습과 재생 연결 이야기인데, 죽음의 네 가지 원인,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호롱불에 부처님이 비유하셨는데, 호롱불에 심지가 다해버리면 꺼지죠. 심지가 없으면 기름이 에너지가 있어도 안 돼요. 수명이 다해서 가는 거예요. 생산업이 다해 죽는 거예요. 자기 업을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받고 가야 되는데, 생산업이 다해서 죽는 거. 인생이 행복한 거, 괴로운 거다 받았어. 그러면 기름이 없어져서 꺼졌어. 에너지가 없어. 생산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명, 생산업 두 가지가 다해 죽는 거. 수명이 다하고 생산업이 두 가지가 다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심지는 수명이고 기름은 생산업이요. 그게 다할때 꺼져버리는 거. 파괴업에 의해 죽는 거. 고의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바람 불면 또 꺼져요. 사람으로 본다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가는 거. 불에 의한 사고도 가는 거. 교통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 사촌 동생이 출근길에 버스에 치여서 현장에서 갔는데, 식구가 다 죽는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분이 다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믿습니까? 출근하다가 현장에서 갔는데, 이게요. 그래서 제가 조상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꿈에 조상님들이 좋지 않게 기분 나쁘다. 원찰에 가서 스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그게 뭔가 예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불을 끄거나 바람이 불면 꺼진다. 교통사고나 어디 뭐 떨어져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파괴업으로 간다. 라는 말씀. 예컨대 아라한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 도를 공부를 많이 해서 아라한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이 바로 지옥행을 가는 것은 파괴업의 자궁이다. 지금 네 번째, 죽음의 네 가지 원인 네 번째 설명입니다. 아라한을 겁탈한 업이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아라한을 겁탈, 아라한한테 피를 내면 오욕죄를 진다 했잖아. 겁탈한 건그 피를 낸 것보다 더 강한 업이죠. 무거운 업이죠.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잘한 거 모든 거다 파괴됐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파괴업으로 작용한 것이다. 언젠가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겠다. 언젠가 이렇게 닥쳐요. 떨어져서 가고, 교통사고로 가고. 응? 그래서 스위스에 죽음 청소라는 게 있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가고 난 뒤에 빈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수고를 끼치지 않는 것.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요즘 제가 혼자 쓰는 게 오랜 동안 그냥 두다 입을 옷이나 뭐나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시간 나는 대로 밤늦게 새벽이든지 정리를 합니다. 과감히 버리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쓸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분리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 청소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에 대비해서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끼치지 않게. 스님들이 가시고 나서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덜도록 미리 준비해서 한다면은 삶이 그 스위스 사람들 얘기예요. 죽음 청소하고 나니까 더 간절하고 애틋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삶이 날마다 행복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생에서 마지막 일어나는 의식까지 이생의 마지막 마음 30분 전에 10분 전에 1, 2분 전에 이생의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의식 과정 죽음 직전의 모습이다. 이생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됩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생이 업을 많이 지었다, 나쁜 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 마음만 청정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자기 살아온 업이 죽을 때 되면 파노라마처럼 쫙다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좋은 일 했던 것보다 내가 왜그 사람하고, 응? 그렇게 싸웠을까? 그렇게 재판을 했을까? 형제지간에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데못 간다, 죽을 때 마음에. 선한 마음, 공덕 지은 거, 좋은 일 많이 한 생각만 해라.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 직후에 내생에 처음으로 일어난 마음,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 1분 전에,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 마음이 마지막 일어난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이라 재생이 연결된다고 해서 재생 연결시. 재생 연결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인식하는 거, 재생 연결식은 윤회하는 존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죽음 직전의 한 생과 죽음 직전의 남아민타불 10번 부를 수 있다면 재생 연결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제가 시다림을 장례식장의 연보를 저는 3일간에 하루라도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부르면 제가 가서 해줄 이유는 없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영정사진 모시고 오는 분도 덜어 계시는데 장례식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염불을 해주면은 그분의 영이 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죽기 전에 가시기 전에 예? 미리 얘기하는 거, 미리 염불하는 거, 임종염불, 임종기도, 수계수계에서 불명을 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불자로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재생 연결시. 이제 죽었어. 죽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느냐? 죽음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 죽음 가까이에 대해서 일어난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나타난다. 천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천상의 형상들이 보이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제가 지금 시다림 간 얘기를 했는데요. 편안해 가신 분들은 누워 계신데 편안해요. 그래서 저렇게 모든 108번이가 끝나가지고 편안하실까? 그래서 뭐이 말을 만졌더니 막 냉동실에 나와서 그런지 너무 차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가신 분들은 가시고 난 뒤에 염할 때도 그렇고 조금 편안하더라네요. 아,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상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악행을 많이 저질러 지옥에 떨어질 상황이라면 죽기 전부터 온갖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가실 때 제가 백리살 드신 분 죄를 올려드렸고 백한살 드신 분 죄를 올려드렸는데 두분다 3일 앓고 가시고 한 분은 백리살 돼서 가신 분은 한 분은 하루 앓고 가셨는데 그냥 얘야 소파 있다가 나좀 방에 좀 데려다 줘라 하고 누워서 가시는 거. 병원도 안 가셨어. 집에서 편안하게 가셨어. 근데 살아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온갖 성근공덕은 다 지었어. 그러니 그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돌아가실 때 온갖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때그 가에 끓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하루 종일 가래 끓는 소리를 하니까 불자가 저기 다른 데 서울 있을 때 얘기인데 전화 왔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 계신 분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가래를 끓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일제 쳐놓고 만행열차 타고 가가지고 가니까 소리가 나요. 그 거럭거럭 하는 소리가 벌써 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염불 시작하니까 한 시간 내로 잦아들고 내 염불 소리 듣고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잊지 않는데, 상당히. 부처님 당시에 백정 준다라는 백정이, 부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백정 준다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육지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몽둥이질을 하고 입을 벌리고 불순물을 다 씻겨 나올 때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런데 죽을 때 7일 전부터 지옥 불길이 보이면서 손발에 오라들고 돼지처럼 쥐명 지르고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라는 건데, 제가 이웃집 얘기를 또 할게요. 어려서 자라나면서. 돼지를 이제 시골에 많이 키우잖아요. 돼지를 사다가 집에서 잡아가지고 파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2kg 머리를 한번 때리고서 한 번만 때려요. 이게 꽤 크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거기는 그럴 때 목을 따더라고요. 그러 살았을 때 먹을 때야 피가 나와서 이게 선지국을 끓인다네. 죽어서는 그게 안 나온대요. 그때는 모퉁을 우리게 봤지만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살생 직업 될수 있는 대로 안 가졌으면 좋겠다. 또 취미 생활을 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해도 요즘 뭐, 저기, 저, 폰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미 생활 할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만. 그래서 이 백정 쫀다가 그렇게 죄지를 잡고 그래가지고 살생을 해서 죽을 때 7일 전부터 지옥 불길이 보이면서 손발에 오그라들고 돼지처럼 비명 지르고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임종시에 평정심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없이 잠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천상계 천녀들이 기다림 속에 다음 생을 맞이한다.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인식을 해. 근데 죽어서도 영식동으로 합니다. 죽어서도. 영식이 죽으면은 끝났는데 의식이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지만 죽음 직전에 인식 과정인데 죽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죽었는데 현장에서 자기는 사고 부딪히는 순간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프지 않대요, 부딪힐 때. 벌써 죽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 했잖아요. 아홉 배가 똑똑해가지고요. 살아있는 인식 그 경계보다 아홉 배가 똑똑해가지고요. 그러자 스님들이 염불을 막 정성껏 안 해주면 영가가 막 화가 난다는 그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다음 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대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죽음 직전에 인명종시의 대상, 표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은 어디 갈걸다 알아. 선처로 갈지 악처로 갈지, 지옥 아기 축생 갈지, 인간수라 천상 좋은 곳에 갈지. 그런데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이렇게 지속해서 나타나. 좋은 일도 많이 오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 업의 선택 순간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법문을 듣고 사전에 하면은 이게 인식이 돼서 머리에 익혀져서 기억이 돼서, 아,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이 나타나면 빨리 싹지 알아차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쁜 표상이 나타나고 대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잊었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공도, 기도하는 공도, 남한테 자비심으로 베풀던 생각, 좋은 것만 생각하라 이겁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이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 나타나는 거. 업. 카르마, 캄마. 카르마는 범어 산스크리트에서 카르마라고 그러고, 이 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불교의 인과응보의 신구의 삼업이 철학사전에 카르마로 나온다는 거. 영어로 안 나온다. 업이. 범어 산스크리트, 부처님 당시에 쓰시던 업,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업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카르마로. 근데 캄마, 이것은 니까야.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카르마고, 캄마는 니까야, 사부 니까야, 오부 니까야에서는 캄마라고 하는 거. 남방불교에서는 캄마, 북방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한다. 업의 표상. 업이 표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카르마 니미타인데, 니미타는 뭐냐면은 표상이에요, 표상.

니미타는. 그러니까 죽을 때 대상이 나타나. 좋은 곳에 나아갈지 나쁜 곳에 가서 할지 본인이 알아. 그래서 업의 표상이다. 자기 살아생전 평생 지은 업이 표상으로 나타난 걸 업의 니미타, 업에 태어날 곳, 재생하는 곳, 업이 나타나는 곳, 표상은. 그래서 업의 표상, 카르마 니미타, 업에 태어날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어날 곳의 표상, 가티 니미타. 똑같아요. 니미타는 표상이란 말이고, 가티란 말은 태어날 곳. 태어날 곳이 나타난다는,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먼저 첫 번째, 조금 전에 인식 과정에 대상이 나타난 거 얘기입니다. 카르마, 캄마. 과거에 남에게 보시했을 때나 화를 냈을 때, 두 가지.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날수 있어. 과거에 남에게 보시한 것이 죽기 직전에 인면종시에 표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보시했을 때. 화를 냈을 때의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표상으로 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업이 나타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업의 표상이다. 카르마, 캄마, 니미타. 태어날 곳의 표상. 내가 태어날 곳을 알아. 표상.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을 때, 상대한테 업을 지을 때나 무슨 업을 지을 때, 뭔가 대상이 있고, 누굴 뭐 해쳤으면 칼이나 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게. 좋은 일을 하려면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고,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업의 표상이다. 업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세력이 강해서 좋은 생각만 할수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업의 세력이 강한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서 선업은 떠올리지 않는다. 열 가지 악한 업을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일 가지고는 나타날 수가 없다. 나쁜 것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태어날 곳이 미리 나타나. 자기가. 가티 니미타. 표상이 윤회 표상. 재생. 태어날 곳. 가티는 태어날 곳. 니미타는 표상, 태어날 곳이 표상으로 나타난다.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의도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공양 올릴 때 어떤 걸 올렸나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의도한 공양 올릴 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일어난 기쁜 마음. 그렇죠.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 있는 게 기쁘죠. 공양 올린 음식도 생각나고, 표상이 나타나고. 부처님 형상처럼 그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 부처님을 보고 올렸을 때 부처님 형상이나 아미타불이 됐든 석가모니 관세음보살이 됐든 대상이나 사용한 도구들이 그릇이나 과일이나 공양미나 초나 다 나타날 거 아니오.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은 가티니미타는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한다.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인다. 백정 쭌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을 본 곳이 이 경우이다는 건데, 백정 쭌다 뭐라 하겠어요? 돼지를 잡는데, 맛있는 돼지를 맛있게 하려고 뚜껑을 패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입 벌리고 뜨거운 물을 들여서 오물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맛있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때, 불길이,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본인이 돼지처럼 기어다니고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으로 업이 나타난 것은 내가 선행이나 악행을 했던 과거의 의도를 다시 인식한다는 것이다. 과거 의도적으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하는 것이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이라는 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죽음 직전에 의도적으로 난 업이 전부 다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그러면 다리가 발등이 부으면서 가시나를 멀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면 좋겠다. 라는 거. 업, 카르마, 캄마. 보시한 일이 있다면 보시할 때의 그 선한 의도가 떠오르고, 선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한 적이 있다면 도둑질할 때의 나쁜 의도가 떠오르는 것이다. 불순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대상으로 나타난 업이 생산업이 되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업이 그냥 죽음 직전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업이 돼 수확할 수 있는 생산업이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음 생 최초를 일어나는 마음이 재생 영기식을 이끌어낸다. 죽음 직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런 모든 것들이 생산업이 되어서 재생 영기식을 얻는 데 다음 생 최초를 일어나는 마음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과 죽음의 마음 사이가 매우 가깝고 죽음의 마음 바로 다음에 재생 연결식이다. 죽음 직전의 생각이 재생 연결식을 100%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어진다. 전생에 지은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나타난다.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다음 생에 재생 연결을 받을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법부시의 공덕 ARS 060 800의 7000번을 정성껏 진정으로 눌러서 공덕 많이 지으신 결과로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4: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5: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3: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6: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임진왜란 일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4: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호흡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4: 아유, 알겠습니다. 말괄량이.
3: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 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4: 네?
3: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4: 모르질 않죠, 저희도.
3: 네. 네.
5: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3: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4: 우와.

우리가 불교가 따로 있는 줄 알고들 있는 분들이 많죠. 다른 종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뉴욕에 가서 가톨릭교 그 대중들 또는 가톨릭교 교인들 모두 우리 신부님들 모두 모여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겸 초청을 해서 갔는데 불교는 하등 그저 미신의 소굴인 줄만 알고들 있더군요. 이러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했죠. 일체 미생물에서부터 생명은 전부 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은 일체 만물 만생이 다 태어나서 살면서 배우는 것이 교다. 그래서 불교인데 당신네들은 불교 안에서 살면서 불교를 말하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당신네들도 귀신이겠네 하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불교는 우리 단어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불교는 되남는 것입니다. 손색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불교는 우리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지 마시고 불교라는 걸 배우는 거는 또 불자들이나 배운다 이렇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불교, 이 불교다 하면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삼계간의 온 누리를 우주간 모두가 한데 합해서 불교입니다. 불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대로 실지고 그대로 진리고 그대로 우리 삶음입니다. 우리 불교는 따로 불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가시는 그 자체가 그대로 불교며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나질 않았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원리라든가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몸 하나가 우주와도 같고 별성과도 같고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이 세계가 벌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진 그 모두가 중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이 몸뚱이는 배로 비유하고 이 안에 들은 생명체들은 전부 중생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 파도가 치고 온통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중생들이 해야만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모두 선장에게 일임해서 모두 같이 하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그 배는 뒤집히지 않고 갈 곳까지 갈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비유컨대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됐다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죠. 콩씨가 콩싹으로 화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습이 그 콩싹이라면 바로 그 콩싹은 또는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두고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는다면 아마 100년이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콩은 콩나무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입니까? 우리 육신을 끌고 댕기는 일거수 일투족 끌고 댕기는 것은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가 나무 전체를 한 나무를 안고 성장시킵니다. 지분과 수분, 철분을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또는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해서 나무를 성장시킵니다. 푸르르게 살게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뭔가를 한번 심사숙고하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의 의식이 있는데 우리 몸뚱이는 그 생명들에게 뭐가 됩니까? 관리인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집이 됩니다. 집. 그렇다면
모두

여러분들이 컵 하나에 물을 잡수신다 하더라도 혼자 잡수시는 게 있을까요? 더불어 같이 먹는 거니 내가 먹었다고 내놓을 수가 없죠. 안 그럴까요?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색은 일체 공했느니라. 공이 모두 색이니라. 왜 공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찰나찰나 화해서 바꿔가면서 놔두니까 어떻게 공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공한 것이요 여여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고정되게 보고만 있으면 목석이라고 할 겁니다. 고정되게 듣고만 있으면 그냥 귀머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보실 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내가 한 바가 없이 여여하구나 한 것이 됩니다. 그대로인데 그렇게 웃는 우리 눈썹과 아래 눈썹이 그렇게 가깝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그대로 여유하게 사시면서도 마음으로는 집착과 관습과 그냥 모두 얽어매가지고는 오히려 마음이 자기를 붙들고 부작용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는데 보세요. 마음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내놔보세요. 죄가 없고 고정됨도 없고 여기서도 집을 갔다 오시려면 한 찰나에 갔다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 어디가 놓여있고 내 소지품이 어디가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절박하게 그렇게 얽매여져서 튀질 못하고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둥글지 못하고 이래서 남을 길면 긴대로 길다고 야단, 짧으면 짧은 대로 짧다고 야단,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분별이 되고 이러죠. 이 우리가 생각하실 때 삼세간을 어떻게 우리는 항상 왜 공했다 이런 말을 말로만 알지 뜻을 모를까? 모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평등하다 이러는 그 가운데 뜻을 왜 모를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억 광년을 거쳐서 사람까지 화해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댕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탄생을 해가지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말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날까지 그렇게 겹겹이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벌레가 벌레의 부모라고 해서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과거의 내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내 모습이고 네 모습이고 간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이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부처님한테 말씀이 나오신 겁니다. 그게 아리송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육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근본은 정자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합쳐져야 형성됩니다. 그렇게 지금만 육의 부모를 두고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억급을 통해서 아마 생존의 경쟁을 했을 겁니다. 재패 맡기고 잡아먹고 이렇게 실갱이를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내가 그렇게 가깝게 두고 그렇게 나는 그 주인의 즉 말하자면 종입니다. 종. 종문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종입니다. 이 종문서를 주인과 종과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공부해가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을 부라고 하고 이름해서 자기는 자라고 합니다. 자와 부가 상봉을 해야만이 그때서부터 무의 세계로 유의 세계로 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화두를 마음이 준 거지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이름이 없으면 좋다 안 좋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스님 내고 마음이 마음을 줬지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건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 물 한 방울에 자기 영원한 근본이라면 그 영원한 근본을 둘 아니게 수만 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에 지내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영이죠. 그러니 그대로 한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한 마음 가운데서만이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놓는 것입니다. 내구드리는 것이 바로 너니까 너가 있다는 그것을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자꾸 놓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움죽이게 하는 것도 너, 잘되고 못되고 하게 하는 것도 너,
잠자고 깨어난

그 하는 것도 너. 일체가 다 너죠. 너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부라고 해도 좋고 자기 친근하게 달 수 있는 이름으로 방편을 대도 좋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보살들을 자기가 생산시켰습니다. 한 마음으로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전부 보살로 화해서 털근육을 통해서 들고 나게 만들고 그 외에 모두 낳고 놓고 떠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말고 응신이 되줘라 하는 뜻에서 그래서 1100억 하시니 그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으로 놔두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몸속에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현재에 모두 이런 게 있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성, 인과성 또는 업보성, 세균성, 연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적으냐 많으냐 뿐이지. 그럼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인과 응보도 내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스스로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에 있으면은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가 또 있죠. 다섯 가지 오신통이 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오신통이라고 했죠. 그 육통을 이 육신통 이거를 이 통 속 안에서 벗어나야만이 누진으로서 자유스럽게 들고 낸다, 드리고 낸다 이런 말이죠.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알아듣기 좀 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그 오신통 안에 보는 거 천한통, 듣는 거 천이통, 또는 신족통, 다심통, 숙명통,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그 자체 속에 다섯 가지의 그 모든 유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그 자체는 뭐냐? 우리가 시체로 지금 따지자면은 다섯 가지 오신통이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라면은 그 다섯 가지 문제를 드리고 다섯 가지 문제에서 풀려서 현실로 나가서 드리고 드리고 하는 거 내고 드리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참 묘하게 생겼어요. 입력이 되니까 입력되는 대로 자꾸 그게 누적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나오는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놈이라고 하면 어떻고 부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한 놈 속에서 들이기도 하고 내기도 하는 거려. 그러니 그 근육이 아니라면 근육 없는 근육이 아니라면 절대로 무의 세계에는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서야만이 현실의 모든 법을 감지하면서 실천 무의 세계에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둥글리면서 모관하지 않고 둥글리면서 진짜 공부는 그때서부터 하는 것이 점수입니다. 점수라고 일컬어 말하는 거죠. 도노와 점수가 어떻게 둘이겠느냐. 도노는 어른애를 금방 낳은 것과 같고 점수는 어른애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런 겁니다. 키우는 것하고 낳는 것하고 뭐에 다릅니까? 선과 학도 둘이 아니오, 생활과 부처님 법도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우리들의 재료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 우리가 옛날에 제가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을 걸은 거와 삼천 걸음을 걸은 거와 맞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길이 산길이 아니고 덜길이 덜길이 아니고 그대로 한 생각이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시고 살고 계신데 그걸 납득을 못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자기 콩싹이 자기 콩씨를 진짜로 믿고 종지를 그렇게 믿고 영원한 친구구나. 너 내가 이렇게 몸이 너 네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쓰겠니? 아, 네 집인데 네 주인이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니? 사사집도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고치게 마련인데 아, 네 집을 형성시켰으면 내가 고쳐야지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참으로 좋고 묘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 위 중간 즉 대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둘은 아니게 둥글려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지만 우리가 법도를 지키고 그러려면은 바로 하천세계는 하천세계고 중천세계는 중천세계고 상천세계는 상천세계입니다. 그 즉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으면서도 따로 없다. 한 찰나의 과거고 한 찰나의 미래고 한 찰나의 현실인데 과거로 우리가 죽어서 과거로 가서 또 다시 미래를 향해서 현재로 다시 오는 것은 어느 생명체도 다 똑같습니다. 지옥이 무슨 따로 있고 무슨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현재 세계에 모두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지 않은가 잘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요.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드는 것도 자기요 극락을 만드는 것도 자기다. 이건 자기 마음을
그렇게 묘하고 미묘하고 광대하고

그런 마음을 잘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이 정말이지 아주 교묘하고 마음이라는 그 이름이 이 세상을 다 삼키고도 남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끌어 당길 수도 있고 또는 집어 삼킬 수도 있고 뱉어놓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즉 말하자면 곤도라고 할까요? 곤도 자유곤도 그래서 몰라서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때려주면 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가 아니라 부처님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신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본다면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 부처님 법을 그대로 알게 될 겁니다. 왜 넓게 살아라 둥글게 살아라 낮은 걸 보고도 낮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게 내 모습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내 몸으로 생각해라. 수억 겁을 거치면서 부모가 안 됐던 게 없고 자식이 안 됐던 게 없고 형제가 아니 됐던 게 없으니 모두가 다 모자라도 옛날에 내 모습으로 보고 모든 것이 평등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삽니다.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미래를 가져오고 과거도 현실로 끌어올 수 있고 미래도 바로 끌어다가 현실로 놓을 수 있는 그 미묘한 법을 그대로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우리가 남의 탓만 하고 남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남이 잘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서 노는 고기들이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부처님은 너무나 가공해서 우리들한테 그 일깨워 주신 그 팔만 대장경입니다. 그런데 그 팔만 대장경을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자기가 죽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몸을 쓰러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먹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받는 것도 생각 없이 오직 그것만 생각하시고 일깨워 주신 건데 우리가 첨단은 넘었을 수 없을지언정 어찌 그 말씀만이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기가 그렇게 죽듯이 우리도 지금 부처님께서 가긍히 생각하시고 너희들은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자유스러우니라 했습니다. 우린 지금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겁니다. 이 육신통 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지구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